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진봉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맨날 엔초님께서 청개구리 같은 딸랑구 빨리 하라니까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천천히 해 버스도 타지 말고 했더니 빛의 속도로 혼자 옷 갈아입고 양치하고 신발 신고 먼저 나갔어요. 반대로 하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그래도 귀엽잖아요. 딸랑구니까. 네. 딸랑구는 약간 뭘 해도 좀 귀엽잖아요. 네. 말을 안 들어도 귀엽고. 제가 둘째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랑구들은 뭘 해도 귀엽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배우자에게 작작 좀 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딸랑구는 뭐 청개구리 같이 해도 귀엽고 아니어도 귀엽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종필님이 바닥에 떨어진 거 줍다가 허리를 삐끗했네요. 이리 누워도 불편, 저리 누워도 불편. 묘하게 불편한 게 그냥 참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아내한테 등짝 맞고 반차 쓰고 병원 갑니다. 살다 살다 이런 일로 병원을 간다니 어이가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종필님은 그동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뭐 제 주변에는 하품하다가 담 걸리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재채기를 진짜 심하게 했는데 허리를 삐끗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종필님. 네. 세상에는요. 어이없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희경님이 아버님이 요즘 계속 깨톡으로 동영상 보내시고 좋은 글귀 메시지를 매일 보내주시는데요. 내용이 온통 효도에 관련된 거가 많더라고요. 이거 저에게 뭔가 얘기하려는 기쁜 뜻일까요? 글쎄요. 이게 유형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저는 뭐 뭔가 약간 이렇게 종교와 관련된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관련된 좋은 말을 보내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효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 관련된 좋은 글귀와 뭐 이런 동영상 보내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 관련된 거, 이게 좀 분야가 달라서 뭐 물론 약간 아버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기쁜 뜻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꽂혀있는 분야가 너무 세세하게 다른 분들이 있어서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또 아버님이 보내신 거니까 네 한번 조만간 뭐 명절이나 그럴 때 용돈을 조금 올려주신다던가 약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아이유 푸르던.

0: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2569님이 이럴 때는 사실 저 혼자의 힘보다는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죠. 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봉그레들 양손을 양옆으로 쭉 펼쳐주시고요. 우리 모두
1: 막

0: 더워지기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 올리비아 딘 Man I Need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드차우 퀴즈로 돌아올게요.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또 내 맘대로 주문제작 선스킨.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2: 헐, 엄마.

0: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 몽젤?
2: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4: 봉태규입니다.

갖고 있어요. 아 진짜요? 가끔 조용한 사무실에 물건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귀신이 장난치는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마다 팥을 던지곤 해요. 진짜 테마사가 오셨어요. 팥을 어디다 던지는 거예요? 그 물건 떨어진대요? 놀이 가지 마라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갑자기 저 아무 계획도 없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너 물놀이 가지 마. 그래서 엄마 물놀이를 왜 가? 나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저 잘 되겠죠? 그죠? 네. 저희 제작진이 저에게 팥을 던지고 있어요. 형님 잔소리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근할 때는 뽀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업한 스킨십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부장님 잠수리 안 듣는데 한 번 거보다 굉장히 아이들이 빨리 생겼는데 저도 일본 여행에서 두 번 다 일본 여행 갔을 때 뭔가 기운이 있나 봐요. 공우부인님 저도 그 저희 시아군 첫째도 그렇고 둘째 봄비도 다 일본 여행 갔을 때 약간 저랑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일본 여행 가 목이 있고 뭐 금이 있고 뭐 불이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할 때는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 주변에는 좀 약간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런 거에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얘기를 해서 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했던 네. 왜냐면 이렇게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이렇게 금붙이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네, 그래서 택시기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5278님께서 옷이나 속옷을 뒤집어 입으면 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한 번은 진짜 길거리에서 돈을 주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뒤집어 입곤 합니다. 그럼 약간 그런 건가요? 5278님? 오늘은 내가 속옷을 뒤집었으니까 돈을 주우러 다녀야겠다. 약간 그런 건가요? 네. 이거 좋은데요? 저도 지금은 아니고요. 이번 주 안에 한번 속옷을 뒤집고 길거리를 한번 다녀봐야겠는데요. 실제 돈이 생기는

앞으로 숙여서 가보면 귀신이 쳐다본다는 거.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오늘부터 신경 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 숙여서 감거든요. 아, 이거 갑자기 생각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눈을 안 감으면 되는 거죠. 네, 우리 혹시 우리 봉글 애들 중에 숙여서 머리 감는 분들이 있으면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을 뜨고 감아야 된대요. 눈을 감고 숙여서 감으면 귀신이 쳐다본다라고 하네요. 네, 오늘 뭐 테마 귀신 난리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듣고 왔고요. 권유림님이 청소기로 귀신 빨아들이는 그 영화죠. 저는 이 영화 보고 한동안 청소기를 바닥이 아닌 천장까지 들고 다니면서 집안을 들쑤시고 다녔었죠. 왜요 유림님? 유림님도 테마사인가요? 이 천장까지 들고 다녔다는 건 천장에 무언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먼지가 아니라. 네. 아유, 오늘 테마사 분들이 굉장히 우리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네요. 네, 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머리는 머리카락을 감는 게 아니라 두피를 우리가 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두피에 묻어있는 그런 어떤 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지우님이 머리를 감겨준 귀신은 두피에 유분이 많이 껴있겠는데요. 네. 약간 간지럽겠다. 그죠? 이은주님. 저는 모닝 삼겹살을 먹으면 점심 저녁 꼭 고기 먹을 일이 생겨요. 오늘도 야근 퇴근 후 모닝 삼겹살을 먹었는데 엄마가 매운 갈비찜 해놓으셨다고 가져가시라고 하시고 선배가 냉채족발 맛있게 하는 곳 알아놨다고 저녁에 가자고 하네요. 고기는 언제나 오라요. 이건 먹을 복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군요. 꼭 고기 먹을 일이 생기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만약에 점심에 소고기를 먹으면은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걸까요? 이게 뭔가 디테일하게 굉장히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땡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광수님. 이제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짝수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다니는 지갑이 있거든요. 근데 지갑을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지금의 지갑에서. 근데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금전적으로. 그래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고려
1: 기프트! 반성물! 흔쾌한 문화 혁신을!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유토피아.
1: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 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5: 내게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6: 예.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7: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8: 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1부 끝곡은요.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웁니다. 듣고 싶은 영화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2부엔 릴스무비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에요. 하지영.
9: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메디솔라.
10: 한입가사 종쿡 델리미트 킬바사 주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1: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12: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
14: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5: 와 건강한데 맛있네.
16: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1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19: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8: 1등을 책임지는 1등.
8: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732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얼마 전 초등학생 아들 공개 수업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20: 좋아해.
21: 그럼 애니메이션 볼까? 뭐 볼래?
20: 나 코코 좋아해. 코코.
21: 나도 코코 좋아해.
8: 언제는 코코 유령은 하나도 안 무섭다며 신비 아파트가 훨씬 낫다던 애가 취향까지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21: 엄마.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지금도 강원과 경상권에는 비가 내리는 곳 있는데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에는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 내일도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내일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유명한데 못 본 영화,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영화, 우리가 사랑한 그 수많은 영화에서 고르고 골라 짧은 한 편으로 선물해 드립니다. 릴스 무비. 영화 같은 목소리의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이 한국 공포영화의 대표작 임수정, 문근영 주연의 영화 장화홍련을 짧은 한 편으로 함께 펼쳐볼게요.

0: 정신과 치료를 마친 수미는 동생 수연과 함께 시골집으로 돌아온다. 일본식 목조 가옥인 그 집은 낮에는 동화처럼 평온하지만 밤이 되면 귀기서린 음산함으로 가득하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새엄마가 살고 있다.
1: 어, 너희들 왔구나. 어서 와. 이게 얼마 만이니? 근데 니들 너무 섭섭하다 얘. 난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니들만 기다렸는데 어쩜 니들은 오자마자 그렇게 뚱할 수가 있니? 어쨌든 여기 온 거 축하하고 환영해. 수미, 너 많이 나아진 거지? 수연이 넌 점점 친엄마 닮아간다. 왜들 말이 없니? 아, 그래. 피곤하지? 어서들 올라가서 쉬어.

0: 아, 시연아, 아, 언제 내 침대로 왔어? 나쁜 꿈 꿨어?
1: 수미 언니, 자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0: 오랜만에 와서 그런 걸 거야. 괜찮아, 자자.
1: 누가 내 방에 있다가 나갔어?
0: 알았어, 언니가 밖에 나가볼게. 왜 아빤 거실에서 혼자 자고 있어? 이불도 제대로 안 덮고.
2: 뭐니? 아빠 주무시잖아.
0: 알아.
2: 근데 왜 깨우려고 그래? 아빠한테 뭐 할 말 있어? 상... 주니까 조용히 얘기해.

0: 아, 세상에 저새 너무 시끄럽다.
1: 날려보내.
0: 그 여자 새잖아. 건드리면 난리 날 걸. 그 꼴을 어떻게 봐?
2: 수미야, 아빠가 한참 찾았어. 추운데 이 마당엔 왜 나와 있어?
0: 됐어.
2: 얼굴이 안 좋은데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0: 아니, 괜찮아.
2: 말해봐.
0: 괜찮다니까. 수연이 방, 옷장이나 좀 치워줘.
2: 수미야, 그 옷장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 약속했었지? 네가 나한테 많이 화나 있는 거 알아. 내가 나쁜 아빠인 것도 알고.
0: 나쁜 아빠조차 안 되잖아.

0: 쌀쌀한데 들어가자.
1: 알아서 들어갈게.
2: 언니, 아빠한테 그래도 괜찮아?
1: 괜찮아. 참, 수연아, 이거 봐. 짠! 아까 응? 창고에 갔다가 엄마 물건 모아놓은 상자를 찾았어.
2: 오, 엄마 사진이다. 타르타코, 타르타코.
1: 응? 타르타코? 그게 무슨 소리야?
2: 엄마 부르는 주문. 나 이거 가져도 되지?
1: 야, 잠깐만. 너 이거 왜 이래? 응? 왜 손목에 멍이 들었어? 누가 그랬어? 어? 괜찮아. 말해봐. 이거 그 여자가 그런 거야? 수연아, 너 정말 왜 이래? 언니한테 다 말하라고 했잖아. 그 여자가 그런 거지.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0: 왜 그렇게 보니?
1: 아무렇지도 않아?
0: 인과응보야.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해.
1: 아빠가 당신이 한 짓 알아?
0: 네 아빠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니? 그럼 아빠 불러.

0: 수미야, 왜 혼자 울고 있니?
1: 이거다! 그 더러운 손으로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0: 수미야, 내 말 들어봐.
1: 필요 없어. 다 똑같아.
0: 그렇지 않아.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1: 왜 나한테만 이해하라고 그래?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0: 그래. 아빠도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네가 속 시원히 말해줘. 응?
1: 변하는 게 있어? 바뀌는 게 있어?
0: 수미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또다시 아프게 돼.
1: 뭐? 알았어. 앞으로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빠가 불러온 이 모든 더러운 일, 아빠가 책임져.
2: 있잖아. 이상해.
0: 뭐가 이상해?
2: 이상해. 애들이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 싱크대 밑에서 누가 날 보고 있었어.
0: 제발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 좀 쉬면 나아질 거야.
2: 아니야. 이 집에 뭐가 있는 것 같아.
0: 내가 둘러볼게. 누워있어.

0: 아빠는 집안을 둘러보다 새장 속 새가 잔인하게 죽어있는 걸 발견한다. 처참한 심정으로 마당에 새를 묻는 아빠.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새엄마가 이성을 잃는다. 새엄마는 동생 수연을 거칠게 옷장에 밀어넣고 집안엔 수연의 비명이 울려 퍼진다. 놀란 수미가 다급히 달려가 옷장 문을 연다.
1: 수연아,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못 들었어. 미안해, 수연아.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이제 괜찮아. 괜찮아.
2: 말해봐. 도대체 왜 그러는지. 네가 여기 내려와서 했던 말들, 행동들 도대체 왜 그런지 말을 해보란 말이야.
1: 몰라서 그래? 그 여자가 우리한테 한 짓 말이야.
2: 그러니까 그게 뭔지 말해보란 말이야.
1: 시안이를 자꾸 괴롭히잖아.
2: 뭐?
1: 못 알아들어? 그 여자가 자꾸 수연이를 괴롭힌단 말이야. 악랄하게도 악질적으로 매번 수연이를 옷장 안에 가둬놓고. 오, 아빠도 알잖아. 수연이가 옷장 무서워하는 거.
2: 수미야, 제발 그러지 마.
1: 수연아, 응? 수연아, 네가 말해봐. 바보처럼 울지만 말고 얼른.
2: 제발 그러지 마. 수연이 죽었잖아. 수연이는 이미 죽었어. 이제 정신 차려, 수미야.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수연아. 수연아.
0: 동생 수연과 새엄마, 둘 다 수미가 만들어낸 분리된 인격이었다. 세 사람의 생리주기가 같았던 것, 아빠가 동생에게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던 것, 이상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간다. 수미가 이런 망상에 갇히게 된 건 그날의 비극 때문이었다. 친엄마가 병상에 누워있던 시절, 아버지는 간병인 은주, 그러니까 새엄마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엄마는 수연의 방 옷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동생 수연이었다. 울부짖던 수연 위로 거대한 옷장이 그대로 쓰러진다. 그때 비명을 듣고 방문을 연 은주가 겁에 질려 도망친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꿔 다시 돌아서는 순간 수미와 마주친다.

0: 여기 왜 올라온 거야? 안방은 1층 아니야?
1: 그게 무슨 말이야?
0: 이제 엄마 행세까지 하려드네. 부탁인데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아줘. 좀 비켜줄래? 나 나가야 되거든.
1: 너 지금 이 순간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명심해.
0: 당신이랑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 더 후회할 일이 있겠어?

수미가 마당을 지나 집 밖으로 멀어진다. 2층 창가에서 새엄마 은주가 그 모습을 지켜본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돌아선 수미가 은주를 노려본다. 쾅! 창문을 닫고 돌아선 은주. 옷장 밑에 깔린 수연의 손끝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간다. 방 안은 이내 조용하다.

0: 와, 데리우스들의 반응 볼게요.
1: 네, 신혜경님이 집에 강아지랑 둘이 있는데 괜히 강아지 끌어안고 듣고 있어요. 봤던 거라 상상하면서 들으니 더 무섭네요.
2: 아, 네. 네,
1: 강아지는 무슨 죄인가요?
2: 4757님께서 무서움을 잘 타는데 예전에 이 영화 집에서 보다가 온 집안 불 다 켜고 한여름인데 이불 쓰고 덜덜 떨면서 끝까지 봤는데 지금 다시 들으니 흐르던 땀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3: 진짜 라고. 무서웠죠.
1: 이 준비한다고 요약본을 다시 한번 보니까 또 되게 재밌었더라고요, 제가.
4: 그럼요. 이게 네. 살목지가 최근에 깨서 그렇지 이게
1: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4: 재밌는데 맞아요. 제가 이런 류를 네. 좋아하잖아요. 릴스무비에. 근데 오늘 제일 어려웠어서 그냥 좀 무난한 거 다시 하고 싶네요. 너무 어렵다.
1: 근데 우리 여름에 공포영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자이언티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듣고 왔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사진첩을 이렇게 다시 쫙 보다 보면 야, 별걸 다 찍었네 싶은 사진도 많잖아요. 그 외에 괜히 막 그 골목 담벼락도 찍고 또 귀여운 또 고양이, 길고양이부터 해서 또 편의점 간식 사진 참 그때는 그냥 막 이렇게 찍은 건데 이상하게 그런 사진들이 나중에 보면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이렇게 좀 소소하지만 마음에 남는 장면들이 다들 있으셨나요? 저는 최근은 아니긴 해요. 약간 4월에 찍었던 사진 중에 길을 걷다가 어떤 중식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식당의 바깥에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그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그릇 먹어보고 눈물을 흘려줄 음식을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들고 싶다. 21세기가 기다리고 있기에. 88년 10월 뭐 땡땡땡 하고 그 이 식당 사장님 성함이 이렇게 벽에 적혀져 있었는데 뭔가 거기서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글을 계속 읽으면서 만들고 싶대요. 21세기가 기다리고 있기에 라고 이런 멘트를 적으신 걸 보면서 굉장히 또 유명한 알고 보니까 유명한 중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 한번 꼭 먹어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지도에다가 체크만 해놨는데 좀 먹잘할 분들은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사실은 제 인별그램에 올렸단 말이에요. 한번 올렸는데 먹잘할 분들은 댓글에다가 아 여기 짜장면 이렇게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엄청 맛있는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진심이 느껴졌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제 마음에 오래오래 그 장면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뭐 길고양이 사진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우리 3240님은요. 맞아요. 저도 이탈리아 가서 온갖 관광지 다 돌아다녀봤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은 요 사진이에요. 이름 모를 가게의 입구 사진인데 빨간 문도 너무 예쁘고 가게 안에 있는 강아지도 너무 귀여워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여행 딱 느낌 있어. 너무 이 빨간 색깔 문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문 앞에서 흰 색깔 벅설벅설한 강아지가 이렇게 문 앞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사진 있어요. 예전에 대만 여행 갔을 때 어떤 미용실, 미용실인데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고양이가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였었는데 그 주인분께서 그냥 밖에 막 돌아다니다가 오게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또 고양이 사진도 찍고 그랬었죠. 또 우리 9252님은요. 이번 태안여행 갔을 때 저녁 풍경을 파노라마로 찍어봤어요. 남는 건 사진이라 늘 어디 가면 기록으로 남겨요. 노을 너무 예쁘죠? 하고 또 사진까지. 예쁜 노을 사진 이렇게 해가 지고 있을 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막 평소에 많이 찍는 분이 아니더라도 사진첩에 이런 예쁜 노을 사진 하나쯤은 꼭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황나경님은 처음 왔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나경님 반갑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이제는 제가 못 즐겼었는데 이제는 좀 즐기기 시작한 1인 다이어 꽁트 코너 시크릿 주주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에서는 주주총회에 이어지는데요. 오늘 주주총회의 의제 살짝 좀 알려드리자면 바로 주주님들의 2026년 봄 결산입니다. 올 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이슈들 또 충격적이었거나 재밌었던 사건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듣는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장판 켈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나도
2: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식사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대한민국 1등 외려 7.7
11: SBS 파워 FM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내가 요즘 러닝 열풍에 뒤늦게 탑승했거든 그런데 러닝은 그냥 냅다 달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초보 러너가 갖춰야 할 것들이 꽤 많더라
12: 어우야 너 그 운동화 신고 뛰려고? 그렇게 바닥 딱딱한 거 신고 뛰면 너 큰일 나. 러닝하는 쿠션감이 생명인데 너 어디 좀 찾아봐봐. 아, 알겠어. 아, 무슨 러닝화가 이렇게 비싸? 그냥 적당한 거 신고 뛰면 되지. 뭐 내가 프로 러너... 러닝 해봤어?
13: 어야 어디 내가 땀나는 운동하는 거 본 적 있니? 그런 걸 왜 하니?
11: 결국 언니 말 때문에 돈 왕창 써서 러닝 아이템 풀 책장하고 러닝을 하러 갔는데 말이야. 요즘에
13: 오빠가 먼저 시작한 거거든. 잠깐만. 야 어디 벌써 뛰냐. 일단 스트레칭부터 해야지. 자 오빠 따라와라. 자 하나 둘 셋 넷. 지아야 같이 가자.
11: 입만 살아서는. 야 우리 뛴 지 아직 5분밖에 안 됐거든.
10: 러닝을 고려하라. 고려.
1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16: 현대 오피스.
7: 문거림에도 안정액
1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18: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9: 리아야 놀러 갈게
18: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9: 리아야 함께하자
18: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9: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4: 맞아, 또 빛내고 계십니다. 우리 1104님께서 지난주에 주주총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등으로 들어가서 착석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8379님은 꾸리꾸리한 날씨지만 주총장은 언제나 만석이네요. 아이, 거기 아저씨 우산 좀 치워주세요. 안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들 좀 이렇게 매너 있게 하자고요. 또 우리 현승원님은 아고 맨 뒤에 앉았더니 주디가 안 보이네요. 아, 여기도 사람 있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승원님 안녕하세요. 너무 잘 보여요. 자, 그럼 오늘도 전국에 계신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제81회 주주총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새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 말인즉슨 우리의 짧고 포근하고 행복했던 봄을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주총회 의제는요, 바로 주주님들의 2026년 봄 결산! 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올 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재밌는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0: 인쇄는 와우프레스.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
2: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3: 아 차가
2: 시원한 잠도.
4: 전 세계가 극찬한
5: 손님 한 명 한
6: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5: 노랑산.
7: 전하고 선물도 받고 싶은 우리 주주님들 지금 바로 문자나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우님께서는 쉬는 날이라 여태 이불 안에 있다가 이제 꼬물꼬물 나왔어요. 잠 옷 입고 참석해도 받아주시나요?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저희 아직 네모네모 퀴즈 뒤에 남아

직장 동료들도 그 누구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가운데 단골 카페 사장님인 미숙 언니만이 유일하게 알아봤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 6362님이 안방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린 딸아이가 얼굴에 립스를 드시지만 극도로 예민한 날엔 꼭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부장님께서 아바라를 구매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8422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 초비상 모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립용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면과 떡함증개선 선물 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떡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부드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
2: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다.
1: 다시 들어도 저항 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은
0: 벌투쇼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확 들여버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2: 렛고 렛고 무
0: 렛고 무. 자, 컬투쇼에서 방송된 진짜 뭐 레전드 사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3: 어마어마하죠.
4: 등산계. 등산계.
0: 어이, 산에 오르시면 뭐 등산객이죠, 그죠? 네. 등산객.
5: 야. 등산객 중에 등산을 제일 잘하는 등.
1: 나서 정해버린 주제. 잘못 부른 사람 이름. 잘못 부른 물건 이름.
0: 오.
1: 아, 많죠.
0: 실수도 많이 하죠. 예, 뭐 성을 바꿔서 부른다거나. 예. 뭐 변태균이.
1: 변태균이요?
0: 예. 별 씨가 부르니까 붙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
1: 김치열.
0: 치열이. 아. 우리 그 늘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VIP, MVP. VIP 전립선 림프. 어 있잖아 여자분인데 어 아, 그 언니가 그래서 좀 힘들 때 뭔데 어머 전립선염이 있대. 그래서 뭐,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막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 임파선인데
1: 맞아. 아, 응. 그죠.
0: 어. 어, 야, 저기요 어, 저 치킨 타올 좀 주세요.
1: 키친 타올인데.
0: 키친 타올인데.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네. 자 그런 것들 뭐 보내십니다. 사람 이름을 잘못 불렀거나 아니면 뭐 물건 이름을 잘못 불렀거나 지역 이름을 잘못 불렀거나 뭐든지 좋습니다. 문자 기다릴게요. 여러분 에피소드.
1: 그렇습니다.
0: 야, 놀면 뭐예요? 야, 문자 보내고 선물 받아가세요.
1: 그러세요. 어디로 보내냐면요. 샵에 2077
0: 50원
1: 긴 문자
0: 100원
1: 합쳐서
6: 50원
1: 고릴라는
0: 무료.
1: 그렇습니다.
0: 자 문자가 소개되고 제가 딩동댕을 치면 딩동댕을 치면 이제 곧 6월이 되죠. 이제 그러면 제가 제철 음식들을 또 매달 쏘고 있는데.
1: 그렇죠.
0: 6월의 제철 음식 뭘까요?
1: 야
0: 달달하고.
1: 야
0: 이 많이 달달하지.
1: 많이 달달해요.
0: 달달하고.
1: 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
0: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다 쫙 차게 했다가 그렇죠. 싹 꺼내갖고 가만히 있어 좀.
1: 이거를 깎을 때도 되게 중요해.
0: 어, 사각. 사, 잘 깎아야 돼.
1: 그렇죠. 감자칼로 깎으면 정말 잘 깎입니다.
0: 아삭아삭. 이게 이거를 이제 안에 걸 긁어내고.
1: 그렇죠.
0: 먹는 사람도 있고.
1: 아, 이거는 씨까지 다 먹어야 돼요.
0: 다 먹는 사람도 있고. 예. 하는데. 이게 진짜 맛있지, 이제.
1: 맛있어요.
0: 바로 성주 참외 5kg.
1: 야하!
0: 이 한 박스를 쏘는 거야.
1: 그렇죠. 5kg. 참외하면 또 성주 아닙니까?
0: 성주.
1: 예.
0: 자, 5kg 싸놓을 테니까 성주 참외 밭에 가서 받아가시면 돼요.
1: 예. 아니 직접 따가셔야 돼.
0: 자, 요겁니다. 아? 예, 착불로 쏜다는 거 아시죠? 예. 예. 착불이에요, 착불. 착불이. 돈을 좀 내야지 가만히.
1: 그렇죠. 예.
0: 그냥 공짜로 그냥 받아먹으려고 하면 돼요. 자, 문자를 받는 동안에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불러서 이름 혹은 물건, 지역 뭐 좋습니다. 그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1: 네, 마구마구로 보내주세요. 어, 비스트의 미스테리.
0: 미스테리. 미스테리.

0: 미스터리.
1: 네. 아... 방청객에게 이제 17살의 여고생 네. 네. 박혜빈 양이 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제 열렬한 팬이라고 하는군요.
0: 네.
1: 제가 이렇게 팬층이 넓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정말 다양하게 예, 연령층이 예. 많습니다.
1: 아, 쑥스러워서 저를 보면서 눈을 못 마주치고.
0: 맞아요.
1: 예. 예. 자, 오늘 문자 주제 잘못 보는 사람 이름, 잘못 보는 물건 이름. 자, 딩동댕 제가 치면 그분께는요 성주참외 무려 5kg을 소개해드립니다. 정확한 밭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1: 가서 직접 따가시면 되겠습니다.
0: 예예, 예. 장갑 준비해 주시고요.
1: 예. 예. 자, 문자 소개할까요?
0: 자, 박유경님입니다. 저희 엄마는 나는 솔로 보실 때마다 대팔콘 나왔다, 대팔콘이라고 합니다. 데프콘인데
1: 대팔콘.
0: 자꾸 엄마가 냄비
1: 대팔콘,
0: 브랜드
1: 대팔콘.
0: 아, 그 땡팔을 좋아하시긴 해요.
1: 아, 냄비 브랜드.
0: 네, 대팔콘 나왔다.
1: 대팔콘 나왔다. 대팔콘. 예. 그렇게 많이 웃음이 좀 나오진 않았고.
0: 네, 네.
1: 세 명 세 명 이상 나왔으니까 나와야 됩니다. 아하. 악장이.
0: 예.
1: 아하. 네, 왜냐면 오늘은 좀 5kg이기 때문에.
0: 아, 맞아요.
1: 오늘 한 박스이기 때문에. 예. 예. 자, 김성무 씨. 시상식을 보면서 구교환 배우 상 받는다 이랬거든요. 아내가 빵 터지더라고요. 구교환 배우였는데 구교환이다. 구교환. 우와.
0: 아니 우리 유경 씨 보내는 사연보다 더 저조한.
1: 예예예.
0: 예. 얘기가 나왔거든요.
1: 근데 왜냐면 고환이니까.
0: 그렇죠.
1: 구교환. 그것도 이제 오래된 고환. 구교환.
0: 네. 옛날. 예. 자, 좋습니다. 1530님.
1: 문자를 보낸 사람들 입장을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0: 1530님. 닭갈비집 알바할 때 속으로 3kg만 빠지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하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어서 오세요, 몇 킬로세요 이랬다는 거. 손님은 갑자기 당황하면서 저 72kg이요. 바쁜 몸무게를 공개를 하셨습니다.
1: 커밍아웃을 하셨구나. 예, 예. 몸무게 커밍아웃을. 예. 아, 어서 오세요. 몇 킬로세요? 뭐. 와.
0: 재밌네요.
1: 아, 진짜로 이제 직업병 같은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습관적으로 나오는.
1: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엘베를 어디 딱 타고 왔는데 엘베 딱 타고 있다가 딱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손님인 줄 알고 그래서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직업병.
0: 아, 그럴 수 있어요.
1: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0: 잠깐 딴 생각하고 그러면.
1: 그러니까.
0: 예. 예.

0: 그러니까 버스 마을 버스 운전을 꽤 몇 년을 하시던 분이 네. 택시로 바꿨어.
1: 네네.
0: 근데 자기는 그게 택시.
2: 세양. 네 안녕하세요. 황창기 가주세요.
1: 분위기가 급 전설의 고향이 됐어.
0: 무서웠겠다 택시 기사님. 자 드리고요. 자 4574님 아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 있군요. 아하. 저는 와이프 이름을 전 여자친구 이름이랑 헷갈려서. 전 여자.
1: 동시에 두 사람을 부르는 거네요.
0: 지금도 종종 헷갈립니다. 아하.
1: 큰일 나죠.
0: 경미 경미 경미 경미 경.

0: 피로가 풀렸다는 말에 저희가 더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1: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께 편한 친구처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사연에 더 크게 웃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2: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0: 쇼.
1: 자, 컬투쇼 2부의 문을 엽니다.
2: 오픈 더 2부.
1: 예, 2부의 문이 열렸어요.
2: 예, 활짝 열렸습니다.
1: 문자를 몇 개 더 소개하고 행번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가보.
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체육 선생님이 밥도 주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박준우 선생님이셨어요.
1: 박준우 선생님.
2: 박준우.
3: 박준우 선생님이야. 밥 주는 선생님.
2: 박준우 선생님. 박준우 선생님. 밥 줘.
1: 귀엽다. 귀엽다.
2: 귀엽네요.
1: 구기언 씨께서 친구가 온몸이 찝. 네.
2: 구기언 씨 드리고요. 8784님. 자쿠지가 있는 펜션에 놀러 간다고 자랑한다는 게 엄청 좋은 펜션에 가서 야쿠자의 몸담구가 올 거라고 자랑했어요.
1: 야쿠자. 야쿠자의 몸담구. 재밌다. 재밌어.
2: 해마다 신기한.
1: 나이스. 혜민아 잘하지 아저씨.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방송놈들 마음대로 한 분을 뽑아 전화를 겁니다.
2: 그렇습니다.
1: 노래 이어 부르기.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이어서 완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가사와 멜로디를 정확하게 말이죠.
2: 그렇죠.
1: 제가 딩동댕을 칠 때까지. 그렇죠. 방송놈들이 빵빠레를 울릴 때까지.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빠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제가 외치면 빠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마치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누군지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익명 보장
4: 빠밤.
1: 익명 보장
4: 빠밤.
1: 선물 보장
4: 빠밤.
1: 혜빈아 좀 해줘라.
3: 너무 슬프잖아.
2: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1: 빠밤. 아, 정신 차려야 돼. 빠빠밤 뭐예요?
2: 허를 찔렀어. 지금 도전하세요.
4: 빠밤.
2: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제껴 주세요. 지금.
1: 네네. 자, 첫 번째 번호 돌려주세요.
2: 갑니다. 첫 번째 전화번호
1: 번!
2: 끝자리
1: 몇 번? 몇 번? 뒷번호 몇 번?
2: 몇 번? 4번.
1: The first number is number 4. 4번. 4번입니다.
2: 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만 모르고.
5: 너무해, 너무해.
1: 그렇지! 만원 정해.
2: 자, 이분이 지금 도배 중이시라고 합니다.
1: 아, 지금 도배 사세요?
5: 네, 도배 삽니다.
1: 우와, 도배 많이 힘든데.
5: 잘하는데.
1: 그렇지.
2: 이만 원장님.
1: 완벽했어.
2: 자, 이분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환한 와이프 꽃다발 사주고 싶다고.
1: 와, 진짜. 이제 통화가 가능합니다. 언제 통화가 가능한지.

0: 행복하게 살자.
1: 아유 귀엽다. 아, 네. 우리 쑥쑥이 순산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7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마치 모든 분들께 7만 원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2: 7만 원이 갑니다.
1: 자, 광고 듣겠습니다.
2: 광고요.
1: Here we go.
2: Here we go.
3: 안녕하세요.
4: 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케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요즘은 서가미요.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안녕 안녕 서가미요.
6: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7: 나의 다시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여러분, 누룽지 팝이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아니 왜 노래를 중간부터 트는 거야?
1: 시간이 없어가지고.
0: 아예 듣는 게 어디냐? 에.
1: 중간부터 자, 들었습니다.
0: 김태균의 목소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희는 3, 4분 넘어가있을게요. 위스키 도어락
1: 도어락 예.
0: 위스키 언더락
1: 김태균의 위스키 언더락
0: 예. 3, 4분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예. 빨리 그만하자. 예.
2: 역겠지 감도는 위스키 언더락

0: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5: 와우
4: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8: 뉴바옴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11: 전 세계가 극찬한 전...

0: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나마다 오는 디지털 컬드쇼 3부도 남 찾아왔습니다. 예예예. 예, 예.
1: 3부 3부.
0: 자 우리 방청 집에 앉아 있다고 제가 불러주지 않아요.
1: 그럼요.
0: 신청을 해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1: 방청 신청 문자 번호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드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 소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 마이클 잭슨 노래 잖아.
1: 시나트라, 에 마이웨이.
0: 예. 아 그렇죠. 너무 많죠, 진짜.
1: 뭐 저희 어렸을 때 Is it still lonely?
0: 맞아요. Stevie Wonder. Stevie Wonder.
2: 써줘야 돼.
1: 예. Is it still wonderful?
0: Stevie Wonder. Stevie Wonder. 그리고 뭐 I'll see
1: trees, Louis Armstrong.
0: Dolphin says you. I sing in blue. I promise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1: 와, 이 하기 쉽지 않은데.
3: 대박이다. 진짜, 진짜 똑같아요.
1: 이거. 맞아.
0: Nice. 네. Louis Armstrong.
1: 제가 와, 네.
0: Elvis 프레슬리.
1: 또 저희 어렸을 때도 비틀즈.
3: 그럼요. 비틀즈 빼고 이야기할
0: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은 없었던 To Be With You. 왜? 네. 이 곡 하나가 떴어요. 네. 사실. 오. 맞아. 저 사실 LA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날 무슨 호프집에 갔는데 뮤지션들이 와서 잼을 하는 데가 있대요. 네. 갔더니 저 미스터 빅의 베이스 주자가 거기서 와 하는 걸 봤잖아요.
3: 와, 와 너무 재밌었겠다 진짜. 네.
0: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는 모양이에요?
3: 오로지 김태균. 아. 네. 8691님께서 에어로스미스
0: 8186님 김태균은 프랭크 시나트라를 했을 것 같다.
1: 오호. 혼자 말하셨네요. 혼자 말하셨어요.
0: 응?
1: 김태균은 프랭크 시나트라를 했을 것 같다.
0: 프랭크 시나트라 진짜 너무 멋있죠. 네. 그 노래도 좋죠. 원래 마이웨이가 제일 유명한데.
3: 그렇죠.
0: Fly me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a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I love you.
1: Love you.
0: 자 이제 답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과연 저는 뭐라고 적었을까요?
1: 아 이분을 성대모사는 정말 그렇죠. 대단합니다.
0: 예. 아. 이 목소리가 굵고 노래 좀 한다는

0: 사람들은 한 번씩 다 해봤어요.
1: 그렇죠.
0: 예. 진짜. 근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
1: 아, 진짜로.
0: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아니 근데 진짜 신이 내린 목소리예요.
2: 맞아요.
3: 맞아요.
0: 이번에 그 재즈 뭐 여러 가지 아, 칙투칙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2: 아, 칙투칙.
0: 아, 뭐 칙투칙 하면서 그분 누구죠? 그 여자 가수랑 같이 불렀던 게 있는데. 아. 아, 근데 그것도 진짜 너무 좋아.
2: 맞아요.
0: 루이 암스트롱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아, 엘라 피츠제럴드.
2: 아,
0: 엘라 피츠제럴드 그래. 칙투칙 부른 거.
2: 재즈계 아. 뭐.
0: 아. 재즈 정말 좋아합니다.
2: 예.
0: 자, 다음
2: 저는 아, 어릴 때부터 사실 이분 뭐 이모션스라는 노래를 듣고 전 이거 어떻게 씨를 알았어요?
1: 그 돌고래
2: 초고음 돌고래 소리를 아,
1: 돌고래
2: 치는 분입니다. 머라이어 캐리.
0: 머라이어
2: 네가 머라이어 캐리.
0: 네가 왜 너 뭐라는 거야 이런 줄 알았네.
2: 머라이어 캐리.
0: 야 정말 머라이어 캐리.
2: 이거 돌고래 소리를
0: 저거 돌고래예요?
2: 돌고래예요. 물속에서 이렇게
0: 아, 그림을
2: 이렇게.
0: 돌고래 그린 거예요?
2: 예.
0: 야.
2: 돌고래
1: 아, 잘 그려요.
0: 몸을 그리고 싶었지만 몸을 못 그려.
1: 솔직히 비둘기인 줄 알았어요.
0: 아 새 대가리 같아.
4: 아 또 사 먹을 거야?
1: 자, 저 재즈는요 정말 좋아하고 아, 이렇게 되고 좋아하죠. 싶습니다 진짜.
2: 예.
1: 아, 부르노 마. 아,
2: 정말
1: 맞아요.
2: 어마어마한 대단하죠. 메가 히트곡들 예, 많잖아요.
1: 맞아요. 하는 거마다 이제 다
0: 춤을 또 왜 이렇게 잘 추?
1: 맞아요.
2: 춤 진짜 잘 추.
0: 너무 잘 추.
2: 악기 연주부터 해가지고
0: 키는 그렇게 안 큰데 그냥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사람이. 센스가 있죠. 아. 브루노 마스 다 포함됩니다.
0: 브루노 마스. 예, 예.
2: 브루노. 자,
0: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2: 머라이어 캐리. 머라이어 캐리 다 됩니다.
0: 자 먼저 루이 암스트롱.
1: 오케이.
0: 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던 걸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저의 어떤 예, 스타를 좀 뽑아왔기 때문에 과연 루이 암스트롱은 몇 명인가요?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신 분은 몇 명인가요? 바로! 24명!
1: 오 괜찮아요. 24명.
2: 바닥 냄새가 좋습니다.
1: 좋은 것 같을 것 같은데요?
2: 저와 같은 머라이어 캐리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1: 머라이어 캐리
2: 바로
0: 머라이어 진짜
2: 마이너 오. 적당합니다. 76명.
0: 아 어차피 아. 저는 제가 중간을 갈라고 적은 건 아니에요.
1: 아.
2: 중간 냄새가 마음
1: 근데 저는 많이 넣을 것 같아가지고 24, 76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 자 브루노 마스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0: 20명대로 간다는데요?
1: 생각보다
0: 그럼 내가 24명인데?
1: 치열합니다.
0: 24 밑으로 나오면 오. 내가 중간인데요.
1: 오 간만에 또 이렇게
0: 아차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중간 가자.
1: 오케이
5: 아슬 트레이서 중간
1: 아파트 아파트
5: 내가 중간 간다 내가 중간 야야 바로 받아 사이
1: 정말 중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5: 나 띵 좀 왔어 내가 중간 간다
1: 정말 브루노 마스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0: 20
1: 바로 6명입니다.
2: 네가 갔습니다.
0: 야 두 표 차이로 갑니다.
1: 와
0: 순간만 가자 조 재즈의 이름으로 브루노 마스를 보내신 26명 전원에게
1: 예.
0: 재즈의 얼굴이 박힌 기프티콘이 날아갑니다.
2: 야, 그거를 중간을 가네.
1: 아,
2: 야,
1: 대단한데요.
0: 간만에
1: 두 표 차이로
0: 치열했네요. 치열했네요.
1: 치열이 형과 치열이는
2: 네, 치열이, 예, 예,
0: 치열이는 저 위에 있었고 우리끼리 치열했네요.
1: 네. 오, 두 표 차이.
0: 자, 아하. 중간만 가자. 두 번째 도전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 부대를 발표합니다. 한번 밖에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입니다. 내일 네. 낮까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1: 오.
0: 가끔 내리는 비와 소강 상태가 반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통안전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1: 그렇죠.
0: 모두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도대체 뭔 얘기하길래 이런 거를 증정해.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릴 비를 반기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뽑아왔다고 하는군요. 비 오는 날씨에 더 찾게 되는 비 오는 날은 발라드를 들어야 됩니다.
1: 이빨.
2: 비 오는 날은 저는 약간 그 돼지국밥.
0: 아, 국밥 좋죠. 아니, 뜨끈한 국물이 땡겨요. 네. 네. 짬뽕도 땡기고.
1: 네, 그럼요. 오. 아.

0: 아, 새우 좀 많이 넣어가지고
1: 좋고 돼지국밥도 네. 좋고 아. 소주는 무조건 땡깁니다. 네. 삼겹살에 소주.
0: 이편
1: 배고파요. 어우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예. 알아서 뭘 사 먹든가 말든가 예. 알아서 하세요.
0: 예. 저희도 아직 식전이라 예. 예. 예.
2: 지금 공복이니까 예민해요. 예.
1: 그럼 라면도 많이 땡기잖아요.
0: 라면 그럼요. 땡겨.
1: 예. 라면도 많이 땡기죠.
0: 또 그것도 땡기죠. 제습기.
2: 제습기.
0: 예. 약간
1: 아. 많이 했잖아요.
2: 그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먼저 알아 그거를.
2: 맞아. 와. 아 그리고 요거 빼놓을 수 없죠. 바바바바바바바바.
0: 너에게 나
2: 그렇죠. 클래식.
0: 아, 노을처럼
2: 그 플라시. 명장면이잖아요. 비 맞으면서 이렇게.
0: 아, 요거 요거 요거.
2: 맞아요.
1: 그렇죠. 네. 그럼 뭐 포장마차 생각나고요.
0: 아, 포장마차.
1: 비 오는 날엔 그 포장마차 특유의 그 천의 그
0: 소리.
1: 그렇죠. 후두두두 떨어지는.
0: 떨어진 소리.
1: 그냥 소리 계속 땡기.
0: 맞아.
1: 친구가 보고 싶고. 아 친구. 친구도 땡겨.
2: 어 친구.
1: 비 오는 날 친구 땡기죠.
0: 아.
1: 친구 보고 싶죠.
0: 그리고 또 약간 빗물이 맞는 소리 들으면 약간 삼겹살.
2: 어 삼겹살.
0: 아 삼겹살 또 땡기고요. 예.
2: 비 오면 캠핑 가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0: 아 맞아요.
2: 네 맞아요. 네, 네.
1: 캠핑 매니아들은
2: 우중 캠핑하러
1: 소리 들으시는구나.
2: 네. 캠핑 좋죠.
1: 와.
0: 네. 근데 이거 예전 중에 잔소리가 있는데 잔소리가 뭐죠?
2: 비 오면 잔소리를 하나요?
1: 비 오는 날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0: 어, 잔소리.
1: 우산 챙기래.
0: 아, 어, 그럴 수 있겠다.
2: 어.
1: 그 여자분들은 꼭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가시는
2: 거예요. 어, 장화.
1: 장화 신고 분명히 나갔는데 어. 비가 뚝 끊치면 그렇죠. 하루 종일 그 장화를 신고 다녀요.
0: 뭐 네. 옆집 청국장 시킨다.
2: 양말을.
1: 예, 예전에 비 온다고 해서 그냥 이제 운동하시는 분 다 젖는다고 쪼리 신고
2: 아 맞아요.
1: 어디 가거나 그럴 어, 사람도 있잖아요.
0: 예, 슬리퍼.
1: 어, 슬리퍼. 에. 그걸 갔는데 이제 그 쪼리 특유의 어. 막 달리다 보면은 미끄럼
0: 어, 맞아 맞아.
1: 나 맨발로 걷고 있더라고 그때. 어.
0: 아. 또 비 올 때 또 모자 많이 찾죠.
2: 맞아요. 모자 있어요.
0: 모자 또 쓰고 모자 쓰게 되고.
1: 그렇지 그렇지.
2: 비 오면 정말 좋은
1: 모자도 많이 쓰고.
0: 또 예제 중에 어. 택시.
2: 택시. 아 비 오면 택시 타야죠.
0: 어, 택시 적혀 있고. 어. 헤어 세팅기. 고데기.
2: 오 고데기.
1: 고데기를 어, 비 오면 네, 꼬부라진 사람들 있어. 어. 비 오는 날 꼬부라진 사람.
2: 맞아 맞아. 습하니까.
1: 곱슬 곱슬. 악성 곱슬. 어.
2: 이거는 정말 궁금하네요.
0: 아.
1: 애들은 놀고 싶은데 어, 어 놀고 싶다 이제.
0: 아,
1: 휴일이다. 어. 엄마 나 놀고 싶어. 근데 키즈 카페를 갈 수밖에 없어.
0: 아,
1: 키카라고 하는데.
0: 아, 그렇네요.
1: 예, 예.
2: 좋은 걸 배웠습니다.
1: 예. 우리 학생들은 또 스카를 가죠.
2: 스카.
0: 예. 스카가 뭐죠?
1: 예, 스터디 카페.
0: 아.
1: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여기.
0: 스터디 카페.
2: 스터디 카페. 공부 안 했어? 공부 아, 안 하셨어요?
0: 저희 때는 독서실을 했겠지. 스터디 카페라고 그런 말이
2: 없어. 스터디 카페.
0: 너무 놀랐네 방금.
1: 아, 그럼 이제 스카.
0: 맞아.
1: 벌트쇼 듣고 오신 분은 소주 한 병 서비스한다.
2: Serious, come on.
0: 아, 갑자기 홍보를 이렇게. 아.
2: 호사양 곱창.
1: 호사양 곱창은 어디 있는 거야? 백옷.
2: 백옷.
1: 아, 백옷.
2: 백옷에.
0: 백옷점.
1: 백옷점. 백옷점. 시흥 백옷.
2: 시흥.
0: 아, 시흥 백옷. 네.
2: 달려가세요, 여러분.
0: 곱창 플러스 막창도 땡기고. 아, 너무 맛있죠.
2: 맞아요.
1: 벌트장을 찍어야 돼.
0: 예예. 예.
2: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0: 드시러 가시고요.
1: 오, 자, 좋습니다.
2: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 오는 날씨에 더 찾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 대기가 습해지는데 습도가 올라가면 커피의 향은 확산 속도가 느려집니다.
0: 아 그래요?
2: 그래서 향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는데요. 따뜻하게 마시면 커피 향을 더 느낄 수 있겠지만 습할 땐 차가운 게 상쾌하고 좋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1: 지금부터 좀 쭉쭉 보내시면 되겠고요.
0: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아, 자 이제 뭐 실제로 장마나 비가 오는 날씨는 대기 압력이 낮아지는 저기압 상태가 되는데
0: 아, 그죠.
1: 우리 몸을 눌러주는 대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갖고 관절 조직이 뻣뻣해져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 기압 차이나 기압, 이런 그쵸? 것 때문에
0: 아,
1: 그래서 그렇구나.
0: 이 압력이 좀 이렇게 높아지죠.
1: 그래서 비가 오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관절 주변 근육과 혈관이 경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0: 어? 자, 건강은 알아서 잘 챙기세요. 네.
1: 헬스장 가면은 이제 혈관이, 어. 혈관이 확장되죠. 그래서. 운동하세요.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1: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많은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르노.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자, 문자는 마감됐습니다. 핸드폰에서 손 떼시고요.
1: 손 떼시오.
0: 3시 50분 52초까지 보내신 분들만 인정. 아, 인정. 자, 비 오는 날씨에 더

0: 사실은요.
1: Macaulay.
2: Macaulay. It's Macaulay.
3: 아, this is Macaulay.
2: 사실은 아. 포장마차 안에 다 있는 거죠.
3: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0: 여기 거야. 다 있어요, 이렇게.
3: 예, 예.
0: 어, 그렇죠.
2: 비 오면 술 생각나는 거는 뭐,
1: 아, 뭐, 예, 뭐.
2: 공놀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주를 적으신 과연 소주를 적으신 분은 몇 명인가요? 자, 과연
2: 바로
1: 아우
2: 소주를 적으신 분은요?
1: 어? 이거밖에 없어?
2: 저
1: 어? 어 뭐야?
2: 진짜로?
1: 일곱 명이에요.
2: 오 어머
3: 너무 바닥이네. 의외다.
1: 바닥인데?
3: 어 너무 의외네요. 음식이 하면 안 되는데.
1: 그러니까.
3: 잠깐만. 저와 같은 포장마차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2: 오! 포장마차
3: 바로
2: 오
3: 52명.
2: 오케이.
0: 야 이것도 제가 중간 갈 것 같은데요.
3: 어.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
0: 7과 52 사이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걸리를 적어주신 분은
3: 아 이거 많이 나왔고요.
0: 바로! 바로!
1: 막걸리 막걸리!
0: 막걸리!
3: 막걸리!
1: 막걸리!
3: 막걸리!
1: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와!
0: 75명!
2: 포장마차가 중간을 갑니다!
0: 와우. 이야, 중간만 가자. 이야. 와. 충격적입니다.
2: 아, 좋습니다.
0: 황치현의 이름으로 포장마차 보내주신 52분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1: 아, 나이스.
0: 야,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1: 그래, 소주가 근데 진짜 작게 나왔어.
3: 소주가 진짜 많이 나왔다.
1: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3: 네. 와, 의외였어.
0: 전이 많이 나왔다.
1: 아, 네. 정말 이거 뭐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지 날씨도 좀 꾸물꾸물하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바로 끝나고 어딘가로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3: 땡기네요.
1: 방청객 여러분들도 지금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3: 맞아요.
1: 예. 뭐 좀 먹고 댕겨요, 뭐 좀.
3: 한번 꼬세요.
1: 방청하면 배가 고파요. 왜냐면 계속 웃고 즐기다 보니까
3: 맞아요.
1: 배가 금방 고파집니다. 네. 신의 한 수.
3: 아 너무 좋아요. 너무.
2: 신의 한 수.
1: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여기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방송국 놈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3: 행복하세요.

0: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것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제!

0: 제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BTS가 최고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K-POP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올해의 노래상을, 캐치아이가 신인상을. 이야, 뭐 진짜 이 정도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아니고 K-POP 뮤직 어워즈 아니냐고요. 제대하고 5년 만에 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은 BTS 축하드립니다. BTS 지금도 계속 해외 투어 중인데 우리 분홍이 방에 BTS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지만 월드스타니깨니 전 세계 팬들과 우리의 자랑 BTS를 공유하는 게 맞는 거지요. 매일매일 위상이 높아만 가는 K-POP, 그 안에 SBS 파워 라디오가 있고 황제 파워도 있습니다. 그래요, 잔치상에 슥 손가락 좀 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1: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곡은 BTS 쩔어 듣고 오셨습니다. AMA 시상식에서 BTS가 올해 아티스트상을 포함해서 3관왕을 했고요. K-POP 데몬 헌터스는 올해의 노래상을 포함해서 4관왕, 캐치아이는 신인상을 포함해서 3관왕. 우리나라에서 해도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트와이스는 베스트 여성 K-POP 아티스트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되게 이질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우리나라 이 가서 또 만나면은 이들끼리 얼마나 반가울 거야. 어? 차, 진짜 대단합니다. 3083님 빵디도 오늘 아무튼 뭐 쩔어. 네. 여러 가지죠. 쩔어. 쩔어 있다. 술에 쩔어 있다. 탄수화물에 쩔어 있다. 네. 쩔어. 쩐다는 거는 뭐 네. 매실청이 설탕에 쩔어 있다. 네. 저도 쩔어 있습니다. 쩔어 있어요. 3447님. 분홍이 방에 방탄 부르면 김치전을 몇 개 드려야 하는 거야? 아. 일단은 사홍원 측이랑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아, 지금 이 사홍원에서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게 김치전으로 출연료를 드린다? 글쎄요. 지금 뭐 항아리에 묻어둔 거 지금 다 끄집어내야 될 판이면 1헥타르 정도. 헥타르가 지금 몇십 몇백 헥타르. 9638님 크크크 빵디 약간 일본 아이돌 같아요 크크크. 근데 전성기 지난. 하, 이게 진짜 찝찝하단 말이죠. 이게 오늘 날씨처럼 아주 찝찝합니다. 뭐 김치

0: 시전으로 방탄소년단을 섭외할 수 있으면은 뭐 우리가 못할 것도 없죠. 예.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오냐 안 오냐. 네. 언젠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왜냐면은 고품격 음악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가수분들 축하드리면서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시면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칠판 아래 노란색 메모지가 달려있는데요. 메모지에는 두 글자가 적혀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나요? 1번 사연, 2번 조롱.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호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랜덤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황제 파워에 또 아주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 간식이 도착을 했는데 이거 뭐 그냥 푸짐하게 싸주셔가지고 제작진들이랑 함께 나눠먹고 있다. 그리고 밖에서 열심히 또 뜯어먹을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장은숙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광고 듣는 동안 저 과자 좀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우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2: 레노.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皇家 power。
1: 오늘도 황제방원의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한번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출제 이혜영, 라돌체 비타민 출발!

차오용은 간식 또 그거네 발송 황제성 수신 황제성. 자 여러분 과연 장은숙이란 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제가 저에게 간식을 보내서 제가 먹고 싶어서 이름 돌려 쓰는 이름 중에 하나일까요? 두둥. 아니 여러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 제가 제 이름으로 한번 보내서 가명 써서 이거 한번 작업을 해야겠는데. 아무튼 우리 황제 파워로 킹크랩 도착하면 전줄만 하세요. 자 정은영님 김정혜님 김경준님 어서 오십시오. 권보라님 하은경님 웰컴. 김민아님 와 나 진짜 졸렸는데 빵디 생방이다 키키키키키.

김상돈이 청주 오송에서 애호박 농사 짓는 농부출 책입니다. 아이고 농사를 하신다. 그렇다면 애호박에게 풍년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아 무럭무럭 열려라. 어서어서 빨리 자라렴. 푸.

0201 장훈수 페이퍼 장훈수 페이퍼 컴퍼니 설 오랑오랑 음모론 음모론이 또 시작이 됐네요. 네. 과연 장훈숙 씨는 실제 존재하는 분일까요? 지금 그런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같다고요.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지연 1분 1초. 한두진님, 강민경님, 기철진님 어서 오십시오. 서유정님, 한영섭님 출제.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칠판 아래에 노란색 메모지가 달려있는데 메모지에 두 글자가 적혀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을까요? 1번 사연, 2번 조롱. 다섯 번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이럴 수가. 1652님, 평택에서 애플 수박 농사 짓고 있는 농부도 출첵입니다. 아, 얼마 전에 애플 수박 먹었는데 설마 1652님 걸 제가 먹었을까요? 그래요. 어찌되었건 애플 수박 이것도 풍년 비밀 싸드

자, 7131님. 안녕하세요. 장은숙입니다. 아, 잘못 보냈어요. 그거 돌려주세요. 다 까세요. 가자. 껍질 다 까보세요. 자, 혹시라도 우리 황제파워에 먹을 걸 잘못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받자마자 까니까 이게 반품이 안 됩니다. 아, 명심하세요.

만식이님 어서 오십시오. 노영화님 그리고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안기영님, 황진주님, 허재훈님까지 립장. 다음 곡입니다.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7790님 아산에서 칼국수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출첵이요. 그럼 대박빔 싸드려야죠. 칼국수 대박나라 대박빔. 1520님 꽈배기 먹고 있는 빵순이 이미경이도 왔어요. 그럼 채영이 대박나라고. 맛있게 드십시오. 미경이 꽈배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설탕 뿌렸어요? 콩고물 뿌렸어요?

0: 박정희. 빵디가 며칠 전에 먹은 가래떡 떡볶이가 계속 생각이 나서 낮에 사 먹었어요. 내 다이어트.
1: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마. 잘 뺀다고 말했다. 잘 뺀다고 말했다.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마.
0: 어유경님, 김병수님, 양혜림님, 안미영님 네 분이 한꺼번에 어깨동무라고 들어오셨습니다. 어서와요. 보고 싶었다고?

홍삼무침 이서연 출첵합니다 유유 이럴수가. 홍삼 몇 번 굴렸어요? 집으로 그냥 드셔가지고 묻었나? 이럴수가. 물로 닦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세탁소에 가져가십시오.

정님도 입장. 자, 이렇게 김효정님께서 이 깔끔하게 입장을 마지막에 해버리셨기 때문에 김효정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야겠죠. 칠판 밑에 달린 노란색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있냐. 1번 사연, 2번 조롱. 정답은 1번 사연이었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7549님, 8379님, 3285님, 전서영님, 홍현수님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다 가져가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메리의 쉐클즈 준비했고요. 외국 노래인가요? 아, 그렇군요. 메리메리의 쉐클즈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로 넘어갈게요. 쇼에 사랑해. No, I don't mind though.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Renault.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0: Renault.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2: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파워 FM.
8: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9: 차례.
8: 작고 소중한 나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고 바로 2부 또 흉악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이님. 우와, 오늘은 웬일로 모자 안 쓴 것 같아요. 앞머리에 자신이 좀 붙었나 봐요. 앞머리 많이 길었다요. 보기 좋아요. 모자 이제 벗고 다니자요. 아, 그동안 앞머리가 제가 익숙하지 않은 길이로 다녀서 뭐 사실 모자를 쓴 이유가 여러분 많이 막 그 머리가 창피하다거나 그래가지고 안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가끔 그냥 모자 쓰고 싶은 날 있잖아요. 이걸 쓰고 싶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리가 창피해가지고 쓰고 다니시느냐를 오해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 명희님 그래도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호님, 형님, 6살 딸 아랫니가 흔들거리는데 절대 못 빼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빼야 할까요? 이럴 때 이제 실로 묶어서 그냥 문만 연다고 하고 이제 막 빼는 그런 아주 클래식한 방법인데 혹시 아이가 우리 공주님이 그걸 아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새 이빨로 바꿔준다고, 새 이로 바꿔준다고 까치한테 주자고 이렇게. 아직은 그런 거 믿을 나이잖아요. 산타클로스랑. 네, 이 살짝 아랫니 묶어가지고 문고리에 건 다음에 하나 둘 셋 빼라고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문 연다고 하고 둘에 여시면 됩니다. 혹은 하나에. 자, 하나 둘 셋 하면 열 개 하고 묶고 하나 하고 바로 열면 됩니다. 그럼 쏙 빠지고 애가 사실 그 이가 빠진 걸 보고 자기 그 빠진 이 거기에서 피가 좀 올라오는 걸 보고 울지 사실 박수 치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실로 묶어가지고 그 문고리 클래식 오리지널 컨텐츠로 가십시오. 김지현님, 장염 걸려서 배 아픈데 위장은 텅텅 비어서 배고파요. 아유, 확 먹어서 밀어버려. 안 됩니다. 고통만 길어질 뿐. 제가 해봤습니다. 고통만 길어집니다. 그냥 저기 그 흰쌀죽인데 저도 그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흰쌀죽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간을 못하니까 간장 찌끔 해가지고 진짜 쬐끔씩 해서 아주 그냥 간을 살짝 느껴. 아, 이 정도면은 그래. 아유, 그래. 여기서 합의하자. 딱 요 정도만 간장으로 해가지고 드시면은 좀 버티실만 할 거예요. 지현님. 아이고. 장염 고통스러운데. 사실 먹을 걸 많이 못 먹는 이런 그 질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통스럽다. 지현님 힘내십시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질질 끄는 이유가 2부가 두려워서입니다. 자, 2부에는 1분 안에 어려운 원고를 읽는 코너 오후 낭독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스페셜하게 도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고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뭔가 제작진이 저에게 하는 말 같은 노래를 선곡을 해놨습니다.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 듣고 오후 낭독회 바로 출발합니다.

자, 우리 조카의 흔들리는 이 때문에 문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097님께서 치과 가요 그냥 이라고 정답을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왜 치과를 놔두고 치과 생각을 못하고 자꾸 실로 빼려고 그러고 그 민간 초법들 뭐 깍두기 먹어서 빼고 마이땡 그거 캔디 먹어서 빼고 아닙니다 여러분. 치과 사실 이거 흔들리면 치과 가는 게 맞죠. 왜 아무도 몰랐지? 1274님 아 오운항독해. 근데 빵디는 포기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키키키키. 사실 이것도 맞습니다. 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를 안 했는데 1분이 넘어가서 그렇지. 자 오늘은 또 제가 뚫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위기의 상황에 뚫어버리는 저의 실력. 자 음악마저 감상하고 와요.

일본어 스피디하게 틀리지 않고 어려운 원고를 낭독해보는 오후 낭독회 오늘 2부에 준비했습니다. 가, 나, 다라, 마바사. 좋은데요? 자, 작가님이 지금부터 주신 원고를 제가 낭독을 할 텐데 그냥 원고가 아닙니다.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그런 원고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1분 안에 원고를 다 읽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못 읽을지 성공 또는 실패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동안은 1분 안에 읽어도 몇 번 틀릴지 맞춰야 되는데 우리 제작진들의 회의 결과 아니 어차피 틀릴 실패가 더 많은데 아무 쓸데없다 이 틀릴 횟수 이런 거 아무 쓸데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근데 왜 자기들끼리 저한테 상의 없이 내리죠? 뭐 어쨌든 심플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성공이냐 실패냐 둘 중에 하나만 투표해 주시면 돼요. 성공이면 성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실패할 것 같으면 그냥 실패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분 안에 다 읽을 것 같으면 성공, 다 못 읽을 것 같으면 실패. 두 글자 중 하나만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이거 원고를 쓰시는 우리 작가님께서 집에서 소리내서 한 번씩 본인이 해보시죠? 시뮬레이션을.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아니 사람 미치게 만들겠다. 이게 좀 간당간당하게 어쩜 이렇게 분량을 잘 맞추는지 어쩐지 본인이 집에서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였네요. 7118님 틀린 횟수 쓸데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니 크크크크 뭐? 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 실패해도 그렇죠. 뭐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이거는 대본이 어려우니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읽을 원고 제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 제목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불안한데요. 이게 불안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단어 문장 이걸 들으면은 송강호 씨가 찍었던 변호인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헌법이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부터 제가 오늘 대한민국 국민 원고를 낭독을 1분 안에 성공할 것 같으면 성공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실패할 것 같으면 실패 두 글자를 예측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오후 낭독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NRG 대한 거나 만세 듣고 올게요.

이제 음악 내리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자, 황제팡어 2부에 준비된 코너 오후 낭독회. 지금부터 저는 낭독에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투표하셨습니까? 뭐 오늘 박빙일 것 같은데 51% 대 49%로 성공과 실패가 투표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51% 대 49로 6대 4 정도로 필패? 필패는 무조건 패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 실패가 6, 성공이 4. 아, 맛있는 상황이네. 이거 뚫어야죠. 축구 경기도 2대1로 지고 있다가 이기는 3대2로 이어버리는 경기가 가장 재밌죠. 오늘 아주 맛있는 스코어고요. 제한시간은 1분. 1분 안에 읽으면 성공, 못 읽으면 실패. 제가 틀릴 때마다 작가님이 바로 옆에서 부정음을 울려주실 겁니다. 들려주세요. 야, 이 소리가 사람을 미치게 해요. 자꾸 누가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오늘 유난히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갑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준비 시작.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표는 신성한 의미적 권리이다. 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날. 우리가 사는 지역의 교육감, 시, 도지사, 지방의원 등을 뽑는 선거로 우리 동네의 정책과 생활을 결정하는 지역대표를 직접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투표용지는 총 7장을 받는다. 교육감, 시, 도지사, 구시, 군의장, 지역구, 시, 도의원, 지역구, 구시, 군의원, 비례대표, 시, 도의원, 비례대표, 구시, 의원을 뽑는 총 6개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용지를 한 번에 모두 받아 한 번에 투표하면 되고 선거일에는 1차와 2차로 투표용지를 두 번 나눠받아서 투표하면 된다. 기표소에는 한 명의 후보에게 도장,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니까 명심 또 명심.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선거일에는 투표용지를 두 번 나눠받는 거, 그리고 무조건 투표용지 한 장에는 도장 하나만 찍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라. 그리고 개표방송은 언제나 그렇듯 SBS 컴퓨터 그래픽이 천상계 그래픽이라 개표방송은 스포츠 중계보도 박진감 넘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방선거 내 삶에 더 가까운 선거다. 다들 6월 3일 스케줄 비워놓고 무조건 투표하러 가는 거다. 알았지? 성공! 봐봐, 아무도 빵빠레 안 올려주는 거 봐봐. 이거 1대 몇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횡격막이 지금 너무 아프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에 대해서, 네, 투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뭐 이게 비례대표 구시 군 의원을 뽑는 총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날 오는 6월 3일이랍니다 여러분. 와, 일단 저는 아주 멋들어지게 성공을 했고요. 6회 투표해 주신 분들, 아, 맛있게 됐네요. 네, 4 성공에 걸어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임지선님, 와, 실화임? 안미영님, 크크크크크크크, 눈썹이 자꾸 올라가요. 크크크크크크크크. 와, 진짜 마지막에 진짜 쫓겨가지고 여러분. 아, 일단 오늘은 특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후 낭독회 원고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는 6월 3일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7개 투표를 실시하는 날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거 진짜 투표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장의 투표용지는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되고요. 투표용지 한 장의 도장은 딱 하나만 찍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여러분 모를 리가 없죠. 네, 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받는 거를 기억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정당, 시민단체, 학계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투 개표 과정을 포함한 주요 선거 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그렇죠. 우리는 6월 3일에 투표장 가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 투표를 못하면 29일, 30일 사전 투표하면 된다. 그게 바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다들 만사 제쳐두고 일단 투표하시고 난 다음에 일정을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SBS 채널 다 고정하고 개표방송 보시면 아주 나이스겠죠? 네. 박정은님, 아니 웬일이래?
빵디가 성공한 순간 밖에서 선거 유세송이 나오는 건 뭐지? 크크크크 기운이죠. 네. 기세가 대단하니까. 조원우님. 아니 어쩐지 이장님 패션한 이유가 있었네요. 선거 이야기하려고 그랬구만. 이거 이장님 패션 아닙니다. 아주 멋들어지는 카우보이 스타일로 지금 입었는데. 민명이님. 포기 안 해서 성공한 것임. 1274님. 오늘 빵디 너무 잘했잖니? 사실 그동안 우리가 출몰했던 그 악마와 거래를 한 그런 단어들이 안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아 일단 오늘 실패에 투표해 주신 분들 추첨을 했고요. 아 성공. 아 죄송합니다. 성공에 투표해 주신 분들이죠. 아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패 끝이 조금 땡깁니다. 지금 너무 우족겨가지고. 성공에 투표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고요. 이준희님, 김정혜님, 8241님, 007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황제파워 2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했습니다. 잘했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까지 낭독 실력을 아주 열심히 갈고 닦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아, 간만에 성공했더니 또 당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밖에서 또 과자를 좀 먹고 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

그 방송에서 투표에 관련된 그걸 했는데 무효표를 가리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진짜 그 칸에 쏙 들어가게 잘 찍으셔야 됩니다. 걸쳐서 찍으고 막 이러면은 무효예요. 그리고 사전투표는 29일 금요일 그리고 30일 토요일날 진행이 되니까 어디 뭐 여행 가시거나 일정 있으시거나 시간이 촉박하시는 분들은 꼭 가가지고 사전투표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저희는 2부 끝곡 들려드리면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잊지의 That's a No No 준비했습니다. 듣고 3부에서 봐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

0: 뉴바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뉴바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7: SBS
6: 1등 인터넷 라디오는
7: 고릴라
6: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7: 매출
6: 광고기 가성비 갑
8: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자, 황제 파워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3부. 오늘 3부는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분홍이방 황석봉. 한 달 동안 여기 분홍이방 벽에 붙여놓을 만한 재밌는 문구, 가슴 속에 새길 만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문구들, 재치 있는 문구, 무릎을 탁 칠 만한 문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이거 좀 문구들을 찾아봐 주시고, 이제 뭐 황제파워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평소에 지나면서 어디 그 화장실에서 이 문 앞에 이렇게 있는 아주 좋은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핸드폰에 이제 좀 저장이 돼 있으실 거예요. 왜? 이 분홍이방 황석봉에 제출하려고. 제출해서 선물 가져가려고. 그래서 오늘도 분홍이방 황석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광고 It's Gakung.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가

0: 즐겨요. 농심.
1: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어머니, 너는 글을 쓰거라.
1: 예, 어머니. 요즘 좋은 기계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냥 떡 써는 건 기계로 써시죠.
0: 이거 철없는 소리를 또 했사랬네. 자고로 인마 음식에는 정성이 80%라고 했다. 기계로 대충 그거 막 써는 거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써야지 음식이 제대로 되는 거야. 네가 뭘 아냐?
1: 어머니, 오늘 썰 가래떡이 대략 50개. 한 개 써는데 5분만 잡아도 250분. 4시간이 넘는데 기계로 썰면 한 개 써는데 30초, 25분이면 끝납니다.
0: 아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지.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 천천히 아주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그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녀석아.
1: 천리길을 왜 꼭 걸어간다고만 생각하십니까?
0: 알았다, 알았어. 아우, 알았어. 내가 떡 써는 기계 산다, 사. 그래, 오늘부터 속담을 시원하게 바꾼다. 천리길도 택시 탈까?
1: 어떠냐, 아들아?
0: 택시가 낫겠지? 콜 부를까?

0: 16분 네가 될 거지.
1: 한 달에 한 번 좋은 글귀 받아서 마음에도 새기고 이 분홍이 방에도 새겨보겠습니다. 분홍이 방 황석봉. 학교에는 교훈, 집에는 가훈, 회사에는 사훈. 분홍이 방에도 멋진 글귀, 좋은 글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내주신 멋진 좋은 말들을 받아서 황석봉이 붓글씨로 써서 분홍이 방에 한 달 동안 붙여놓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분홍이 방 황석봉을 진행했고요. 그때도 이 재미난 글귀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마저 쉬어라. 어차피 네 인생은 네 박자. 지금 비와요. 당신만 보면 심장마비. 뭐로 가도 맛집만 가면 된다. 머리털 없이 태어나 머리털 없이 늙어간다. 와, 처음과 끝이 같아버리죠. 자, 그 중에서도 이번 달 명언 이걸로 골랐습니다. 천리길도 아 택시 탈까? 5041님의 아주 훌륭한 이사회의 일침을 가하는 명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꾸 이렇게 쉬운 길로만 더 가려고 하니? 라고 했는데 요즘은 쉬운 길로 가도 어차피 가도 가도 나중에 또 고난이 닥치면 그때 우린 또 열심히 삽니다. 쉬운 길로 갈 수 있을 때 가야 한다 라는 말씀. 뭐 필요하면은 천리길, 택시, KTX 뭐 탈 수 있으면 타는 거죠. 자, 이번 달에도 이런 촌철살인, 뼈 때리는 말, 무릎을 탁치게 하는 말들 보내주십시오. 지어낸 좋은 말, 주워들은 명언, 책에서 본 좋은 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모, 삼촌, 프사의 꽃사진하고 같이 있는 좋은 말, 격언, 명언, 속담, 뭐든 좋습니다. 건강에 관해서도 좋고, 자기 발전, 재산, 뭐 성실, 뒤늦은 후회,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부부 생활, 인간관계, 각종 문구들을 보내주십시오. 다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어서 보내주십시오. 자, 일단 노래 나가는 동안 명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황가람 나는 반딧불 들을게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매달 월말에 딱 한 번만 하는 코너 분홍이방 황석봉, 오늘도 좋은 문구들 받아보고 있고요. 하나씩 소개하면서 성공과 보리로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최준호님. 아, 이 신비로움을 위해서 목소리에 에코를 조금만 넣어주십시오. 최준호. 연애는 선

0: 선택이 아닌 간택이다. 준호님 좋은데요? 조다윤님 오늘의 가고 집에 가고 싶다. 아, 둘 다 통합니다. 아, 실패를 눌렀네요. 둘 다 통합니다. 이혜경님 소년이여 반도체 줄을 가져라. 이게 원래 야망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반도체 줄을 갖는 게 낫죠, 소년이. 둘둘둘 군님 욕심은 비빔면 두 봉지부터 시작된다. 이거 7118님 서로를 배우자라고 하는 건 서로를 고치자라고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아,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재미가 아니라 이런 더 좋은 말도 중요합니다. 5919님 남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더라? 불쌍하고 미안한 사람. 6580님 인생도 초밥처럼 날로 먹고 싶다. 아, 요거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박기덕님 듣는 순간 기분 나쁜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 듣는 순간 기분 나쁘죠. 안정수님 참깨가 천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게 낫다. 이거 뭔데? 뭔데 이렇게 멋있죠? 이유빈님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이 인생 선배들의 이 매콤한 한 줄은 이길 수가 없네요. 0729님 커피는 마시는 것보다 쏟는 게 잠 깰 때 훨씬 효과적이다. 오늘 뭐죠 여러분? 칼 갈았나요? 김민정님 시간은 금이다. 뭐야 금으로 줘요.
1: 큰일 났다. 다 좋다. 큰일 났다.
0: 2729님 남자는 여자를 만나려고 돈을 벌고 여자는 남자를 안 만나려고 돈을 번다. 그럼 한 명을 못 벌게 해야겠네요.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한 명 돈을 못 벌게 해야지 둘이 못 만나네. 둘이 만나네. 남자는 여자 돈 못 벌게 해야 만납니다. 여자는 여자도 남자도 돈 못 벌게 하면 못 만나고 서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네요. 4142님 첫사랑. 첫사랑이 못 살면 마음이 아프고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하고 살면 골치가 아프다. 그럼 안 아프려면 혼자 살아야 되나요? 7199님 아내의 말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로를 재탐색해서라도 결국은 하게 한다. 진짜 어떻게든 목적지를 박아놓고 그냥 루트를. 3683님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침대에 있다. 이거 좀 아이디어가 좀. 9909님 제일 만난 전은 퇴근 전이다. 좀 맛있습니다. 송하성님 일취월장이란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엔 장난 없다. 8613님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때는

어때? 마른 것들이 지 살쪘다고 징징댈 때. 세상에 제일 더러운 때죠. 9113님, 차물인 세 번이면 야식이 식는다. 아쉽습니다. 0390님, 닭들은 북중미 3개국에 감사해야 한다. 이번 월드컵은 출근 시간대 경기를 하니. 이세미님, 썸은 무료 체험판, 연애는 유료 정식판. 아, 이거 결혼까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결혼은 뭐죠? 무슨 판? 2판 4판이야 뭐야? 해적판이야? 무슨 판이에요? 0202님, 목돈 적으면 월세, 목돈 생기면 전세, 풀대출 자가 구입은 기세. 아, 요것도 그래 맞는 말이지만 우리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왜냐면 지금 오늘 이 좋은 글귀들이 너무 많이 지금 도착을 했고, 자 일단 추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스리고 있어요. 아, 일단 후보들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박기덕님, 듣는 순간 기분 나쁜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봐. 이혜경님, 소년이여 반도체 줄을 가져라. 와,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유빈님,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글쓴이가 백내장이래요. 0729님, 커피는 마시는 것보다 쏟는 게 잠깰 때 훨씬 효과적이다. 네, 맞죠. 2729님, 남자는 여자를 만나려고 돈을 벌고 여자는 남자를 안 만나려고 돈을 번다. 야, 이것도 진짜. 7199님, 아내의 말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시키는 대로 하지만 않으면 경로를 재탐색해서라도 결국은 하게 한다. 아, 아니 이거 여섯 개 중에 지금 한 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총 여섯 개의 문구가 최종 성공을 받았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직접 붓글씨를 써볼 장원 작품을 뽑아야겠죠? Careless, careless, anonymous, anonymous, heartless, mindless, no one care about. 아,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자, 총 여섯 개의 후보 중에 단 한 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이방 황석봉, 이번 달 장원. 아, 아 잠깐만요 여러분, 진짜 너무 고민됩니다. 7195님, 아내의 말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시키는 대로 하자면 경로를 재탐색해서라도 결국은 하게 한다.

아, 지금 머릿속에 세 개가 박빙이었어요. 박기덕님, 듣는 순간 기분 나쁜 말. 이혜경님, 소년이여 반도체 줄을 가져라. 그리고 7199님, 아내의 말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아니, 왜냐면 왜 7199님의 말을 뽑았냐면 이거 있는 말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있는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순수 창작물. 그래서 아, 일단 7199님을 뽑았습니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는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덕분에 즐거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붓글씨를 쓰는데 이게 항상 화선지가 좀 말려 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서예를 배웠던 말씀을 좀 드렸나요? 네, 제가 또 서예를 배워가지고 이게 문방사우라고 하죠. 이거 살 돈으로 오락실을 갔던 기억이 또 우리 또 먹 안 사버리죠. 네, 옆에 친구 거 빌려버리죠. 안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7199님께서 경험담입니다. 다들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크크크크이라고. 그죠? 이 순수 창작물의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났습니다. 기덕님과 혜경님도 야, 이거 진짜 이 주옥 같은 말을. 네, 너무 주옥 같죠. 사진을 제가 찍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자, 7199님 축하드립니다. 아내의 말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시키는 대로 하자면 경로를 재탐색해서라도 결국은 하게 한다. 뽑혔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3부 마치겠습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아이가 뜨거운 걸 잡으려 하면 옆에 있던 어른이 놀라서 애비애비 하고 막아주죠.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애비애비는 업비에서 변형된 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한자로 일업, 안일비를 써서 위험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럼 아이를 웃게 하는 깍꿍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깨달을 각, 다할 궁을 쓰는 각궁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어서어서 자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놀이처럼 건네는 말 속에도 아이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야?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

0: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7: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8: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내 콩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황재성의 황제 파워.
2: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27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충 옷권에 입고 왔는데 저 구석대기에 박혀있던 거라서 주름이 아주 자글자글하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078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린이집 체육대회 다녀왔습니다. 제가 180에 68kg 딱 봐도 날쌔 보이다 보니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 마지막 주자로 끌려갔어요. 마침 반바퀴 차이로 이기고 있어서 기세 좋게 바톤을 받고 뛰는데 코너를 도는 순간 다리가 두 번이나 덜컥 풀리대요. 제대로 넘어지지도 못하고 다리가 어정쩡하게 꼬여서 갓 태어난 기린 걸로. 허우적거렸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대역전패. 환호하다가 정적에 빠진 엄빠들의 그 눈빛 아직도 생각나네요. 우리 엄빠들 다들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대역죄인을 부디 용서해주세요. 달리기를 하다가 네, 대역전패를 당하신 0788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저도 이 아이들 체육대회 가면 왜 그거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학부모들 달리기를 아 이거 꼭 시키세요. 아 이거 그냥 오시면 되는데 막 러닝 바지에다가 막 몸 근육질에다가 막 옷 그렇게 전문가처럼 입고 오시는 아버님들 막 계시고 아, 참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아, 0788님 넘어진 것보다 이 기린처럼 갓 태어난 기린처럼 허우

꿈쩍거린 게 더 상처가 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 5년 정도. 네. 그리고 다음 모임 때 참석하는 게 많이 두려우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에 뭐 우리 성과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졌다고 해서 지는 것도 과정 중에 하나다. 우리 아이에게 아주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테이스티의 너나 알아? 선곡해놨습니다. 혹시 다른 학부모님께서 그때 넘어지신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너나 알아? 라고 저 아세요? 예?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반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뭐 많이 창피하셨을 텐데 고백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테이스티의 너나 알아 들려드릴게요.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저희 남편도 어린이집 체육대회에서 대차게 넘어졌는데 그 뒤로 다들 먼저 알아보시므로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의문의 인싸가 됐다는 거. 네, 다들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아,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울까. 네, 그때 항상 인사해 주시면 말해 주세요. 너나 알아? 박민정님, 월미도 와서 디스코 팡팡 타고 있는 기분. 네, 저 들어왔어요. 어서 와버려. 우와!

0102님, 우리 아내도 체육대회 때 넘어졌는데 갓 태어난 하마 같았어요. 어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준 우리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이 체육대회 때 넘어진 학부모가 있다면 놀리지 마시고 오히려 웃으면서, 아니야 놀려도 될 것 같아, 오히려 놀리고 그냥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위로도 많이.

0: 3153님. 아니 우리 신랑도 넘어졌는데 최대한 안 아픈 척 하고 있는데 꼬마가 와서 아저씨 무릎에 피 해서 다 쳐다봤어요.
1: 아우 여러분 덕분에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치드래곤
0: 핫브레이커. 김민선님,
1: 전

아시안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준비 탕 하는 소리에 동시에 본인 말 또 본인 말로는 뚝 소리가 났다고 결국 방귀 뱉었대요. 다리가 멍들었더라고요. 안 부딪혔는데 말이죠. 아 이거 너무 급발진해가지고 또 무리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목숨 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빵댕이들 이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 맞아.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0: 고영식님. 저는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응원한다고 그냥 옆쪽에서 같이 뛰었는데 전 넘어지고 아들은 1등. 크크크크. 전 넘어진 거 아무도 몰라요. 크크크.
1: 좋았어.
0: 또 옆에서 같이 뛰어주니까 아들이 또 1등.

체육대회 첫 주자였는데 햄스트링이 와버렸어요. 결국 중간에 선수 교체되고 결국 개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답니다. 결과는 아몰라. 제가 봤을 때 졌네요. 졌어요. 아유. 아니 여러분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을 거면 문자 배틀 금운동으로 차라리 아이 체육대회에서 일어난 일로 이광호님. 아 우리 아내는 줄다리기 하면서 줄 잡고 앞으로 꼬꾸라져서 질질 끌려가는데 진짜 뒤돌아.

한번 넘어지면 아니 그 줄을 놓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그 줄을 안 놓으니까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 우리 빵댕이들 줄다리기 할 때 자기가 넘어졌다 그럼 줄을 놓으세요. 놓고 다시 잡으면 됩니다. 아 여러분 진짜 그만 웃기십시오. 너무 웃깁니다. 오늘 월드 백두곡입니다. 카라 미스터 원현실님. 저희 신랑은 운동회 때 달리기 나간다고 연습하다가 헛디뎌서 앞으로 굴렀어요. 결국 어깨를 다쳐서 시합도 못 나갔어요. 아니 이걸 연습까지. 아 진짜 다들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진짜. 어? 야 나는 진짜 뭐했지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할걸. 7374님

0: 다친 사람 없어서 다행. 저기 어깨 다쳐서 병원 가신 분도 잘 나았겠죠?
1: 아, 김기현님 오늘 점액추는 뭔가요? 크게 안 그래도 아까부터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아, 이때 클래식한 걸 안 먹을 수가 없어.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점액추 김치찌개 계란말이로.

0: 서유정이 운동회 때 자빠지는 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30년 만에 트라우마 상처 치유돼버렸음. 유정님 생각보다 많이들 자빠지십니다. 이은령님 사무실에서 몰래 듣고 있는데 웃겨서 미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아 은령님 저도 지금 머릿속에 줄다리기에 질질 끌려가는 아까 그 학부모가 계속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1: 아 정말 이 체육대회 때 이거 보니까 어른분들도 사실 운동회 아이들 운동회지만 가보면은 막 동심이 막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때 나갔던 그 달리기 그 또 막 있잖아요. 막 보통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막 공 던져가지고 박 터트리기 이런 거 하면은 참 이게 줄다리기도 있고 추억이 좀 새록새록 올라오니까 아이랑 부모랑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네 어쨌든 행복하게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 덕분에 참 즐거웠다라는 말씀 감사하다라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다들 또 크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내일 또 우리 웃으면서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마시고

멋있게 행복하게 신마탱. 오늘 끝곡 김종서 에필로그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집까지 안전하게 가십시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필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4: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3: 몸잘?
4: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5: 잘 만들었다. 몸잘.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 꿉꿉함, 이 끈적함, 그리고 짜증. 기어이 다시 마주합니다. 마치 장마철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이요. 드라마 시즌2의 빌런이 다시 등장하면 보통 이런 반응이죠. 또 너냐? 하지만 결국 더 강력한 아이템으로 더 화끈하게 해치웁니다. 그래야 다음 시즌도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아이템 장착 좀 하셨나요?

0: 신채평 여름날 박서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서현입니다. 4081님 회사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껐다가 켰다가 100번은 넘게 한 것 같네요. 박지만님 오늘 제습기 두 대 돌리고 나갔는데 돌아보니 물통에 물이 꽉꽉 차 있네요. 1676님 더위, 습기, 심지어 이슬비 맞으며 러닝 중입니다. 비가 그냥 한 번 쫙 내리고 쨍 하면 더 나은데 오늘은 정말 후덥지근하면서 예 사우나냐고요. 예 정말 너무 습하고 예 이러다가 또 장마도 오겠죠. 짜증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면 더 뭘 먹는다던가. 오늘의 영수증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출 내역 어디다 얼마나 쓰셨는지 받겠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러분의 소비 내역을 지금부터 알려주시고 예 보내주세요. 3, 4부에는 러브 119 함께합니다.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하는 러브 119 오늘 보는 라디오 진행하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크러쉬. Beautiful. 박진님, 처음 와서 그러는데 라송이 무슨 뜻일까요? 귀여운 애칭 같은데. 라송이 좋죠. 이 어감이. 라디오계의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송. 예, 한 20년간 제가 진행하고 나서 얻어진 애칭이어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요. 라디오계의 송해라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송해 선생님 아니고 라디오계의 소나무. 제가 소나무처럼 오랫동안 라디오를 했다 해서 소나무송자입니다. 라송. 예, 박지은님 앞으로 라송으로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0: 티끌 모아 태산?
1: 되죠. 돈 말고요. 영수증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합니다. 길게 길게 뻗은 카드 명세서가요. 자, 오늘 하루도 쓰느라 애쓰셨어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메타글래스 들어보셨나요? 비 오는 날 기분이 꿀꿀해서 고민만 했던 스마트 안경을 확 사버렸습니다. 조윤희님, 이거 메타글래스, 이거 AI 안경 같은 거죠. 이게 눈앞에 막 정보 같은 거 뜨는, 예전에 막 영화에서 막 이런 거 보면은, 야, 이런 거 진짜 쓰나 했는데, 이런 거 쓰시는 분이 정말 계시네요. 0619님, 가족들이랑 샤브샤브 먹는다고 10만원 썼어요. 우리 딸이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서 금, 동 메달을 땄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억나는 소비입니다. 돈을 썼지만 마음에 신나고 또 오랫동안 추억이 되잖아요. 우리 딸이 이제 딸이 커서도 엄마랑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동메달 땄을 때 샤브샤브 먹었는데 평생의 추억입니다. 축하 선물 갑니다. 박지은님, 재택근무하느라 오늘 집 밖으로 한 발도 안 나갔는데 배달앱으로 마트 배달 주문하느라 51,914원을 소비했네요. 우유, 과자, 라면 뭐 별거 안 샀는데 5만원 금방이네요. 물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힝. 1077님, 오늘 주간 보고하는 날인데요. 서류 양식이랑 폰트 통일 안 해서 팀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죄송해서 커피를 돌렸는데 10만원. 아니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도 이제 5만원인데 야 커피 돌렸는데 10만원 이야 선물 갑니다. 9629님, 언니 저는 이번 주에 회사를 퇴사합니다. 퇴사 앞두고 그동안 고마웠던 회사 동료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돌려보려고 약과를 샀어요. 요거 이제 또 뿌듯한 지출이죠. 이것도 기억에 남는 소비입니다. 나중에 그 동료 얘기

얘기할 때 예, 마지막으로 주고 갔던 선물 생각나거든요. 수제약과 선물 세트. 이야, 많이 사셨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9629님께는 제가 선물 쏠게요. 이영지 스몰걸 피처링은 디오.

스몰걸 이영지 피처링은 디오였습니다. 송아은님, 아이스크림 사러 나갔다가 경비 아저씨 부채질하는 거 보고 두 개 사서 나눠 먹었어요. 3,600원으로 행복 잔뜩 먹어봅니다. 송아은님 잘하셨어요. 마음의 행복이 지금까지도 예, 계속 남아있죠. 선물 갑니다. 0891님,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진짜 발편하다고 소문났대요. 보내달라고 하셔서 바로 시켰습니다. 이제 그 깨톡 대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신발 링크, 구매 링크를 그냥 보냈어요. 딸한테 구매 링크. 그리고 240으로 주문하라고. 그러니까 딸이 엄마 거? 그러니까 엄마가 응응. 딸이 54,460원이야. 주문했어. 엄마가 알겠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구동화예요. 요즘에 구동화를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구두하고 밑에는 약간 운동화처럼 돼가지고 요즘에 엄마들이 또 이런 구동화. 엄마들도 다 그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또 트렌드를 또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신발을 또 오래오래 잘 신을 것 같아요. 5335님,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대표님 무려 두 번째 결혼식이라 아이고 입고 갈 옷 장만하느라 177,600원 지출. 쿠폰 할인 받은 가격이긴 한데요. 여기에 축의금까지 하면 상당한 지출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대표님 축하드려요. 이번엔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해야 돼요. 식장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셨죠? 누군가 듣습니다. 아, 이번엔 잘 사셔야 될 텐데 이런 얘기 식장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5335님, 그래도 여름

옷이라 17만 7천 원이지만 이게 겨울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옷이 더 돈이 더 들어가. 예, 겨울 옷이 더 비싸잖아요. 예, 두고두고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허각 언제나.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그 시절 할머니의 유일한 걱정은 막내딸 시집 보내기였답니다.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둥인디, 아이고, 좋은 짝을 맹글어줘야 하는디. 하도 걱정을 하자 동네 아는 분이 나섰대요. 있잖요, 서울에 그 괜찮은 총각이 하나 있슈. 금은방을 하는디 아주 성실하고 번듯하고 소문이 자자여요. 그래, 나이가 몇인데? 꼬치꼬치 물으며 정보를 알아냈지만 영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대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파야겠어. 우리 귀한 딸인디 어무한테나 보낼 수는 없잖요. 그렇게 할머니는 혼자 대전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셨대요. 아이고, 아이고, 시끄러 시끄러. 뭔 놈의 차들이 이렇게나 많고. 아니, 여기 어디랴? 아니, 그놈의 금은방은 어디 붙어 있는겨? 그러다 드디어 금은방을 발견. 이 척이네 척이여. 보자 보자. 아이고, 금은방 총각이 어디 있나. 그때 말로만 듣던 금은방 총각이 등장. 가게 유리창을 닫고 있었대나 모래나. 아이고, 뭐야. 아니, 뭐가 이렇게 삐쩍 고랐디야. 아이고, 저 손모가지가 저게 뭐여. 젓가락으로 써도 되겠구만. 얼굴을 허해가지고. 아니, 밀가루를도 집었었나. 아이고, 실망한 할머니. 아니요, 아니요, 저 총각이 아니요. 남자가 말이요, 힘이 있어야지, 힘이. 암만. 그렇게 대전역에 도착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 드넓은 광배, 불쑥 튀어나온 핏줄을 따라 흐르는 뜨거운 땀방울. 으라차 쯔짜! 이따만한 쌀가마니를 번쩍 둘러매고 척척 앞으로 걸어가는데, 저자네 저자요! 우리 막둥이 짝이요! 총각, 저 나랑 얘기 좀 합시다.
1: 예? 저요?
0: 이야, 우리 집에 저 참하고 이쁜 딸이 하나 있는디, 혹시 저 장가갈 생각이 있는겨?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얘기하는 길거리 캐스팅. 총각은 순순히 생각이 있다라 했고, 그렇게 귀하디귀한 오남매 막내딸과 다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커피 안 드세요?
1: 예. 아, 마셔야죠. 아이고, 내 손이죠.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이거.
0: 아니, 엄마 말이 쌀가마니도 번쩍번쩍 드신다던데. 아니, 어떻게 커피잔 하나를 못 들어요?
1: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무겁나? 에.
0: 쌀가마니보다 찻잔을 더 무서워하는 순박한 모습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그 쌀가마니 총각은 우리 아빠가 되었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가끔 엄마는 농담처럼, 아유, 그때 그 서울 금은방 총각을 만났어야 그냥 내 팔자가 폈을 텐데, 라고 말하시지만 우린 다 알죠. 든든한 아빠 덕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는 걸요. 금은방이 아니라 금광산을 가져온다 해도 우리 아빠랑은 절대 못 바꿉니다.

매일 그대와 틀국화였습니다. 박원주님, 이 와중에 금은방 총각 영고백 1차임. 그죠? 금은방 총각은 알지도 못하는데. 한정은님, 아니 오늘 러브게임의 법칙은 전원일기 에피소드 한 편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평온하고 힐링되는 사연. 아내리님, 우리 엄마도 엄마 쫓아다니던 땅부자 아저씨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러시는데, 엄마 그 땅부자 아저씨 만났으면 나는 못 만났지, 아빠 잘 만났지요, 이런 글 주셨습니다. 정길자님의 러브스토리였는데 부모님의 러브스토리인데 이 할머니가 주인공이죠. 진짜 어떻게 당사자가 이제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내 짝이요 이래도 놀랄 그런 상황인데, 할머니가 당사자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보자마자 저 사람이 내 사위감이네, 예, 이렇게 만난 두 분의 연애. 그 연애가 달콤했을까 싶었는데 엄청 달콤했대요. 아버지가 퇴근길마다 엄마가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를 신문지에 그 당시에는 투박하게 싸서 건네주고 가시고, 비 오면은 아버지 어깨 다 젖으면서도 엄마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줬다고. 예. 아, 요런 멋진 러브스토리였습니다. 권영아님,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우리 딸들도 나중에 저런 말 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아이, 그럼요. 예. 사연 마지막에 금은방 아니라 아까 뭐야, 금강산을 가져다 줘도 우리 아빠랑 절대 못 바꾼다고, 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아빠랑은 못 바꾸죠. 그 관식이 거기 대사도 나오잖아요. 정주영이 우리 아빠 하자 해도 나는 아빠랑 안 바꿔. 이 대사 있잖아요. 유명한 대사잖아요. 예.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 많이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새드엔딩 해피엔딩 모두 받고 있습니다. 윤종신 그대 없이는 못살아 이어집니다.

0: 오랜만에 들어보죠. 애송이의 사랑 양파였습니다. 라송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1등 샤워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라송 목소리 들으니까 운치 있고 나만의 여유 있는 저녁 시간 너무 좋네요. 하지만 곧 깨질 시간이 다가와요. 그런가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죠. 한 명씩 한 명씩 배현우님 지금을 즐겨봅시다. 러브게임에서 선물 갈 거예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오늘 저녁은 소고기 굽고 냉면에 싸 먹을 거예요 라는 글과 함께 2047님 냉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음악이 너무 시원하네요. 박명수 제시카가 함께한 냉면 듣고요. 잠시 후 박수현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러브 119 함께합니다. 허영지, 이진혁과 함께하는 러브 119 즐겨주세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0: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이응 기억. 예전에는 이것을 시럽 교정용으로만 썼다면 요즘은 하나의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입니다. 뿔테부터 무테까지 이걸 쓱 걸쳐주면 힙한 분위기가 살아나거든요. 하지만 뜨끈한 국물을 먹거나 마스크를 쓸 때면 하얗게 김이 서려서 순식간에 코믹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샤요.

0: 조지 바라봐줘요. 오늘 정답은 안경이었습니다. 2480님 또 이진경님 이제 라식해서 안경을 안 껴요. 3269님 어렸을 때 안경이 너무 쓰고 싶어서 일부러 TV 가까이서 보던 때가 생각나네요. 이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이응 기억으로 영구 없다. 2983님 영구 그리고 안개가 있죠. 이응 기억 안개 2657님 영계백숙 영계가 왔습니다. 김응성님 고은정님 인기 그놈의 인기란 인기 성도님은 윤기 소연 누나 윤기 나요. 아 윤기 예. 윤기 아 사람 이름도 또 윤기가 있잖아요. 예 슈가 윤기 자 이 중에서요 고은정님 2657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허영지 이진혁 럭게임의 공식 연애 주치 두 분을 모시고 러브 119 진행할게요.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5: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5: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6: 더워지기 전에

0: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7: 시원한 잠 누잠.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사랑이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 이리 와요. 우리가 호호해줄게요.
2: 세상 모든 사랑의 응급진료실 러브 119. 많은 사람 속에서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공식 연애 주치 허영지 이진혁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왜요?
0: 아니 원래 여기 시작할 때 네네. 이리 와요 우리가 호해줄게 하잖아요. 근데 예. 오늘 갑자기 웬 초등학생이 들어와가지고
1: 이리 와요
0: 우리가 호해줄게요. 너무 당황했네요.
3: 아니, 뭔가 이리 와요가 나 너무 솔직히 좀 무섭게 느낄 수 있잖아.
2: 아 이리 와요.
0: 이리
2: 무서워. 약간 무서울 수 있어 이거. 잘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지 씨만 소화할 수 있는.
0: 네. 맞네요, 맞네요. 네.
3: 아니 아직 소화를 못했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0: 네. 아직 목에 있어요.
2: 네. 자 너튜브에 지영지 브이로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영지 우리 옛날부터 우리 지영지 한번 좀 뭉쳐야지 해야죠 좀 지영지.
3: 맞아요. 아니 근데 이번 그 이 지영지 브이로그 올라왔는데 네. 정말 약간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2: 맞아요.
3: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그 정도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조회수가 막 나와가지고 지영이가 직접 편집한 거거든요.
2: 네네.
0: 아 진짜요?
3: 네, 지영이가 진짜 손재주가 혼자서 5시간 6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쭉 했다는 거예요.
0: 핸드폰으로?
3: 네 핸드폰으로.
2: 아,
3: 근데
2: 대단하다.
3: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제가 지영아 계속해라. 너무 잘한다.
0: 그냥 일을 맡긴 거 아닌가요?
3: 내가 계속 나올게. 계속해라. 그래서 지영이가 또 허참에도 이제 허참에 저희 유튜브도 이렇게 태그를 해줘가지고 같이 공동작업을 해줘가지고
2: 나중에 강지영 씨 그 제작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편집해주고 나중에 그러니까. 허잠에도
3: 근데 지영이가 네. 그런 손재주가 너무 좋아. 아,
2: 그리고
3: 그러니까 뭘 못해 강지영
2: 아,
3: 정말.
2: 강지영 진짜 아니 그리고 너튜브는 편집이 다잖아요 또.
0: 맞아요.
2: 항상
0: 맞아요.
2: 너튜브는 촬영보다도 이 뒤 후반 작업이 중요한데
3: 맞아요.
2: 그걸 또 강지영 씨가 이렇게 센스 있게
3: 너무 잘했어요.
2: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지영 씨가 무대에서 있는 모습 너무 보고 싶습니다.
0: 아,
2: 예, 그런
0: 맞아요.
2: 날을 소망하며 제가 예 어떻게 기도해 볼게요.
3: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0: 네. 아 뭘 해주시는 건 아니고
2: 아니, 어떻게,
0: 기도를
2: 기도해야지 어떻게 이제.
3: 자 박수.
0: 기도를. 네. 네,
2: 네. 여러분 지영지, 강지영 그리고 허영지 해가지고 지영지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0: 맞아요.
2: 많은 분들이 지영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맞아요. 운명이죠 뭐.
2: 운명이야 네, 운명. 예. 자 진혁 씨는 우리 시크 축하 비하인드 영상 마지막 영상이 와. 올라왔습니다.
0: 아, 맞습니다.
2: 이제 그 시크의 이진혁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딱 보는 것 같아가지고
0: 맞아요.
2: 그 마지막 맞아. 엔딩을 보는데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0: 아 감사합니다. 이게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하기에는 벌써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네. 이미 많이 지났는데
3: 근데 그래도 그래서 계속 꼬집어서 나오잖아요.
2: 맞아요.
3: 끝날
2: 맞아요.
3: 때쯤 뭔가, 나오잖아. 뭔가 이렇게 좀 이 가물가물 할 때쯤에 또 이렇게 딱 꺼내주고
2: 그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현장을 그때 보고 나서 이제 잊어버릴 때쯤에 다시 이 영상이
3: 맞아.
2: 올라오니까 네, 그 네. 현장에 가 있는 기분이 들어서
0: 다행입니다.
2: 그냥 띄엄띄엄 올라오는 거 괜찮아요.
3: 맞아 다시 추억하게 되잖아요 그때를.
0: 아유 감사하죠.
2: 네네.
0: 그래서 지영 선배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5시간 예.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게 전 신기해요.
2: 편집하는 게
0: 사실 저도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예. 이렇게 만드는 걸
2: 네.
0: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2: 아이, 그럼,
0: 역시 회사에 마케팅팀이 계신 이유가 있어요.
3: 맞아요. 왜냐면 그럼. 근데 그리고 이제 혼자 하게 되면 그런 게 생긴대요. 센스가 이렇게 생겨서 제가 막 더 얘기하려고 하면 지영이가 영지야 그만 말해. 여기까지만 말해. 내가

0: 편집해야 되잖아. TMR은 어. 괜찮은 것 같아.
1: 그래, 그래.
0: 내가 어, 고마워 어. 그런 맞아요. 걸 해줘. 이게 진행을 또 해주니까. 맞아, 맞아, 맞아.
2: 그게 편집자가 되잖아요. 그 입장을 알면 촬영할 때 이미 편집할 걸 머리에 두고 촬영을 하게 되세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쓸데없는 걸 촬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어. 게 제가 막 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혜가 응자 나왔어. 됐어. 아,
2: 그만해.
0: 딱 거기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줬어.
3: 그게
2: 좋다.
3: 근데 궁금한 게 뭘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2: 어? 이거 뭐 여러 개를
0: 그거는 나중에 뭐 지영 씨랑 네. 전화 통화를 하든 뭐 이렇게 아~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뭐 머리 넣고 재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 아, 아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모르니까 그렇죠, 예. 아쉽군요. 네.
2: 여러분 너튜브에 예 축하 축하 축 검색하시면 또 이진혁 씨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러브 119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연애에 대한 고민만 받습니다. 연애에 대한 고민 걱정 의문 상상 오해 한풀이 뭐 야근하기 싫어요 이런 거 안 받아요. 네. 예. 뭐든 보내주시면 연애에 관한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참견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이에요. 화장품 세트 선물로 가고요. 또 왜 익명을 요청하셨는지 어떤 연애 고민인지 읽어드립니다.
4: 제 남자친구는요. 키도 엄청 크고요. 엄청 잘생겼어요.
2: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4: 근데요 클럽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2: 아 여기서 달라지네요.
4: 아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5: 나는 그냥 음악 듣고 춤추는 게 좋아서 가는 거야. 그렇게 크게 음악 들을 수 있는 데가 클럽밖에 없어서.
4: 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앞에서 또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더 애매한 건 꼭 저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5: 나 클럽 가도 돼?
4: 이 질문 들을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싫어! 너무 싫어! 너 클럽 절대 가지 마! 하고 싶은데 아 괜히 속 좁은 여자친구처럼 보일까봐 아 뭐 가! 뭐 재밌게 놀다 와! 이러거든요.
3: 좁아 보이는데?
4: 그래놓고 남친 클럽 가 있는 동안 계속 핸드폰 붙잡고 있고 문자 보내고 조금이라도 답장 늦으면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가끔 남친 친구들이
2: 야 우리 영지 씨는 정말 쿨해. 그러니까. 뭐 나도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 난 바로 그냥 정착이다. 결혼한다 결혼해 난.
4: 이러는데 아니라고요. 나 안 쿨하다고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사랑하면 다 이런 걸까요? 다들 연애할 때 어디까지 쿨할 수 있나요?
2: 야. 어디까지 쿨할 수 있는지 여러분 문자 받습니다. 남녀 사이에요. 어디까지 쿨해봤는지 예. 나는 이렇게까지 쿨해봤다 이런 거 선을 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쿨한 연애 보내주세요. 경험담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김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0: 네 맞아요.
2: 3574님이
0: 같이 가세요.
2: 한가람님
3: 같이 가시면 됩니다.
2: 이렇게 또 여러분이 참견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간다고 할 때 이쪽에서 노할 경우가 있어요.
0: 그러면 이제
2: 좀 다시 생각을 사보죠. 해봐야지. 왜? 왜냐면 음악 듣는데 내가 가면 안 돼. 이제 이래갖고 또 싸우나?
3: 아니 근데
0: 친구들 불편하잖아 할 수도 있잖아.
2: 아 그래 그럴 수는 있다.
3: 아 근데 사실 음악 들으러 가는 거고 그게 별 상관 없으면 여자친구 데려가도 되잖아.
2: 아니 근데 친구들 불편해요. 나 그렇게 오는 사람 싫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갔는데 막 남친 오고 이러면 싫어.
0: 그리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말만 했는데 이제 안 간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사실 하는 말일 것 같아. 아. 왜냐면 굳이 거기 남자친구 친구들 있는데 굳이? 거기 끼고 싶지 않은 그래.

0: 우리 게스트들은 정말 옛날 노래 나오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너무 신나.
1: 너무 좋아요.
0: 이제 너무 신나죠. 난 시스터 소 쿨. 진짜 안무도 다 기억나고.
2: 저는 약간 네. 연습생 때 이거 할 이제 이 노래를 추고 싶어가지고 네. 연습생 애들끼리 구두를 사서 그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래. 키릴을 사가지고
0: 맞아 이때 키릴이었어요.
2: 했다가 이제 조금 가격이 조금 저렴한 구두를 샀단 말이에요.
1: 발이
2: 그냥 끝장났었어요 그때.
1: 아, 맞아. ATM 쪽 가가지고
2: 네. 단체로 이렇게 사가지고.
0: 근데 비싼 구두를 신고 해도 이 춤을 추면은 발이 다 까져.
1: 다 까져.
0: 여러분 이게 정말 추억의 명곡입니다. 진짜. So cool. 자 김지윤님이 집착은 자신 있는데 쿨한 적이 없어서. 근데 연애에 쿨하다는 게 어느 기준까지 가능한지 여러분의 문자를 좀 읽어드릴게요. 1219님
2: 저와 남편은 연애 때 각자 놀 땐 연락 안 했어요. 둘 다. 지금 결혼 18년 차인데 지금도 각자 놀러 나가면 새벽이 돼도 전화 아예 안 해요.
1: 아 그냥, 진짜 쿨하다 이거.
0: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얘기하고 맞아. 그냥 뭐뭐 하고 놀았어 뭐뭐 했어 이렇게.
2: 근데 와. 이거는 저도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1: 진짜 맞죠.
2: 오히려 놀 때 연락 안 하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게 오히려 결혼을 하면 어차피 집에서 보잖아요. 이게 새벽 4시든 새벽 5시든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연인 맞아요. 관계가 오히려 더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 이제 같은 집 수도 있습니다. 네. 이동건님
1: 무려 전남친 9명과 친구로 지내는
0: 가격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선물이 오히려 부담이었을 수 있어요.
2: 맞아요. 상대에게.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0: 상대에게.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5만 원 해줬다는 거는 나도 그 선에 맞춰서 마음을 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1: 저도.
2: 맞아요. 그리고 이게 서운했다고 했잖아요. 기분이 좀 그랬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랬으면 낮추는 게 맞아요.
0: 맞아요.
2: 더 좋아요.
0: 아유, 다행입니다. 디펑스의 평행선 피처링 적재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0: 딕펑스 평행사원 피처링 적재였습니다. 영진님 오늘 오은영 박사님 같다. 1476님 주셨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청취자분들이 너무 착하신 게 이거 아니 얼마나 아니 그래도 우리 잘하지 모질이, 않았어요?
0: 연애 모질이 두 분과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연애 모질이고 자, 두 번째 사연은 익명이고요. 여자분인데 아 이분 공살균 청정기 선물로 가고요. 또 이게 어떤 고민일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2: 제 얘긴 아니고요. 친구 얘긴데요.
1: 예.
2: 친구가 남자친구랑 데이트 통장을 하는데 최근에 통장 잔액을 살펴보니까 달랑 몇백 원만 남아있더래요.
3: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우리 돈 꽤 많이 모이지 않았어?
1: 아 그거 내가 주식에 넣었어. 아니 요즘 장이 좀 좋아야 말이지 지금 벌써 9배나 올랐다고. 말 나온 김에 슬슬 빼야겠다. 입금해 줄게. 자기 사고 싶은 거 사.
2: 이랬다는 거예요. 대박 9배? 아니 100만 원이 있었으면 900만 원이잖아. 야, 네 남친 능력 있다.
3: 아 몰라 난 기분 나빠. 아니 은혼도 없이 마음대로 돈을 빼가는 게 말이 되냐?
2: 아 뭐 또 그건 또 그렇네.
3: 아 신뢰가 다 깨졌어.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2: 친구는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하더라도 우선은 그 돈으로 좋은 거 뭐 하나라도 사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0: 자, 문자 보내주세요.
4: 제가 오늘 문자. 조금 박사로서 제가 조금 네네. 말씀 조금 드려도 될까요?
0: 네, 주세요.
4: 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거는 사실 남자친구분이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약간 말하는 거에서.
0: 아니 들킨 거예요. 아니, 사실 말한 이렇게, 게 아니라.
4: 아 내가 사실 이렇게 말없이 넣어서 미안해.
0: 아.
4: 근데 결과는 이렇게 됐어. 오. 근데 다시는 뭐 이렇게 우리 상의하에 이렇게 할게 라고 했으면
0: 화가 안 났겠죠.
4: 여자친구분이 알겠어. 근데 다시는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수도
0: 맞아.
4: 있어.
0: 맞아. 근데 이분은 들킨 거예요.
4: 네. 들켜가지고 그냥 근데 올랐어. 그냥 뺄게. 약간 이렇게 하니까 네, 여자친구 맞아.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근데 미안해하지도 않네 이거를. 그치.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제가 해결을 해드린 것 같아요.
1: 아 저 죄송한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4: 어떻게 조금에?
1: 아 이해는 가요. 근데 네. 이게 저는 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남자친구분이 네.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몰래 넣은 거잖아요.
0: 그런 거죠.
1: 몰래 넣은 거면
0: 공동 재산인데
1: 100만 원에서 지금 900만 원이 됐는데
0: 그렇죠.
1: 9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0: 500만 넣었어야지. 아니 400만 넣어야 되나? 아니, 반만?
1: 원래대로 100만 원만 그대로 돌려갔으면 자기만 지금 8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

0: 자체가 아예 매너가 없다라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1: 그러니까 공동 재산인데
0: 비밀로 거길... 계속 쭉 갔으면 안 들켰으면.
2: 근데 봐봐요. 여기서 남자친구분이 입금해줄게. 이제 그러니까 9배나 올랐으니까 그치. 입금해줄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더 번거를 더 준다는 거니까 사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데 저는 약간 이거를 좋게 해결을 하고 싶다면 남자친구분께서
0: 내가 너무 내가, 나쁘게만 생각했나?
2: 그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미안해가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상의 없이 먼저 이렇게 일을 저질러서 미안해.
1: 근데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뭐 어찌됐건 간에 공동재산이라는 거는 의논을 항상 하는
2: 그럼요.
1: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건 들킨 거기 때문에 일단 남친이 미안한 거죠. 예.
2: 에,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9배가 오른 게 좀 부럽긴 하네요.
1: 그래, 맞아. 그 요즘엔 너무 시장이 좋기 때문에
0: 맞아요.
1: 9배가 올랐으니까 이때를 좀 즐겨주셔도 되는데 이분이 이제 화가 좀 많이 난 상태여가지고 그죠. 일단 뭘 살까 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좀 색다른 경험이긴 한데 맞아요. 요즘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9배가 오르는 때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2: 맞죠. 그럼요. 나연님 보세요. 회사라면 횡령이죠. 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회사라면 횡령. 이건
0: 횡령이죠.
1: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사기 횡령도 다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뭐 이런 이유가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범죄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9900님 공동재산이잖아요. 나중에 집보증금 빼서 투자할 사람입니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 이거 근데 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2: 된다.
1: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집 보증금 네. 빼는 거지.
2: 근데 확실한 건 초장에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 잡으셔야 돼. 이 부분을 이제 여자친구분 남자친구 잘 얘기를 해서 난 이러이러해서 이랬으니까 난 나는 다시는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1: 그래서 네. 본인의 통장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요. 왜 공동 명의로 된 거에 손을 대? 자기 걸로 하면 되지.
0: 그리고 그렇게 될 거면 애초 시작 전에 얘기해야 돼요.
1: 그럼
0: 시작 전에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지금 조짐이 좋은데 이거 한번 넣어봐도 될까? 진짜 좋을 것 같아서 그래라고 얘기를 했으면
2: 아니면 아예 처음 원래대로 만들어 놓던가 그러니까 완전 범죄로 하던가
1: 그렇지
0: 들키지 말든가
1: 그렇지
2: 차라리 그렇게 투자했으면 다시 넣어 놓던가
1: 맞아 네.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죠 넣어놨으면
2: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결을
0: 그게 나쁘다는 거였는데 일단 뭐네
1: 해결을 해봅니다 요조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0: 진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7: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샥.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니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0: 한양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1: Here, 명곡이에요, 명곡.
0: Be Your Side 이진혁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진혁 씨가 만능 엔터테이너라서 연기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 뮤지션이고요, 네. 아티스트, 예, 싱어송라이터입니다. Be Your Side 이 곡 들으면서 두 분과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한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6: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담아.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과 겨울에 이 단어가 뉴스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바로 체감 온도요. 사람이 실제 환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영스 가족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체감 온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습도라고 합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체감 온도도 높아지고 몸도 더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덥고 습했던 오늘 영스 가족들의 컨디션은 어떤가요? 남은 한 주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영스와 함께하며 지친 컨디션을 끌어올려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16년 5월 27일 수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Shining Road였습니다. 어제 오늘 습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씨가 흐리면 몸이 아픈 과학적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기억을 제대로 100%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기압이 낮아지면서 저희 몸 안에 있는 뭐 근육이나 이런 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그 압력이나 기압도 이것도 같이 낮아지면서 신경통이 조금씩 오는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100%가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아 넘어가라고요? 3982님 오늘 습도가 높아서 그랬을까요? 실험실에서 박스에 든 내용물들 조금 청소하고 정리만 했는데 더워서 확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는 계속 안에 실내에 있어서 시원한 이 습도를 느낄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가. 류은서님 비오는 오늘 습도 100%. 예,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퇴근하고 오늘 시원한 빙수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어우 맛있었겠다. 요즘 날씨에는 빙수가 최고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그런 고소한 맛을 되게 좋아해서 기본 팥빙수 아니면 인절미 빙수 아니면 흑임자 빙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과일 빙수도 맛있지만. 길현영님 오늘 아침에 제과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떨어진 것 같네요. 축 처지는 날씨에 기분도 너무 처져서 돌아오는 길에 돈가스 사 먹으니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어떤 거를 실수를 해서 잘못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전 되게 좋다. 왜냐? 다음번에 또 도전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다시 꼼꼼하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속상한 날에는 맛있는 걸 꼭 드셔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데뷔 후 첫 컴백을 한 알파드라이브 1 RD1과 함께합니다. 7분과의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가 주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만 듣고 있는지 혹은 다른 일을 하며 청취 중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스에만 집중 중인 분들 혹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좋아요.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습한 날씨에 마시기 딱 좋은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0: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2: 둥근 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man.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4208님, 강아지랑 나란히 누워서 라디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던 건 잠깐 멈춰두고 쉬는 시간이에요. 옆에서 강아지도 집중했네요.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또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시간을 중간중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도 같이 집중했다니 너무 고맙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만 청취 중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영세만 집중 중인 분들, 바쁘게 일을 하며 듣고 계신 분들도 환영입니다.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두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세요. 8290님, 완디, 저는 요가하면서 영스 들어요. 학자세, 활자세 열심히 연습 중인데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서 신나요. 완디도 요가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요, 저는 필라테스만 합니다. 예. 근데 요 필라테스를 하면서 활자세를 하거든요, 가끔. 안 돼요, 잘. 이게 다리랑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 다리를 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잡는 게 활자세잖아요. 학자세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제가 어깨가 정말 말려 있고 허리가 많이 꺾여 있고 여기 등 쪽이 되게 많이 말려 있어요. 근데 다리는 뭐 들다 쳐 드는데 요게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들어줬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요게 안 돼요. 많이 뻣뻣합니다. 예, 하고 싶어요. 6370님, 영수 들으면서 김치만두 만들고 있어요. 아빠가 드시고 싶대서 어머, 김치와 당면 가득 넣은 김치만두를 빚고 있는데 힘들지만 파이팅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만두는 초반에 만들 때만 힘들지 다 끝나고서 쪄먹을 땐 또 맛있잖아요. 구워 먹거나. 너무 맛있겠다. 예, 만두국 먹어도 맛있지, 그냥 쪄먹어도 맛있지,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바삭하게 김치 군만두에서 먹어도 맛있지. 너무 맛있겠네요. 네. 0963님, 라디오 듣는 것만 집중.

가면 좋겠지만 중고생 자녀들 차례대로 들어오는 대로 밥상을 두세 번 차립니다. 에, 아직까지 주방에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는 나날이지만 아이스 커피 원샷 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일단 에. 이게 밥을 차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일인데 그거를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아이들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을 또 준비해 주셔서 정말 대단합니다.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네.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완소들은 지금 라디오만 듣고 있는지 혹은 다른 일을 하며 함께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빈치노가 피처링한 어반자카파의 Get!

빈지노가 피처링한 어반자카파의 Get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6450님 안녕하세요 웬디님. 저는 지금 한바탕 뛰고 다시 풋살 운동장으로 고고싱합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청바지 FC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이거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다. 청바지 FC 화이팅! 이런 느낌. 와 멋있습니다. 아니 요새는 뭐 축구 풋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런 팀들도 있고 뭐 어디 운동장을 또 예약을 해놓으면은 또 다른 팀이랑 같이 이렇게 대결도 하고 오 되게 멋있는 것 같고요. 다치지 않게 재밌게 또 경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보님 완디 전

빨래 접으면서 영수에 들어요. 옷 세탁은 세탁기가 해주는데 왜 빨래 접어주는 기계는 없을까요? 누가 대신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는 AI가 정말 정말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배달 같은 것도 보면은 그 길거리에 강남권에서 보면은 요새는 기계가 예, 다닙니다. 예, 배달 목적지를 딱 찍으면은 그 기계 안에다가 음식만 넣으면은 깃발을 딱 꽂은 아이가 막 이렇게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예. 그럼 배달도 해주는 아이가 있는데 언젠가는 모르겠지. 제가 발명하는 건 아닌데 뭐 빨래 접어주는 기계, 뭐 화장 지워주는 기계 언젠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건 못 사요. 강미정님, 6개월 된 아들 육아하다가 퇴근한 남편한테 맡기고 나와서 동네 산책 중이에요. 정신없이 육아하다가 나와서 오랜만에 이 시간에 라디오 됐는데 웬디 방송이라 너무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반가워요. 네. 육아는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육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육아는 이렇게 공동 함께 하는 게 또 육아이잖아요. 예, 남편분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힘든 게 육아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끔가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두 분이서 또 데이트하는 시간도 중간중간 좀 시간도 보내셨으면 좋겠고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육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육아 화이팅! 또 김연하님, 인형 뽑기에서 알바하면서 듣고 있어요. 웬디 목소리가 좋아 늘 자주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연하님, 거기에서 인형 뽑기 집에서 알바하시잖아요. 혹시 거기서 알바하시면 인형 뽑기 알바생 분들은 잘 뽑으시나요? 너무 궁금해. 왜냐하면 저는 이런 팁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도전을 해봐도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혹시 잘 하시나요? 팁 좀 알려주세요. 좀 뽑아보고 싶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미영님, 저는 영수 들으면서 초등학교 한 바퀴 걷고 있어요. 비가 와서 들깨 칼국수 먹고 배 두드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배가 찼을 때 배 두드리면 이 약간 정말 좋은 북소리가 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지 않나요? 네, 혈당 스파이크 내릴 겸 네, 혈당 좀 내릴 겸 좀 잘 많이 걸으시고 충분히 걸으시고 집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지윤님 오랜만에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김밥 재료 준비만 1시간째입니다. 오늘 안에 만들어 먹을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만드는 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게 또 김밥이죠. 네, 김밥 안에 넣는 재료를 어떤 거를 또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또 열심히 또 싸서 드시면은 정말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네 오늘 안에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2969님 야근하고서 운전하고 가면서 듣고 있어요. 집에 있는 16개월 남매 쌍둥이 재혼 재아 보러 빨리 가고 있어요. 사랑한다 우리 아가들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보고 싶으시겠지만 안전운전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육아 화이팅입니다. 쌍둥이 너무 귀여울 것 같네요. 네. 우리 0798님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지난주에 차량 정비를 받았어요. 와이퍼도 고장 났었는데 고치고 나니 비와도 안심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차량은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앞에 문 이렇게 뜨잖아요. 요새는 알람 같은 게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던가 그러면 진짜 바로 정비를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정비를 맡겼으니 안전하게 또 다닐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아직 이렇게 비가 시원하게 오진 않았지만 요럴 때 네, 우리 사연자님처럼 미리 또 점검을 받고 다가올 장마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영센 웬일이야 프롤로그 싱글 No School Tomorrow로 돌아온 알파드라이버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들으면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는 복습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쭉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오브라이언의 Now.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이름에 식재료 대신 조리도구가 들어간 음식, 바로 칼국수죠. 공장에서 만든 소면을 쓰는 잔치국수와 달리 직접 면을 만들어 끓인 국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붙은 이름인데요. 칼국수 하면 떠오르는 도시 바로 대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대전은 오래전부터 철도와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국에 보낼 밀가루 보관소까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밀가루 음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인데요.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부산엔 돼지국밥집이 700여 개, 대전에는 분식집까지 합치면 천여 개의 칼국수집이 있다니까요. 칼국수의 진심인 도시라는 말 실감나시죠?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새롭게 돌아온 7명의 청춘들과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했으니
2: 드라이터탑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번씩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상현 씨부터 차례대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 드라이버의 막내 귀염이 상현입니다.
4: 예. 오. 오, 귀엽네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 드라이버의 번개맨 신로입니다.
1: 예. 번개맨. 번개맨. 네.
6: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 안신입니다.
1: 안신. 예.
7: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의 오렌지 상원입니다.
1: 오렌지.
8: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의 블랙 리오입니다.
1: 블랙 리오. 블랙 리오. 네.
9: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의 아르노입니다.
1: 오케이. 아르노.
10: 안녕하세요. 영수 들으면서 출근한 바나나 준서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영센터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1월에 뵙고 네. 4개월 만에 이렇게 뵙는 건데 잘 지내셨죠?
10: 너무 잘 징글징글 돌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맞아요. 잘 지냈습니다.
3: 근데 벌써 4개월이나 지났어요.
0: 네, 4개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사셨다.
10: 제가 항상 네. 일주일 전에 온 느낌인데
0: 진짜. 거짓말을 아, 잘
10: 진심,
0: 하시네요.
10: 진심이에요.
4: 네, 네, 네. 잘해요. 좀 잘해요. 네.
0: 아니 정말 빠르게 또 컴백을 하셨어요. 데뷔 후 또 첫 컴백이신 거잖아요. 이 데뷔랑 컴백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달랐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8: 사실 저번에 이제 데뷔라는 걸 하고 네. 이제 어떻게 돌아간지 그래도 한 번은 봤으니까 오~ 그래도 아직은 뭐 많이 배워야 되지만 조금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라면
10: 느낌 알겠다?
8: 네
1: 느낌이
8: 조금 날 것 같아요.
10: 느낌이 왔네.
0: 여유 좀 생겼다.
8: 아 진짜 5% 정도 더 생긴 것 같아요.
10: 5%
8: 5%
0: 아, 너무 좋네요. 아니 이제 저는 그때 하신 이제 데뷔하신 거랑 이제 컴백하신 네. 거랑 이제 처음 뵙는 거잖아요.
8: 맞아, 맞아, 맞아.
0: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8: 아~ 감사합니다.
10: 어, 진짜요?
0: 함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함부로 좀 얘기하면 좀 되게 더 멋져지시고 그때도 멋있어지셨지만 아~ 멋있었지만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 근데 오케이, 성숙함도 느껴지시고
8: 약간
0: 간신하네.
8: 연예인의 포스 좀 더 생겼나요?
0: 네, 네. 어, 맞아요.
8: 좋습니다.
0: 그때도 연예인이었지만 근데 그걸 본인 입으로 말씀하실지 몰랐거든요.
1: 연예인의 포스가 생겼어요.
10: 네. 지극히 리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0: 아, 진짜 맞습니다. 4989님께서 첫 컴백을 청량 드라이브 1으로 한 소감 궁금해요. 누가 제일 좋아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0: 상현이가 정말 상현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3: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오,
10: 왜요? 귀염이.
3: 우선 저희가 1집을 냈을 때는 파워풀하고 다 때려 부수는 네, 그런 네, 느낌의 네, 안무와 네. 그런 네. 느낌의 곡을 보여드렸었는데 네. 2집 때는 완전 다르게
0: 그쵸, 아, 완전
3: 이런 네, 컴백에서 완전 다르게 네. 1집과 다른 청량하고 네. 저희의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시는 곡들이 두 네. 개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팬분들께 저희의 웃는 예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8: 네.
10: 귀염이 닮네요.
0: 눈이 이렇게 감길 것 같아요.
3: 네. 이렇게
10: 보통 눈을 거의 감고 있는데
8: 입이 커지면 눈이 작아지는
3: 밑에요.
8: 맞아요.
0: 예, 프롤로그 싱글 No School Tomorrow 컴백하셨습니다.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8: 네. 네, 저희 이제 프롤로그 싱글 No School Tomorrow는요 이제 일탈에서 일탈이 주는 해방감과 청춘의 설렘을 담은 알파 드라이버의 낭만 에너제틱 무드가 가득 담긴 앨범입니다.
10: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8: 감사합니다.
0: 아니 우리 노니님께서 일탈이라는 단어가 멤버들이랑 안 어울리는데 살면서 일탈해본 적 있나요? 라고 보내셨어요. 일탈? 소소한 것도 좋습니다.
10: 기억나는 게 조금 있는데 제가 아마 최초 공개인 것 같아요. 아, 저 멤버들 관련 일은 아닙니다. 아, 네. 그 어릴 때 그 잘해서 상 받으면 그 문화 상품권을 주잖아요.
0: 네네네.
10: 제가 한 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오. 이제 그때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 몰래 만 원을 게임에 썼습니다.
1: 와, 그럴 수 있죠.
4: 그게 일탈인가요?
3: 그것도 일탈이죠.
8: 그쵸. 그 나이 몇 살?
10: 난 그때 정말 큰 맘 먹고 했다가 근데 내 동생이 친동생이 나랑 싸우다가 엄마 아빠한테 잃어버린 거야.
1: 아 진짜.
10: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배로 혼났습니다. 와. 그런 일탈.
8: 근데 그 일탈. 나이는 되게 큰 일처럼 느껴지긴 맞아요. 하니까
10: 어, 난 세상이 게. 무너졌어
0: 그때. 몇 살이셨죠?
10: 그때 한 14살? 15살 이런
0: 중1 이때? 네. 어허. 아주 큰 일탈이었네요.
10: 맞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0: 연습생 때 일탈해보거나 그런 분은 없나요 혹시?
5: 저는 있습니다.
3: 있어요?
5: 예, 저는 항상
3: 신인 개발팀 직원분들이 봐주셨다고.
5: 예예 예, 맞습니다.
0: 알았는데도. 네.
10: 감독이다. 이니까.
5: 왜냐면 너무 잘 보여요.
0: 너무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3: 안 보이는 줄 알았지만.
5: 제가 안 보인 줄 알았는데 CCTV에 보니까 그냥 잘 보이는 거예요.
0: 대놓고 자네. 네.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10: 귀엽습니다.
0: 아 다들 큰 일탈들이었습니다. 네.
10: 좋습니다.
0: 신곡 제목은요 OMG인데요 어떤 곡인지도 네.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네. 알파드라이버의 프롤로그 싱글 타이틀 OMG는 이제 오마이갓 정말 오마이갓스러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정말 취락에 잘 이겨낸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드라이버의 낭만 에너제틱 무드로 어떤 상황이든 재밌게 이겨나가겠다. 그런 좀 해피해피? 아 뭐라 해야 되지? 그럼 어쨌든 좀 취한 느낌을 담은 것 같아요. 노래도 되게 신나고 또 안무가 되게 포인트 되는 그런 곡입니다.
3: 좋습니다.
0: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멤버분들의 반응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10: 일단 듣자마자 바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저희 후렴에 이제 바로 OMG 네.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이게 한번 듣고 바로 기억에 쭉 남더라고요.
0: 맞아요. 특히 그 코러스 파트들이 진짜 기억에 바로 남았어요. 저도 한번 듣자마자.
10: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멤버들
3: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0: 혹시 멤버들이 생각하는 킬링 파트도 코러스 파트일까요? 아니면 각자 좀 다를 것 같아요. 생각하는 킬링 파트가.
8: 전체적으로 코러스가 아무래도 예, 좀 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사실 근데 이번 노래는 정말 모든 파트가 이렇게 그래도 좀 각자 모든 파트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그 취향인 파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맞아. 되게 맞아. 이 곡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은 나는 여기가 진짜 킬링 파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3: 저 있어요.
8: 어디죠?
3: 저는 안신형이랑 리오 형의 파트가 가장 어디죠? 킬링 파트답다고 생각합니다.
10: 안신 리오?
0: 어디죠?
3: 이제 OMG. 우리가 여기랑 맞아. 팔 돌리는 그 부분.
10: 네. 뭐 마이크를 치시면 어머.
3: 죄송합니다. 아까도 쳤는데 미안해요.
0: 아닙니다.
3: 이렇게 팔 돌리는 부분이 너무.

0: 기억에 잘 남아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힐링 파트로 생각을 해요.
1: 오, 우리 안신 씨.
2: 저도 제가 하는 반대.
1: 아니 먼저 말씀하시지 왜?
3: 그러니까.
1: 아니 먼저 말씀하시면 되지 왜 기다렸어요? 남이 말해주기를.
0: 혼자
1: 멤버가 말해주기를.
2: 감사합니다.
1: 혹시 그 파트 짧지만 한 소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4: 좋아요.
5: 다시 해볼까요?
4: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1: 좋아요.
4: 자, 5, 6, 7, 8.

0: week.
1: 예. Yeah.
2: 좋습니다. 네. 와우. 아니 또 안양님께서 이번 노래가 귀여운 느낌인데 모두가 다 찰떡이지만 멤버들 생각할 때 OMG에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군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3: 동시에
2: 이름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동시에. 오케이.
4: 네.
2: 하나 둘 셋!
1: 리오!
3: 리오.
2: 어? 어? 어? 잠깐만 리오 분의 성함 좀 자주 많이 들린 것 같고요. 상현님?
3: 리오 상현?
4: 네, 리오 상현.
2: 다른 분도 외, 멤버의 이름을 외친 네. 분이 계신가요 또? 아, 없나요?
5: 다 리오 상현네.
2: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우리 리오님을 네. 외친 분들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리오가
5: 저를 왜 뽑으셨나요? 네.
3: 리오가 솔직히 처음에 자기가 이 컨셉 할 수 있을까? 되게 의아해했던 친구예요.
2: 오, 진짜요?
3: 듣자마자 나 이거 약간 내가 하다가 뭔가 오글거려서 못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연습을 하더니 자기가 제일 잘해요. 그냥 자기의 표정도 제일 잘하고
6: 맞아요.
3: 아.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느낌?
2: 네.
3: 네, 애교 최강자.
2: 빌드업 아니었어요 혹시?
5: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랬던 거 같아요.
6: 분명 자칭 상남자였는데 지금은 애교 마스터.
3: 지금 최근에 별명이 또 미스터 큐거든요.
5: 네, 미스터 큐.
3: 어디 가도
2: 그 정도로
3: 큐를 해대가지고
5: 또 저 컨셉에 굉장히 또 좀 그렇죠. 충실한 편이라서
3: 맞아 맞아.
5: 네, 이번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 너무 좋은 거죠.
3: 감사합니다.
2: 우리 또 상현 씨 고르신 예. 분.
7: 저요.
2: 네, 우리 신홍 씨.
6: 왜죠?
2: 왜 이유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예, 저희 상현 너무 귀엽고 그냥 이 OMG 자체가 돼버렸어요.
3: OMG 자체
6: 이미 OMG였어요.
7: 너무 귀여웠어요.
2: 아니 그냥 그 자체가 돼버렸다.
6: 예.
2: 완벽한
6: 감사합니다.
2: 답변이네요.
3: 맞아요. 맞아.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4: 다 잘 어울립니다.
2: 네. 문자 하나 우리 또 귀여운 리오 씨께서 하나 소개해 주세요.
5: 아, 네네. 1102님께서 이번 OMG 안무 쉬어보여서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팔 돌리는 거에서 포기했어요. 팔이 어쩜 그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나요?
2: 멤버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우리 안무 단장 우리 아르노 씨 지난번에 Freak Alarm 난이도는 1부터 10 중에 8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번 OMG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4: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난이도도 8이었어요. 왜냐면 저번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 멤버들 다 뭐 새로운 도전한 컨셉이라서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그런 에너지에서 표정들도 우리한테도 좀 어려운 좀
2: 도전?
4: 네, 어려운 도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난이도 좀 올라갔어요.
2: 약간 컨셉적으로 네.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점수를 좀 더 많이 주셨군요.
3: 그런 네. 난이도도 사실 실제로 이 팔 돌린 안무가 좀 헷갈리긴 했어요 처음에. 네. 저희가 팔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2: 영상 추시고 계시거든요. 머리 아파.
3: 연습하면서 거울 앞에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좀 어지럽긴 했습니다.
2: 뭐 헷갈렸을 것 같아요.
5: 네. 이게 사실 헷갈려 보이고 신기해 보이게 하는 게 이제
3: 맞아요.
5: 안무의
3: 목적이었기 때문에
5: 네, 잘 그래도 달성한 것 같습니다.
2: 그런 것 같아요. 이 포인트 안무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번 안무가 힙한 토닉 댄스라고 합니다. 이거 방금 보여주신 그 부분
4: 맞습니다. 네.
2: 이신 거죠.
4: 맞습니다.
2: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말로 설명.
3: 말로
8: 이거 말로. 제가 그 이 라디오 오기 전에 네. 지령을 받았었는데 잘 설명해야 된다고.
2: 네네네.
8: 솔직히 말해서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6: 아니에요.
2: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8: 이걸 잘 설명드려야 된다는. 외웠었는데 까먹었어요.
6: 아니야. 괜찮아. 아까 형 차에서 했잖아.
3: 그러니까 지금 느낌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2: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해보세요. 떠오르는 대로.
6: 그 낭만 에너지.
3: 낭만파로서 연상하는 대로. 그렇지.
6: 무슨 느낌이야?

0: 이거는
1: 이거는
0: 이거는 말이죠.
1: 이거는 말이죠.
0: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선풍기. 선풍기 댄스.
2: 선풍기.
0: 네. 선풍기 댄스라고
2: 하시죠. 아, 선풍기. 네. 아, 네 네.
0: 저도 선풍기 댄스라고 생각해요.
2: 아, 선풍기 댄스.
1: 근데 이거는
3: 이거 비공식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2: 아, 이거는
4: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이제 음방 돌고 하면 좋은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
2: 주시잖아요.
4: 같아요.
2: 네.
0: 빙글빙글 댄스. 네.
1: 빙글빙글 챌린지. 풍차 챌린지. 여러 가지.
2: 지금 문자들 많이 보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원 씨는 선풍기 댄스라고 하셨지만 많이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2: 곧 또 노래를 좋습니다. 들어볼 건데요. 듣는 동안 방금 설명한 안무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2: 이건 저희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영스트리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2: 그럼 저희는 알파 드라이브 원의 신곡 OMG 듣고 올게요.
1: 네.

0: 네, 알파 드라이브원의 OMG 듣고 왔는데요. 아니 우리 성원 씨, 네. 저 아까 그 선풍기라는 그게 약간 아쉬워가지고 혹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안무 이름 혹시?
1: 네, 그래서 이제 안무를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2: 그렇지.
1: 우리의 OMG,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OMG한 순간들을,
2: 그치.
1: 이제 그것을 감정을,
2: 감정을.
1: 그 기분을,
0: 그 이제 기분을?
1: 몸으로 표현하는 느낌이고,
0: 네.
1: 예. 약간 판타스틱 쇼크한 느낌.
0: 판타스틱 쇼크.
1: 판타스틱 쇼크를 꼭 말해야 돼 가지고.
0: 판타스틱 쇼크.
1: 판타스틱 쇼크를 한
0: 선풍기보다 판타스틱 쇼크가 나은 것 같아요. 네. 박수!
2: 반쇼!
0: 박수 박수! 아, 수고하셨습니다.
3: 고생 많았다 사원아.
2: 고생 심하시다.
1: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0: 네, 이렇게 또 알파 드라이브 원의 신곡과 상원 씨 멋진 안무 소개까지 만나봤고요. 예.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맞습니다.

0: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안녕 안녕 사과미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안녕 안녕 사과미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안녕 안녕 사과미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4: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그냥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웬디의 영스 광고 듣고 왔고요. 3부에서도 계속 알파 드라이버원과 함께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1: 아우, 퀴즈.
0: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리오씨, 네. 문제 내주시죠.
2: 네. 알파 드라이버의 프롤로그 싱글 노스쿨 투모로우의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0: 보기도 주시죠. 상원씨, 자신있게.
3: 네. 1번 OMG, 2번 오렌지.
0: 이거 아니야?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준서 씨?
4: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도 나눠 볼게요.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나요?
5: 예.
0: 저희는 잠시 후에
6: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고요. 알파 드라이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RD1 앞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같이 외쳐볼까요?
2: 좋습니다.
1: 릴레이
2: Q&A.
1: 제 질문에 차례로 한 분씩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네. 대답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는 그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2: 예.
1: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세이님 노래방 애창곡 궁금해요. 준서 씨 하나 둘 셋.
3: 저는 성시경 선배님의 너는 나의 봄이다.
1: 1922님 아무도 날 모른다는 가정하에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아르노 씨 하나 둘 셋.
4: 혼자 여행.
3: 혼자 여행.
1: 제자님 리오 씨 지금 딱 떠오르는 고마운 멤버는 하나 둘 셋.
5: 아르노.
1: 라떼님 이번에 뷰티풀 커버 너무 멋졌는데 다음에 하고 싶은 커버 무대 있을까요? 상원 씨 하나 둘 셋.
6: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2.0 그리고 스윔.
1: 881님 안신 씨 요새 빠진 음식 궁금해요.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7: 하이디라오.
1: 알리님 슬롱씨 멤버들 중 하루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할 건가요? 하나 둘 셋.
8: 상현.
1: 양님 상현씨 곧 있을 팬콘 스포 딱 한 단어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9: 뉴 코리오.
1: 이렇게 질문을 만나봤고요. 이제 대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서 씨의 노래방 애창곡 한 소절 네. 안 들어볼 수 없죠?
3: 어머나.
1: 선배님의 너는 나의 봄이다 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에코를 정말 빵빵하게 넣어드리거든요.
10: 이건 들어야겠다.
1: 네, 노래방 같아요. 노래방.
11: 렛츠고.
12: 웬디 선배님 앞에서
13: 나 진짜 못하겠네.
14: 그냥 하면 됩니다.
13: 진심으로 해야 돼.
14: 아, 그냥.
1: 그래서
13: 한 소절 그러면 마이크도 뽑았어.
1: 마이크 뽑았어. 마이크 뽑았어.
14: 진짜 노래방.
1: 마이크 뽑았어.
14: 그거 들어갔어요. 그
13: 에코 들어갔어요.
12: 이거 진짜 듣겠습니다.
1: 준서 씨가 부릅니다.
12: 저는 헤드폰을 꼈습니다.
1: 너는 나의 봄이다.
14: Let's go.
13: 자, 가볼게요.

0: 오! 오!
1: 나 이 노래 어제도 들었어요 솔직히.
2: 아 진짜 부르는 거를?
1: 어제도 연습실에서 계속 부르고 있었어.
3: 저 그냥 매일 들어요.
1: 매일
4: 아, 진심 애창곡인데 이거를 요 자리에서 부를 줄을.
2: 아 네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그것도 무반주인데 이게 힘들거든요.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웠어.
2: 아 이거 근데 진짜 자주 부르시는 것보다 멤버분들이 다 알 정도면.
5: 맞아요.
2: 진짜 어제도 부르셨다는
5: 거. 네 맞아요 맞아요.
2: 아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그럼 누가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시나요 평소에? 대기실 뭐 차 안.
1: 준서야. 아, 제일 많이 불러요.
2: 근데 항상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는 아니죠?
4: 여러 가지
6: 이런 결의 노래.
2: 아 발라드의 곡들을.
4: 발라드를 너무 좋아해서 또 친구들이 또 약간 아 준상 맨날 발라드 불러 이런 리액션도 좀 재밌어요 그냥. 아~
3: 그러면서 같이 부르고
4: 있어요. 아, 같이 불러요. 또 즐기고 같이
3: 읽고 있어요.
2: 한번 네. 커버곡 같은 것도 올려주셔도 너무 좋겠네요.
4: 아 진짜 저희 엘리즈 분들을 위해서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너무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또 다음 우리 아르노 씨. 아무도 날 모른다는 가정하에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로 혼자 여행을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7: 아 저는 뭐 정해 뭐 특히 어디 가고 싶은 거 없는데 뭔가 랜덤으로
2: 랜덤?
7: 아, 그냥 아예 계획 없이
1: 아, 그냥 돌려가지고
7: 아예 제이 없이
3: 진짜? 그때 TMI 하나 있어요. 저랑 르노 형 연습생 때 그때 버스를 같이 탔어요. 그때 휴는 날 우리 그때 정리하는 거 없어요. 그냥 버스를 샀어요.
2: 그냥 타서?
7: 진짜 일단 타고
3: 핸드폰 보고 내리고 싶을 때 내려요.
2: 아 진짜?
4: 아 그런 걸 해봤어?
1: 와 완전 네. 즉흥 여행이다. 피여행이다 피여행. 네.
3: 너무 재밌었어.
2: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1: 이걸 아르노가 허락했다고?
7: 좋다.
3: 형 추천하는
4: 거 아니야? 르노가? 와
2: 근데 이건 완전 어떻게 보면은 MBTI P이신 분들이 네. 할 수 있는 네. 건데 계획형이신 분들 완전 J 막 몇 분 몇 네. 초에 딱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분들 네. 혹시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 있나요? 완전 J이신 분들?
7: 저는 사실 완전 J인데
2: 네? 네,
7: 근데 뭔가
2: 여행만큼은?
7: 그냥 쉬는 시간 있으면 그냥 아예 아무 생각하기 싫어요.
4: 아무 생각이 싫어서 뭔지 알 것 같아.
2: 일할 때만큼은 네. 계획을 세워두고 살다 진짜 보니까
4: 완전.
2: 아. 쉴 때만큼은 다 놓아버리고 싶군요.
4: 네. 쉴 때 뭘 해도 재밌으니까 사실
7: 네.
2: 아, 그냥
4: 뭐
2: 그렇죠.
4: 가는 대로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다
2: 맞아 다 새롭고
4: 맞아요 맞아요.
2: 네. 꼭 혼자 여행 가셨으면 좋겠다. 언젠간
7: 안 해보고 싶어서 너무 아. 해보고 싶어요.
2: 그쵸 그쵸 아, 안 해봤던 거라 꼭 갔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곳이라도
7: 오케이
4: 할 수 있어.
2: 혹시 그렇습니다. 멤버들끼리 네. 휴가가 주어진다면 다 같이 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아
4: 진짜 다 같이 다 같이 그래도 수영 같은 거 하고 싶어.
2: 오. 수영
1: 아, 네.
2: 오.
4: 진짜 가평 같은 데 가가지고
1: 아, 너무 좋지.
4: 물놀이 하고 진짜? 밤에 바베큐 탁 하고
1: 준수 형이 또 발라드 부르면서 고기 구워주고
3: 탕한다
4: 미안하다 미안하다
2: 아 너무 좋겠네요. 네. 또 다음 우리 리오 씨 네. 지금 떠오르는 고마운 멤버로 아르노 씨를 또 지목하셨어요. 네네네. 이유가 있나요?
6: 뭐 평소에도 고마운 친구인데
2: 어머
6: 그 이제 MBTI를 기억해 준 게 아 그러니까 저는
4: 사소한 거구나.
6: 네, 저는 사실 MBTI를 이제 정말 기계적으로 잘 외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다 알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약간 특이한 거였는데 이제 윤호가 또 어떻게 맞아요. 기억을 해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4: 그 특이함을 알아주는 한 사람.
6: 그쵸, 그렇지.
2: 우와, 전 다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6: 아,
2: 감동이죠.
6: 아, 네, 너무
2: 그거를
6: 감동.
2: 외운 것만으로도 감동입니다. 혹시 나 요즘 이 멤버한테 고맙다 얘기하고 싶은 또 다른 멤버분들도 있나요?
4: 오, 고마운 스토리. 다 많은 거 같은데 그래도.
2: 없나요?
1: 없나 봐요.
2: 아니야 항상 고마우니까
4: 맞아, 맞아, 맞아.
2: 지금 항상 이거 고맙지. 라디오 함께한 이 순간도 고마운 거죠.
1: 맞아, 맞아.
2: 네
1: 맞아,
2: 맞아. 활동하고 있는 맞아, 순간도
4: 맞아. 아 저희 멤버들 진짜 이렇게 바쁜 스케줄인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 멤버 맞아. 전부 다 얘기하고 싶어요.
7: 땡큐.
2: 아,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진짜, 박수 한번 보여줍시다. 네,
8: 그리고 네. 저희 이미 매일 같이 있으니까 이미 가족부터 버려서
2: 아,
4: 그러니까
2: 진짜 하는 거 맞아요.
4: 뭐, 눈만 봐도 이제 뭐 아 얘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다.
2: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가족이죠, 뭐.
4: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 또 다음 문자 하나 실롱 씨 하나 소개해 주세요.
8: 예. 오션님, 상리 오즈, 상원 리오. 지난번 용수 출연 때 사소한 대화가 줄어들어 서운하다고 했는데 아. 그 뒤로 대화를 많이 나눈지 나누는지 궁금해요. 아,
6: 뭐 많이 하죠.
0: 네. 하죠.
1: 네. 어, 진짜요?
6: 그 이제 최근에 네. 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옷 같은 거 사거나 뭐 아니면 뭐 고민 중인 거 있으면 막 공유해요.
1: 아, 어제 이거 어떤 거 같아? 저도 들었어.
6: 이거 어떤 거 같아? 아, 좀 과한데?
2: 옷 관련해서.
6: 뭐 옷이든 뭐 뭐든
1: 그냥 이거 약간, 괜찮은데.
6: 네, 뭐 그 위시리스트에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약간 요즘, 평가를 평가 아닌 평가를
7: 요즘 좀 옷 얘기를 하는 거 같긴 해.
2: 옷 얘기 말고는 안 하나요?
7: 옷 얘기 말고 뭐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네. 생각나는 게 옷 얘기밖에 없어.
2: 옷이 임팩트가 셌던 거지.
6: 이게 거구나. 그 관심사 최
2: 맞아요. 관심사로 대화가 제일 많이 통해요.
6: 맞아요.
2: 근데 그게 옷인 거고.
6: 그렇죠.
7: 요즘은 옷이
2: 요즘은 통하시는 게 맞네요. 이제 네. 옷을 통해서.
4: 그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2: 다음도 우리 상원 씨 뷰티풀 커버 다음으로 해보고 싶은 무대로 또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2.0과 수임을 얘기를 했는데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죠. 아,
7: 제가 그 챌린지 네. 선배님들 그 컴백하셨을 때 챌린지를 찍은 적이 있는데 네. 리스로 그때 계속 이제 연습을 할 때마다 아 이거 뭔가 멤버들이랑 해봐도 느낌 잘 살릴 것 같다 멤버들이 뭔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4: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2: 단체로 한번 해보셔도 진짜 좋겠다.
4: 진짜 기회만 네. 있다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7: 특히 수임 뭔가 잘할 것 같아요.
4: 좋습니다, 좋습니다.
2: 한번

0: 기회가 되면 또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좋아요.
2: 좋습니다.
3: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0: 이 뷰티풀 커버 무대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준비하면서 아,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나요?
1: 아, 뷰티풀.
4: 비하인드.
5: 그 있는데.
3: 너무 많죠.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선배님들의 무대를 커버를 한 거였기 때문에 네. 약간의 솔직히 어깨가 좀 무거운 게 있었어요.
0: 네, 사실 네, 네, 네.
3: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이제 후배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거를 잘 계보를 이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솔직히 있었고 서바이벌 네, 네. 팀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무대가 되게 한 명 한 명이 뭔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무대더라고요.
0: 네, 네.
3: 클로즈업도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 막 완전 잘 맞춰진 구모보다도 뭔가 이렇게 자기 파트 때 자기 색깔이
0: 한 명씩
3: 네, 한 명 한 명 색깔이 네. 돋보이는 그런 퍼포먼스여서 그게 뭔가 보면서 오, 우리랑 이런 방향도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되게 개성이 다 달라가지고 그런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0: 앞으로 이런 무대들도 되게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이제 본인의 곡들도 많아지시겠지만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었던 게 제가 원어원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서 옛날 고등학교 축제 때 제가 커버를 또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으로서 또 케이콘에서 이렇게 원어원 선배님의 곡으로 이렇게 무대를 하니까 뭔가 너무 감회가 새로워서 아 진짜 뭔가 나 열심히 살았다 진짜 너무 영광이다 아, 이런 엄청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4: 고생했습니다.
1: 아 멤버들 다 고생했습니다. 같이 했잖아요. 네.
0: 또 다음 안신 씨 네. 요즘 빠진 음식으로 훠궈를 또 말씀하셨어요.
6: 아 맞습니다.
0: 제일 자주 먹는 건가요?
6: 그거는 아닙니다.
5: 아무래도 한번 먹을 때 좀
6: 네,
5: 시간과 그게 필요하기
0: 아,
5: 때문에
0: 네.
6: 계속 기억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0: 아, 너무 맛있어서 네. 아니 우리 현이님께서 저는 영수 나왔을 때도 단체 구호보다도 끝나고 허거 먹자 허거 라는 말에 멤버들 사이가 아.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네. 여전히 이제 멤버분들 사이에서 허거가 좀 인기인가요?
3: 아, 뭐 인기 있죠. 인기 있고 있지. 사실 맞아. 정말 소울푸드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생각나는 음식인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컴백도 앞두고 있고 이제 관리를 좀 하다 보니까 안 먹은 지 좀 꽤 됐어요 사실.
1: 맞아요. 네.
3: 그때 이제 데뷔 그 했을 때는 워낙 바쁘고 갑자기 활동량도 그쵸. 막 많아지고 해서 맨날 그냥 생각이 났는데 요즘엔 그래도 이렇게 한 라운드를 해보니까 좀 더 관리의 중요성을 한번 느끼게 됐어요.
0: 그렇죠. 좀 더 조심하게 되고.
3: 맞아요.
1: 맞습니다.
3: 아,
1: 맞습니다.
0: 쉬는 날이 딱 주어져가지고 한번 제대로 드셨으면 좋겠다.
3: 아, of course, yes.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아니 우리 은백님께서 데뷔 초에 서로 어색해서 밥을 다 따로 먹었다고 아. 했는데 이제 같이 먹나요? 오늘은 뭐 먹었어요? 라고.
6: 아 그때 따로 먹었어요?
1: 그때는 이제 시켜놓고 막 따로 먹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결성되고 완전 초반에.
3: 이게 네. 밥이 오면. 각자 거 가지고
5: 다 도망갔어.
0: 아 진짜요?
5: 가지고 누군 보컬방 가고, 누군 댄스홀 가고,
0: 아 진짜?
5: 네, 누군 로비에서 먹고.
0: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아닌가 봐요.
5: 아 예, 아니죠.
0: 그렇죠, 그렇죠. 오늘 뭐 드셨나요?
5: 솥밥 먹었습니다.
0: 아 솥밥. 맞아요.
1: 한식 네. 이렇게
3: 한식을 먹었습니다. 네.
0: 다 다르게 또. 다음 또 우리 실론 씨 네. 멤버들 중 하루 몸을 바꿀 수 있다면 상현 씨를 골랐어요. 네. 오늘 계속 상현 씨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7: 아, 너무... 귀 하얘졌어.
3: 다시 빨개져야 될 시간.
0: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7: 예, 저는 상현이 그 마인드랑 마음 되게 부러워요. 예, 매일매일 다 행복하고 약간 좀 항상 웃으면서 예, 그 모습을 보고 좀 부러워요.
0: 약간 긍정적인 네, 그 긍정적. 해맑고 예, 약간 맞아. 요런 느낌.
1: 해피보이.
7: 아, 저도 매일매일 행복하지만.
0: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5: 왜 변명하는 것처럼. 나도 근데 행복하지만.
7: 아니야, 그냥.
1: 아 그렇죠. 행복하니까.
7: 속상해요. 예, 훨씬 더
0: 뭔지 알아요.
7: 행복해 보여.
0: 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네. 가지고 있지만
5: 그렇죠.
0: 너무 다른 거죠. 이 레벨이. 네.
7: 맞아.
0: 이만큼.
7: 네.
0: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7: 맞습니다.
5: 나눠줄게.
4: 네, 상현이가 되게 장난도 잘 치고 잘 웃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일상에서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바라만 봐도 네.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
4: 맞아요. 물론 알고 하는 게 아닐 테지만 그 그냥 몸에서 나오는 그게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7: 네, 맞습니다.
4: 그런 센스가.
0: 타고나길 계속 나오는 노력해서 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7: 맞습니다.
0: 나오는
5: 그쵸. 역시 맞네.
1: 계속 이러고
0: 있어. 선택을 봐도 우리 상현 씨는 바꿔줄 의향이 있나요? 하루를 몸을 바꿔주는
5: 바꿔줄 의향이 있습니다. 저 윈드밀 해보고 싶어요.

0: 싶어요.
1: 순수가 더 잘하시니까.
2: 난 하루 종일 윈드밀 돌고 있어요. 하루 종일 웃고 있어.
3: 그럼 다시 바꾸면 엄청 어지러울 것 같은데.
1: 생각하는 게 정말 남다릅니다. 네. 또 혹시 나 이 멤버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 또 있으신가요? 아주 좋았어. 네, 마지막 질문 상현 씨. 예. 팬콘 스포 한 단어로 해달라는 말에
4: New Korea.
1: 네, 새로운 안무가 또 있다고. 네. 네. 첫 팬콘 서트를 투어를 앞두고 있죠. 2026 네, 알파 드라이브 원 팬콘 투어 스타 로드 언제 어디서 하죠?
4: 아, 저희가 이제 또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인천에 있는 공연장에서 또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 엘리즈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 새로운 모습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진짜 스케줄 외적으로는 다 연습에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우리 0727님께서 RD1 곧 첫 팬콘이 열리는데 엘리즈를 위한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면 안 될까요? 이라고. 오호.
6: 이것은 네. 제가 엘리즈들에게 팁을 준 게 있는데 이제 인천이 있다 보니까 조개구이도 먹어야 되고 저희 거 보고 나서 조개구이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최대한 편하게
4: 그냥
6: 추리닝 같은 거 입어서 진짜 그런 바이브로 와줬으면 좋겠어요.
5: 맞아요.
1: 편하게.
4: 아 나도 끝나고
6: 그래서 바다도 보고 했으면 좋겠어.
4: 야 너무 좋죠.
5: 조개구이 맛있겠다.
1: 그런 시간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편한 복장.
4: 편한 복장으로.
1: 우리 라미님께서 이번에 알파 드라이브 원의 응원봉이 공개됐잖아요. 아주 멋진 핸들 모양인데 번개와 화려한 거 멋진 걸 좋아하는 실롱이의 소감이 특히 궁금해요라고.
4: 예. 실롱이는 이제 그거 보자마자 그걸로 운전하려고 했죠.
1: 아 진짜.
5: 너무 뭐?
4: 핸들.
5: 아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되게 신기하고. 예, 저희 멤버들 보자마자 진짜 신기하네. 그리고 약간 알파 드라이브 원 이미지인 것 같아요.
1: 되게 잘 어울리는.
5: 되게 멋있고 재밌어요.
2: 알파 드라이브 원 누가 봐도 이 응원봉은 누구의 응원봉일까요? 했을 때 분위기가 있다면은 알파 드라이버를 고를 수밖에 없는
5: 이거지.
6: 그래서 더 매력 있는 맞아. 것 같아.
1: 난 너무 솔직히 대단하신데. 오호 좋습니다. 또 우리 1225님 안신이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칠 줄 알던데 지금도 칠 줄 알아요? 언젠가 무대에서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우와!
4: 피아노를 칠 줄
2: 알아요?
7: 알아?
6: 우리도 몰랐네.
7: 네 어렸을 때 진짜 열심히 배웠는데.
1: 네.
7: 네, 지금 다 까먹었어요.
1: 다 까먹었어요.
4: 진짜 솔직히
2: 나도 열심히 이거 나도 배우고
1: 많이 했었어요. 치셨어요?
6: 네, 저 어렸을 때 거의 7, 8년.
1: 진짜요?
6: 네.
5: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
1: 그러면 지금 근데 피아노 악보 보실 수 있겠네요.
7: 거의 다 까먹었어요. 네 살부터 11살, 12살 근데 12살부터 20살 중간 다
2: 근데 그때 안 하면 까먹긴
7: 하죠. 맞아.
1: 그래도 코드는 치실 수 있겠다.
7: 보면
1: 그러니까
4: 우와. 또 부탁해지는 게 많을 텐데. 궁금하다.
1: 그러니까 언젠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그렇죠.
5: 와우.
6: 네네네.
8: 나중에 어떻게 또 시상식에서 또 피아노
6: 랜디 선배님 노래 쳐드
1: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어요. 이런 걸 또 알아가고
2: 좋습니다.
1: 와, 이렇게 또 알아가는 Q&A 시간 가져봤고요. 이쯤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5: Let's go.

0: 정보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0: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케어 원해요?
9: 케어원 헤어.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원 헤어.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원 헤어.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0: 레노.
1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0: 레노.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는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알파 드라이브 1의 프롤로그 싱글 No School Tomorrow의 타이틀곡 제목은요. 바로
2: 1번 OMG였습니다.
3: 오렌지가 아니었다고?
4: 오렌지지 않아? 이거기도 해. 아. OMG 안에 오렌지가 있어.
1: 전화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알파 드라이버원과 함께한 영센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셨어요. 맞아요. 어떠셨나요?
2: 일단 이제 데뷔 때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나오셨었는데 또 한번 컴백 가자마자 어제가 이제 컴백 날이었는데 바로 나오셔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yes. 이제 사실 저번보다 더 이제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 yeah.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Thank you.
1: 좋습니다. 아니 우리 1220님께서 딸이 팬이라서 같이 듣다가 긍정 에너지에 저까지 기분 좋아졌네요. 알죠? 응원할게요. 파이팅.
4: 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We love you.
1: 아니 데뷔하셨을 때도 와주시고 또 컴백하자마자 그 다음날 네. 잊지 않고 또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활동 바쁘실 텐데 팬콘 준비까지 건강 챙기시고 또 예. 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컴백하시면 놀러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불러주신다면
1: 열려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저는 알디오 멤버분들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멤버분들 조심히 가세요.
5: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미와 감자의 치킨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날개.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냥. 예. 닭가슴살은 오히려 저는 약간 수비드된 닭가슴살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촉촉하고. 근데 치킨의 닭가슴살은 그냥 너무 퍽퍽해요. 예. 튀기긴 했는데 너무 퍽퍽해요. 예. 양념 없이 못 먹겠어. 예. 양념 소스 있어야 되고 다리도 맛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날개가 1등. 예, 날개가 1등입니다. 갑자기 먹고 싶네. 7009님, 치킨은 닭다리죠. 다행히 저희 와이프는 퍽살, 가슴살을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저희 가족들이랑 먹을 때 부위가 다 나뉘어져서 좋아요. 좋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날개를 안 좋아하세요. 예, 내가 다 먹을 수 있잖아. 우리 정재훈님, 2번 날개, 무조건 날개. 적당히 기름지고 적당히 살코기도 있고 밸런스가 좋아서 제일 좋아요. 물론 셋 다 맛있지만요. 아, 적당히 전 되게 기름진 것 같고 살코기는 조금 적기는 해요. 예, 다리랑 가슴살에 비해 살이 적은데 그게 또 감칠맛 나요. 예. 9996님,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부위는 당연히 가슴살이죠. 질린다 싶을 때 소스 듬뿍 찍어 먹으면 새로운 맛이 느껴집니다. 가슴살은 사랑이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소스 맛으로 먹게 되잖아요. 나중에. 예. 아, 좀 퍽퍽한 게 싫어가지고. 구기현님, 1번 다리. 예전엔 한 마리 시키면 무조건 아이들이 닭다리 하나씩 차지하고 엄마 아빠는 퍽퍽살만 먹었었는데요. 이제는 다리만으로 두 마리 시켜서 푸짐하게 먹어요. 엄마 아빠도 닭다리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는 진짜 이 메뉴들이 되게 좋아졌어요. 콤보! 예, 콤보가 다리만 파는 그런 메뉴도 있고 아니면은 다리랑 이런 날개랑 이렇게만 딱 파는 것들도 있고 아주 메뉴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예, 한 몇천 원만 딱 더 주면은 좋아하는 부위들로만 딱 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또 우리 김한결님, 3번 닭가슴살. 저는 물렁살 안 좋아하고 퍽퍽한 게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치킨 먹는 친구들은 항상 표정이 밝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한결님이랑 같이 먹어도 되겠다. 예, 저 닭가슴살 안 먹어서. 저는 이제 닭가슴살을 투표하신 분들이랑 같이 먹으면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겠다. 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선호하는 스킨 부위는 다리 45%, 날개 34%, 가슴살 21%, 다리를 가장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 근데 다리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했어요. 예, 제일 좋은 밸런스를 가진 듯한 그런 부위랄까? 네.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닭의 또 다른 부위, 닭발. 여러분은 닭발 좋아하시나요? 저는 치킨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닭발은 못 먹거든요. 일단 생긴 게 너무 징그러워서 보는 것도 힘들고 딱 봐도 별로 먹을 게 없어 보여서 굳이 다른 맛있는 것들을 놔두고 발을 왜 먹지? 싶은 생각인데 닭발이 소울푸드인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완소분들 중에도 계시겠죠? 저처럼 불호인 분들이 많을지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을지 궁금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닭발 호 불호입니다. 1번 호, 2번 불호.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이번에도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매운 볶음라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순의 거침없이.

부석순에 거침없이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불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예. 근데 제가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매운 닭발을 좀 먹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뼈 없는 이게 무뼈 닭발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한번 일단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안 먹어봐서 불호인 거지 먹기 싫어서 불호는 아닙니다. 네, 3982님 2번 불호 닭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분은 저밖에 없겠죠? 생긴 게 너무 그래서 안 먹어봤는데 나 아니야? 어제부터 나처럼 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지? 네, 근데 생긴 게 너무 그래서 예전에 그랬는데 근데 그것보다 저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딱히 뭐 같이 먹더라도 같이 먹는 걸 먹었어가지고서 도전! 김다혜님 닭발 맛있어요. 닭은 머리 빼고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닭발을 왜 안 먹어? 진짜 맛있는데? 라고 다들 말씀하셔서 너무 먹어보고 싶습니다. 4566님 2번 불호 다른 무엇보다 먹기 번거로워요. 노력에 비해 이득이 적어요. 아 그래요? 먹어봤어야지 알지? 아니 뭐 먹어봤어야지 뭐 이득이 적은지 뭐 번거로운지 뭘 알 수가 있어야지. 김소연님 1번 호죠. 아무리 먹어도 싫증이 안 나요. 불닭 특히 매콤한 불닭은 기분 안 좋을 때 먹으면 힐링까지 돼요. 아 닭발 먹고 싶네요. 내일은 닭발 도전. 아 나도 도전해야 되는데. 아 저도 매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힐링이 된다고요? 나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매운 거 먹으면 힐링 되거든요. 아 도전해봐야겠네요. 한광희님 닭발 싫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먹어보라고 줬는데 잡자마자 닭이랑 악수하는 기분이었어요. 절대 안 먹어요. 나 이런 거 들으면 못 먹잖아. 나 이런 거 들으면 못 먹어요. 이런 걸 듣거나 이런 거를 막 먹을 때 이런 거 없이 그냥 먹으면은 괜찮은데 먹고 있는 와중에 막 야 근데 이거 되게 닭이랑 악수하는 느낌 안 들어? 하면은 갑자기 읽어버렸어. 우리 2690님 닭발은 호호입니다. 요즘은 튤립 닭발이 대세입니다. 배달 용기지만 배달 아닌 100%로 직접 만든 거예요. 사진도 같이 보냅니다. 갑자기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안 먹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와 튤립 닭발이 뭐지? 왜 튤립 닭발인 거예요? 뭐 때문에 튤립 닭발이에요? 궁금하네요. 발가락 뼈가 없고 튤립 모양처럼 생겨서 저게 전혀 튤립 모양 같지가 않은데요. 그냥 나는 그냥 닭발처럼 생겼는데. 아 그렇구나. 튤립 닭발 뼈가 없고 그렇구나. 무뼈 닭발에 튤립 모양처럼. 어떡해. 나는 아까 주민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까 닭이랑 악수하는 기분이었어요. 약간 그걸 들어서 그런가? 그걸 안 들었었으면 우와 맛있겠다 이럴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들어버려서 그런가? 튤립 닭발 일단 그게 요새 핫하다고 하니 다음에 제가 도전해보면 매운 튤립 닭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꺼주셔도 될 거. 네 감사합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닭발 호 66%, 불호 34%, 닭발이 호인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제 주변 분들만 봐도 드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불호 이 34%에서는 저처럼 아직 한 번도 도전을 못하신 분들도 못해보신 분들도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수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의 쌀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5397님 퇴근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닭발 이야기해서 오늘은 닭발 먹으러 가야겠네요. 무뼈로 아주 매콤하게 아우 침 나와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자주 드실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대에 먹는 얘기만 하면 입에서 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오늘도 영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리센의 Going On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멍젤?
5: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멍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숙보. 에그제로 먹고 한 달 만에 5kg 빠졌다. 천연 위고비 식단. 뭐길래?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악뮤 후라이의 꿈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에그자로 먹고 한 달 만에 5kg 빠졌다. 천연 위고비 식단 뭐길래 였습니다. 반숙 달걀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먹으라는 이 식단이 천연 위고땡 에그자로라고 불리면서 화제입니다. 심지어 맛없게 먹기로 소문난 침착맨도 먹었고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8개 먹더라고요. 근데 트민남 침착맨도 먹은 식단입니다. 그리고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도 그 우창윤 쌤이 어디 나와서 천연 위고땡이다 라고 한 것 때문에 또 하루에 한 아침 3알 정도 거기다가 올리브오일을 곁들여서 먹고 그거 이렇게 밖에서 너무 일찍 출발해가지고 못 챙겨 먹을 때도 밖에서 반숙란 아니면 구운 달걀 사다가 한 3알 정도 근데 이제 올리브오일은 못 곁들여 먹죠. 그래서 저도 괜찮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효과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그자로는 아침에 꼬박꼬박 챙겨 먹기만 해도 혈당이 조절되고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체중 감량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뉴아뉴 우창윤 쌤이 베텐에 올 때마다 하도 얘기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진다기보다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된다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민상담 코너

0: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할 거고요. 모르는 분야 고민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해결도 패싱하는 남자 오존 씨가 아는 만큼 존소리 상담을 해드리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남겨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배텐 생록방 시간에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채팅 참견 많이 해주세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속의 코너 NPC 타임도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7259님, 경주 놀이공원 가서 드라켄이랑 발키리 탔어요. 배디는 타보셨나요? 둘 중에 뭐가 더 재밌었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아직. 예, 거기 명성을 듣고 언젠간 가야지 하다가 못 가봤습니다. 경주 가게 되면 항상 이제 뭐 먹는 코스로만 가다 보니까 놀이공원을 가진 못했습니다. 이게 드라켄이 수직 낙하, 예, 360도 두 번 연속 도는 거, 그리고 발키리는 뒤에서 추진력을 얻어서 빠르게 튀어나가는 거. 예. 명성은 들었는데 가야죠. 예. 3457님, 늦었지만 4월 8일이 48살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에 한 번뿐인 숫자니까

0: 축하 부탁해요. 많이 늦었네요. 이거 거의 두 달 늦은 건데 축하드립니다. 저랑 동갑이시네요. 4899님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에픽하이 형님들 공연에 몸을 불사지르셔서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성대랑 관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잘 즐기셨군요. 0927님 마음의 양식을 쌓으러 여동생 따라 한남동에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그림을 느끼라던데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림 앞에 뭐 예의상 한 20초 정도? 네, 30초 정도? 서 있다가 가는 거. 그러다가 좀 더 보고 싶은 그림이 생기면 그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형수님, 마이클 잭슨 일대기를 다룬 영화 마이클을 봤습니다. 어릴 때 제 우상이었는데 콘서트에 가보지 못한 게 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보지 못한 게 한입니다. 90년대 그 NFL 미식축구 슈퍼볼 공연, 그 전설의 공연을 생중계로 봤던 그것만 저는 좀 자랑이고요. 오늘은 마이콜과 함께 하시죠. NPC 타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도 요리조리 씹고 때리고 돌리다가 어쨌든 해결해드립니다. 요즘 좀 너무한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오존내 고민 상담소와 함께하는 분, 결혼 후에 꺼드럭대는 모습이 심해진 남자 존드럭맨 가수 오존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존입니다.
0: 네, 요즘 웹 예능 고생 어게인이 공개 중인데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1: 이거 추울 때 찍었어요. 5월에 초인가. 꽤 된 건데 이제 한 편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더운 날씨가 됐네요.
0: 같이 이제 윤마치님이 나오시잖아요.
1: 네네네.
0: 베텐에 같이 또 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채팅창에 계속 얘기만 나오면 윤마치 불러와, 윤마치 부르자, 데려와 제발. 예.
1: 아, 그러게요. 저희가 이 비즈니스 친분이라 이제 부른다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저도 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네.
0: 윤마치를 모시던가 전준희 씨를 모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 제가 다 혼자서 어떻게 떼어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빈자리를.
0: 그래요.
1: 잘 부탁드립니다.
0: 6391님 울릉도 어떤가요?
1: 아, 울릉도 좋아요. 울릉도 저 살면서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비수기에 갔어요. 이때 겨울이었는데 그 보통 여름이 성수기고 그 빨리 가는 배가 여름에만 뜬대요. 그래서 전날 밤에 어디지? 그 배 타러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자요. 그럼 눈 뜨면 이제 새벽에 울릉도에 도착하는 그런 크루즈를 탔는데 그 크루즈에서 그 타자마자 음악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뭐라 그러죠? 음악 엄청 크게 틀고 그 식당 같은 데서 네. 그 파티? 승선하자마자 파티를 하고 계신 거예요.
0: 좋네.
1: 그 가서 같이 놀고
0: 같이?
1: 예.
0: 아, 이게 춤추고?
1: 예, 같이 춤추고 그거 촬영했는데 그거는 분량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재밌었는데 그때.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0: 선상 파티 해야죠. 사실 크루즈 탔는데 네. 잠만 자고 그러면 사실 아쉽잖아요.
1: 네. 거기 뭐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0: 오줌마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그래서 좋아하셨나? 아주머님들.
0: 그렇군요. 네. 또래인 줄 알았나 봐라고 하신 분.
1: 네, 미화감 없이 잘 섞여들었습니다.
0: 뱃사람인 줄 알았던
1: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보고 한 두 분이 다른 팀이었어요. 제가 이찬혁 씨인 줄 알고 너무 팬이에요 했다가 또 촬영 중이니까 가까이서 보고 아,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그 팬심을
0: 모르시라고 생각했을까요? 뭐가 비슷했던 거죠?
1: 그럼 머리 안경 쓰고 있었거든요.
0: 근데? 잘못된 이찬혁. 여동생 어디 있어요?
1: 그렇죠. 막 기타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0: 어둠의 이찬혁이라고 할 수는 있고.
1: 재밌더라고요.
0: 그렇군요. 자, 3355님 오조님 요즘 안경을 쓰고 많이 나오던데.
1: 아, 네네네.
0: 멋부린 건가요? 무슨 컨셉인 건가요?
1: 이게 그 일단은 저기 어떤 장치 같은 거죠. 어떤 제가 예능에 나올 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가끔 지능이 너무 높아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써서 약간 지능 디버프를 시키는 거죠. 약간 귀여워 보이잖아요.
2: 헛소리 하지 마 임마.
1: 저 이 안경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약간 멍 때리고 싶을 때 쓰는 안경.
0: 지금도 지능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0: 하신 분이 있는데
1: 지금 모자 때문에 그렇고요. 아, 그래요? 가끔 되게 날카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그래요. 아 너무 샤프한데
0: 가릴수록 멋있다. 네가 그렇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존내 상담소 오존 씨에게 고민 상담을 받을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남겨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선물로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연 소개해 주시죠.
1: 예, 익명으로 온 남자분 사연입니다. 소개팅 상대가 너무 괜찮습니다. 외모, 성격 다 좋고 저랑 대화도 잘 통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왜 만나자고 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어서 마냥 기뻐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러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까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랑하려고 보냈네.
0: 다음에 또라는 게 장례식 때 보자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100% 보험이다. 예, 장기 조심해라.
1: 조심하는 거 나쁘지 않죠.
0: 조심은 해야죠.
1: 야, 이런 식으로 티를 내네. 야, 영악하다 영악해. 야.
0: 아무튼 뭐 외모나 네. 뭐 성격이나 이런 건 개인 취향이니까. 네. 그리고 대화가 잘 통했다는 거는 이제 그쪽도 네. 좋아하는 부분일 수도 있죠.
1: 아, 무조건 대화 예. 잘 통한 거는 그 외모 성격보다 대화 잘 통하는 게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예.
0: 이분 혹시 닉스 조끼 입고 간 거 아니냐고.
1: 아 그거 어디서 구하셨나? 요새 비쌀 텐데.
0: 예. 세상에 전준이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십니까? 예. 아무튼 이거는 일단 가봐야죠. 이거를 피할 필요 있나요?
1: 예. 가야죠. 예. 아니 무조건이죠. 예,
0: 이거는 무조건 한번 만나보고.
1: 돌진하셔야죠. 예.
0: 혹시 뭐 보험 계약서 같은 거 내밀더라도 예. 그때 가서 거절하면 되죠.
1: 예.
0: 조심은 하고 준비는 마음의 준비 해놓더라도 일단 이거는 봐야 되는 거니까.
1: 네, 일단 부딪혀봐야죠. 그 다음번 소개팅 룩 생각났습니다.
0: 뭐요?
1: 그 뚠티 배튼 티셔츠 입고 가시고 혹시 못 구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인증샷 남겨주시고요.
0: 그래요. 자 다음.
1: 네 서보경님 여자분 사연입니다. 20년 만에 우연히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요. 친구가 그때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왜 저만 세월이 훅 지나갔을까요? 기가 죽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월의 흐름을 그만 막고 약간이라도 동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뭐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사실 많이 들었던 적은 없어서. 근데 배디님은 엄청 많이 들으시죠?
0: 저는 많이 듣습니다.
1: 평소에.
0: 네. 예 그리고 저도 그 중학교 동창회 가면 네. 진짜 깜짝 놀래요.
1: 아
0: 이렇게 막 제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1: 그렇죠.
0: 동창들한테.
1: 예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유독 그 특히나 방송 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게 외모가 많이 드러나는 직업이니까 관리를 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0: 방송국 사람들이 조금 예. 그 특히 아나운서랑
1: 네.
0: 예능 PD 이쪽이 좀 동안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또 그렇진 않습니다.
1: 아~
0: 기자나 아~ 교양 PD 이쪽은
1: 교양 쪽은
0: 그 동안 효과가 별로 없어요.
1: 동안 효과
0: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1: 아~
0: 예. 이 특히 기자들은 항상 그 출입처나 이런 데 들어가야
1: 네.
0: 되면
1: 아, 네.
0: 정장을 챙겨 입고 뭔가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달라요.
1: 예.
0: 네 PD들은 조금 그 분야별로 다릅니다. 교양 PD나 이런 쪽은 네. 그것이 알고 싶다.
1: 네.
0: 당신이 궁금한 얘기 Y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1: 아~
0: 엄청 그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
1: 아,
0: 것 같아요.
1: 그쪽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0: 그리고 그거 넘는 건 이제 타고나는 거죠.
1: 예. 우리 PD님이랑 공유 씨랑 동갑이에요?
0: 이걸 굳이 왜 갖고 오지?
1: 이야.
0: 허그묵과 공유 동갑이다.
1: 이야.
0: 예.
1: 아니 근데
0: 조니 형은 배성재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 스트레스 때문에.
0: 허공유. 아무튼 아니,
1: 너무 읽고 싶었어.
0: 예.
1: 아니 그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주로 배디님도 포함이 돼요. 그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기신 분들 있잖아요. 눈코입이나 윤곽이나 그러니까. 그 저처럼 각지게 생긴 사람들은 특히 뭐 광대가 튀어나온다거나 입이 튀어나온다거나 눈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이 나이가 들면서 주름질 구석이 많아요.
0: 예예. 예.
1: 근데 이게 이 태생적으로 동그랗게 생기신 분들은 확실히 주름이 들어갈 자리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눈이 좀 작고 코가 이렇게 막 그 뭐랄까 뾰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동글동글한데다가
1: 얼굴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0: 볼살이랑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죠. 살톡스가 돼 있으니까 조금 동안 효과가 있는 건 저도
1: 맞아요.
0: 맞는데 이게
1: 패일 곳이 잘 없는 느낌.
0: 이거에 속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친구들을 보면 놀랍니다. 저도 이제 결혼 무렵에 친구들 이렇게 소개시켜줬을 때 뭔가 실수했다라는 표정을 읽었어요. 아주 이제 친구가 많지는 않는데 친구들을 이렇게 싹 그 잠깐 연결했을 때 약간은 놀라더라고요.
1: 그 방송하시는 동갑내기 친구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매직박 형님이랑
0: 방송하는 친구들.
1: 예.
0: 그래도 거기는
1: 김풍 형님.
0: 거기는 이제 화면에서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예습이 되는 부분인데
1: 그렇죠.
0: 아예 모르는 저의 친구들이면
1: 회사 생활하는 분들이죠 대부분.
0: 그렇죠. 회사 생활하거나 이제 뭐 그런데 정장을 입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전형적으로 이제 아저씨가 있는 사복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1: 그렇죠.
0: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말투
1: 있죠.
0: 이런 거 방송국에 있으면 말투가 좀 방송 언어만 맞춰져 있으니까
1: 그럼요.
0: 말투가 그나마 좀 참을만한데 이제 외부의 제 동갑 친구들은 그게 아예 필터가 안
1: 다르죠,
0: 되니까
1: 다르죠.
0: 예. 사회에 제 나이 때 언어가 있거든요.
1: 있죠.
0: 그렇습니다.
1: 동안이 된 그거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요새 유행하는 아까 인트로 때도 말씀하셨던 천연
0: 위고비.
1: 네, 그거 하시면
0: 그걸 해도 근데 이제 살 빠진다고 어려 보이진 않거든요.
1: 근데 오히려 그 살이 빠지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탄력이 떨어져서.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오히려 통통하신 분들이 그 나이대로 안 보이는 분들이 더 많아요.
0: 어쨌든 이거는 근데 뭐 어쨌든 낙장불입이죠. 한번 속았으니까 어쩔 수 없고.
1: 와.
0: 예. 아무튼 어려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1: 있죠.
0: 언어 습관.
1: 언어 습관도 확실히 그 뉘앙스 사람이 주는 뉘앙스. 낙장불입.
0: 언어 습관이 근데 젊어 보이려고 젊은 용어나 이런 것들을
1: 그거 더 효과죠.
0: 갖다 써봤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말 안 하고
0: 야를 쓰지 마세요.
1: 안 돼요.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0: 영크크 쓰지 마세요.
1: 그냥 표준어만.
0: 네.
1: 단정하게.
0: 입을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그 방법을 좀 써봤습니다. 다음.
1: 익명으로 온 여자분 사연입니다. 여행 가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요. 저만 차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제 차로 여행을 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요. 차 타고 여행 가다 보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차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같이 먹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누가 음료를 흘려서 세차할 때 비용을 제가 다 내거나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절충안이 있을까요? 절충안이라. 절충?
0: 차에서 뭘 그렇게 먹는 걸까요?
1: 저는 보통 여행 가면 찐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0: 찐빵.
1: 옥수수 찐빵 그리고 뭐 옥수수빵이라 그러네요. 그런 류 엄청 좋아해요. 어딜 가나 무조건 찐빵 맛집은 있습니다. 그런 거 차에서 먹으면 기가 막히죠.
0: 그런 거는 뭐 별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1: 잘 안 떨어져요.
0: 잘 떨어지는 게 보통 소스. 소떡 같은 거 이제 소스 너무 많이 발라갖고
1: 난리 나죠.
0: 핫도그 먹을 때 이제 빵가루 같은 거 떨어지고.
1: 아우.
0: 예. 과자 이제 까 먹을 때.
1: 난리 나죠. 근데 또 차에서 먹는 맛이 있거든요. 저는 그 소소한 즐거움 중에 그 베텐 올 때 그. 조금씩 뭘 먹어요.
0: 뭘 드세요?
1: 약간 여행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운전을
0: 그래도 여기 온데 한 시간 운전하나요?
1: 가끔 한 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고.
0: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요.
1: 근데 어쨌든 차에서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0: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물론 차 밖에서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운전하면서 먹는 맛이 있거든요.
1: 가끔 이렇게 조금씩. 사실 가루는 이렇게 앉아서 뭘 먹으면 보통 이 옷 앞에 쌓이잖아요. 티셔츠 앞에. 그럼 이거를 접어서 차 문 열고 잘 털어주면 됩니다.
0: 미용실이에요?
1: 미용실처럼. 소중하게.
0: 그 방법이 있네요. 제 느낌상

0: 남자들 차보다 여자분들 차가 뭐가 물건이 더 많아요.
1: 아,
0: 이것저것.
1: 네. 네.
0: 그래서 이거 뭐 떨어지면 되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거기 있는 뭐 구두라든가 다른 네. 뭐 옷까지 이런 거에 음식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아예 그런 걸 비닐 같은 걸 깔아놓을까 봐요. 친구들 타면
0: 비닐
1: 미리 깔아라. 깔아놓고 그 음식점에 비닐 여러 장 테이블에 쌓여 있고 손님들 가실 때마다 한 장씩 뜯는 그런 시스템으로 비닐을 시트에 깔아놓고 그리고 그 보통 그거 하는데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 유류비 좀 내주지 않나요?
0: 그건 빼야죠.
1: 네, 예. 조금 내주고 약간
0: 렌탈 비용 쪽으로 조금 더 붙여가지고 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차를 결국 내가 몰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많이 빼줘야 됩니다. 사실.
1: 그럼요, 그럼요.
0: 근데 거기다가 음식까지 떨어뜨린다. 아, 이건 미리 좀 보증금을 네.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1: 요구를 좀 강하게 하셔야죠.
0: 친구들한테 상차림비 받아라. 필요하네.
1: 상차림. 아 맞긴 맞네요. 이론상.
0: 다녀와서 청소 한번 돌리는 손세차 네. 비용 정도 받으면 어떨까요?
1: 아 그거는
0: 그걸 예산에 넣으면 어떨까요?
1: 합당해요. 솔직히 음식 흘리면 그거는.
0: 그렇죠. 상차림비 내면 더 버릴 거다.
1: 아 본인들의 권리 행사. 아
0: 나 바닥에 버린다.
1: 막 아 어차피 뭐 먹다가, 지울 건데 뭐.
0: 나 이렇게 뱉고 바닥에다가.
1: 어 세상에 최악이다 진짜로. 아 예. 같이 안 가죠 그러면 일단 그렇죠. 그 친구들이랑.
0: 먹다 남기면 환경 보전금도 받아라. 네.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귀엽게 생겨 사랑받는 동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은 드문데도 어쩐지 친근한 수달도 그중 하나죠. 매년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늘은 세계 수달의 날인데요. 멸종위기 1급인 수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주자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천에 수달이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수달은 물고기 개체수를 조절해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수달이 적응해 산다는 건 그만큼 하천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동물 이름이 들어간 기념일이 그렇듯 수달의 날이 있다는 건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함께합니다. 백혜영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혜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함께하고 있고요. 자, 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네.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서비스직에서 일하는데요. 손님들 드시라고 꺼내둔 서비스 과자 초콜릿을 무더기를 한 움큼 집어간 손님이 계세요. 자유롭게 드시라고 꺼내둔 거긴 하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손님 때문에 과자는 1인 한 개만 가져가세요. 팻말을 써는 것도 너무 매정한 것 같고요. 마땅한 해결법이 있을까요?
0: 아, 이런 거 붙여놓으면 또 느낌이 확 떨어지죠. 아, 고급진 느낌이.
1: 그럼요. 그럼요. 네. 아, 이거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0: 애초에 적게 올려놓자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 한 세 개? 세 개, 솔직히 세 개 놓으면 두 개 가져간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0: 아,
1: 네, 하나 정도? 다 가져가는 사람도
0: 보통은 하나 먹지 뭐. 네. 누가 이렇게 확 집어가진 않는데.
1: 네.
0: 이게 그냥 해놓는 서비스가.
1: 네.
0: 결국은 진상 때문에 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 가도.
1: 네.
0: 어딜 가나 화장지가 있었는데. 네, 네, 화장지를. 네. 누가 이제 들고 튀면.
1: 맞아요.
0: 결국은 그 건물주가 화장지를 다 빼버리거든요.
1: 아, 네. 그건 안 돼요, 솔직히.
0: 아,
1: 근데 먹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저는 보통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뭐 주실 때 그럼 그 맛있는 거 고르는 재미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런 재미를 위해서 좀 취향 타는 것들 위주로 여러 개 섞어 놓으신 것도 좋을 것 같고.
0: 아,
1: 어쨌든 뭐,
0: 맛없는 것도 섞어서.
1: 네.
0: 박하사탕, 호박사탕, 그렇죠, 그렇죠. 계피사탕 뭐 이런 거.
1: 홍삼도 섞고.
0: 섞어서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 앞에서. 아, 이거 골라서 가져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1: 아, 그 중에. 네. 홍삼만 막.
0: 이렇게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1: 아, 안 되는데. 아.
0: 어디 보자. 진짜 열받. 그런 분들은 이제 철면피기 때문에.
1: 네.
0: 아예 이제 눈치를 안 봐요.
1: 아, 아 그 인당 몇 개 이렇게 써놓기도 진짜 뭐하고.
0: 아, 그러면은 확 떨어지죠. 아,
1: 너무하네. 아, 이게
0: 아무튼
1: 양심에 맡긴 수밖에 없죠, 뭐.
0: 네.
1: 이 투자죠, 투자 이거는. 손님들을 위한.
0: 결국은 진상들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효과를 두게 됩니다. 은행 ATM기에서 봉투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1: 아, 맞아요. 네, 그것도
0: 봉투
1: 봤어요.
0: 쓸만하다고.
1: 네, 네. 많죠.
0: 코스트땡 양파거지 생각난다.
1: 아, 옛날에 있었어요.
0: 양파거지는 그 뭐죠?
1: 양파를 무료로 줬는데. 그거를 엄청 그냥 뭐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뭐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0: 그렇군요.
1: 네. 참 쉽지 않아요.
0: 그렇군요. 네. 집에서 이제 요리할 때 식재료를 쓴.
1: 네. 네. 그러려고 다 막 가져가시고.
0: 아, 비닐을 아예 집에서 가져와서 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1: 네, 네, 맞아요.
0: 락앤땡 통 들고 와서 담아갔다.
1: 이야, 진짜.
0: 옛날에 그 가구점 있죠.
1: 네.
0: 스웨덴 가구점.
1: 네.
0: 거기 가면 그 몽당 연필들 있었잖아요.
1: 있었어요.
0: 메모하라고. 네. 몽당 연필 싸가지고 갔다면서.
1: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노력이. 아하. 정말 어떻게 알고 또 그거를.
0: 예, 그리고 파이브 가이 땡 햄버거집.

0: 맞아요 맞아요.
1: 땅콩 빌런.
0: 저 그거 얼마 전에 갔거든요. 안 주더라고요 땅콩을.
1: 아 이게 아직은 안 돼. 그렇죠.
0: 너무 아쉬웠습니다.
1: 뭔가 공공재로 놔둔다. 네.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독식하려고 하는. 예.

0: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높아서 금주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팀장님과 다음 회식 갈 때 소주 대신 음료수랑 안주만 먹었는데요. 팀장님도 이해해 주셨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가려는데 대뜸 앞으로 우리 삼소 타임 못 가는 거야? 완전 배신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두 번이나 하시던데 건강과 적당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죠? 어허. 이 최근에 저도 술을 잘 안 먹으니까 되게 좋은 거는 어딜 가나 그 논알코올 맥주가 항상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 간 수치 높을 때 논알코올 맥주는 괜찮은 건가요?
0: 너무 그러게요. 예. 알코올 때문에 안 좋은 걸 테니까 저 잘 모르지만.
1: 그렇군요.
0: 예. 저는 그 원래 술을 잘 안 먹어서 그냥 그걸로 대체했더니. 일단은 그 술을 먹는 사람들도 같이 술 먹는 분위기가 나고 저도 어쨌든 알코올은 없지만 같이 술 먹는 분위기가 나서 좋더라고요. 그런 예. 그거는 간에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1: 그나마 괜찮을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은데 논알코올이 제로는 아닐 거예요 아마.
0: 아 제로인 제로랑 논알코올이랑 달라요?
1: 네, 보통 아주 미세하게는 있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0: 네. 네.
1: 아예 제로 그 알코올도 있긴 해요. 찾아보면 0.00 막 이렇게 붙어 있는.
0: 네네네.
1: 네.
0: 아, 그 표기가 좀 다르구나.
1: 그렇군요.
0: 네.
1: 간 수치를 팀장님한테 보여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0: 네, 그거 말하면 솔직히 네. 봐주시긴 할 것 같긴 한데.
1: 아니 몸이 안 좋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결심했을 때가 문제죠.
0: 네.
1: 저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요.
0: 네.
1: 뭐 이런 건 잘 안 통하죠.
0: 아 그거는.
1: 네.
0: 뭐 아 내일부터 해 하면서. 근데 이 간 수치 높다 그러면 먹으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1: 그러니까 간 수치 높다는데 먹이는 사람이 요즘 있을까요? 팀장님한테 간 이식 받으라고 하시는 분 있고.
0: 와. 기니 한번 요청 드려보세요. 조심히 다음 회식 때. 아,
1: 간 이식 해주시면 같이 삼소 타임 할 수 있습니다.
0: 무서워서 그럼 바로 그냥.
1: 그렇죠. 팀장님이 너의 건강과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팀장이 혈액형부터 미리 알아두자.
0: 와.
1: 너 지금 간 보는 거니? 진짜 간을 보고 있었어요. 예.
0: 아. 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1: 네네네. 이게 참 바쁘고 막 그런 분들.
0: 네. 예.
1: 거기다가 이제 술까지 들이부으면 간이 분명히 안 좋게 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예.
0: 네.
1: 저는 최근에 한 1, 2주 정도는 너무 바빠가지고
0: 네.
1: 뭐 술을 마실 틈도 없었는데
0: 네.
1: 그러고 끝난 다음에 주말에 이제 커피를 안 마시고
0: 네.
1: 있다 보니까 거의 이틀 내내 진짜 잠만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이 많이 피곤했다는
0: 그럼요.
1: 거죠.
0: 그럼요.
1: 그래서
0: 몸이 신호를 주는 거죠.
1: 쉬엄쉬엄 하셔야 됩니다.
0: 네. 네. 무리하시면 안 되고.
1: 자 다음은요.
0: 네.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여자분입니다. 문자 보낼 때 엔터병 걸린 친구가 있어요. 한 단어 치고 엔터 치고 해서 그 친구가 메시지 보내면 대단한 말도 아닌데 기본 10개가 넘게 와요. 진동 울리거나 알림 뜰 때마다 너무 짜증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1: 엔터병.
0: 네.
1: 네. 엔터테인먼트 아니고
0: 엔터를
1: 계속 누르는.
0: 네.
1: 옛날에 이제 유료로 문자 보내던 SMS 시절에는
0: 있었죠.
1: 예, 그때는 이제 꽉꽉 눌러 담았는데 요즘 이제
0: 채워서.
1: 땡톡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무료 문자 시대가 돼버리니까
0: 네.
1: 아주 시처럼 보내죠.
0: 네, 네. 그때는 옛날에 SMS 시절에는 그 엔터병의 반대로 그 스페이스바랑 엔터를 안 치는 병이 있었어요.
1: 띄어쓰기 안 하는.
0: 그냥 예. 이 창에 가득 차게 눌러 담아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수동으로 띄어쓰기를 해서 봐야 되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1: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0: 예. 저는 근데 차라리 엔터보다는 가득 채우는 게 나아요. 예, 맞춤법 이런 것보다 저는 하나하나 따로 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1: 예. 가독성 있게.
0: 예. 그리고 키읔 많이 쓰는 거.
1: 네.
0: 그거 이상하게 싫어요 저는.
1: SMS 시절에 키읔을 많이 써? 이게 쓸 수 없는 일이죠.
0: 네, 그 네. 요새도 지금도 키읔 많이 쓰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같이 대화하기 싫어요. 지우도 키읔 갑자기 많이 쓰네요.
1: 네. 근데 이제 웃긴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어쨌든 웃어주는 느낌. 물론 표정은 무표정이어도.
0: 네.
1: 예. 키읔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채팅창에 키읔이 올라가면 저희도 기분 좋은데. 채팅창에 오존 생긴 거 크크크크크라고 하신 분 있고. 관도 그럼 크크크크크.
0: 특히
1: 하차해 크크크크.
0: 저거 있죠. 하차해 하고 띄어쓰기 하고 키우기 아니라

0: 아 저기 해 다음에 그 바로 헥카카카카 나오는 거 붙여서 쓰는 기억 너무 예의 없습니다.
1: 오크 존 크하 크자 크해크라고 성재형 몸뚱이 크크크크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와.
1: 예, 그러니까 그 키읔을 약간 띄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웃긴 것처럼,
0: 네.
1: 진짜 빵 터진 것처럼 하는 게 그 전 글자의 받침으로 가게 하는 거죠.
0: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1: 예,
0: 진짜로.
1: 크크크크 네. 이런 식으로.
0: 그렇게 다급했을까? 진짜 웃기면은 이 엄지를 채팅에 쓸 여력도 없거든요. 웃고 있겠죠, 실제로.
1: 그렇죠.
0: 근데 그걸 무표정으로 크크크크를 쓰고 있는 게 더 괘씸해서 더 싫어요.
1: 아. 손가락과 머리가 따로 노는 그런 거죠.
0: 네, 그렇죠. 예. 아, 이 진실성이 떨어지는 웃음이다. 가짜 웃음.
1: 그럼 아내와 네. 톡을 할 때
0: 네.
1: 키읔이 잘 안 나옵니까?
0: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가끔
1: 하나 올 때 있나요?
0: 아예 안 쓸 때도 있고 하나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습관처럼 둘 다 진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진지해질까 봐 일부러 그런 웃음 이모티콘이나 그런 걸 막 넣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를 근데 조금 최근에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진지한 얘기 하는데 내가 웃고 있을까 하면서. 네, 제가 좀 이 채팅에 좀 민감한
1: 좋은 얘기 하는데 왜 분위기를 잡치고 그래요? 분위기 잘 이렇게 부드럽게 끌고 가려고 네. 원래 이모티콘하고 네. 키읔도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0: 아 너무 민감해요 제가 이런 채팅 문화에 대해서. 점 하나 이 물결표 하나 이 답장에 제가 되게 좀 민감한 편이긴 합니다.
1: 하차의 웃음이라고 하시는
0: 아 저 뭐라 그러죠 갈매기? 오랜만에 보네요.
1: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뭐 엔터는 저는 요즘은 하도 이렇게 네. 톡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네. 오히려 엔터 안 치고
0: 네.
1: 문장을 길게 써가지고 뭉탱이로 보내면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0: 아 뭔지 알아요.
1: 예전에 그건, 비해서
0: 예, 예.
1: 예전에는 어렵지 않게 읽었던 것들인데 예, 그래가지고 문단이라도 좀 나눠주길 바라는 것도 있긴 한데 예.
0: 문단까지요?
1: 문단 예.
0: 아 근데 진지한 얘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이렇게 묶어서 정중하게 한 번에 한 묶음으로 보내는 게 낫고요.
1: 그렇죠.
0: 네. 아 근데 이것도 너무 그, 꼰대 같긴 하네요.
1: 들여쓰기 왜 안 하냐라고 하시죠. 들여쓰기 뭔지 알아요? 원고지 시절에
0: 들여야죠. 들여쓰기.
1: 아 하나 들여쓰는 거.
0: 아 필수죠.
1: 예.
0: 그게 근데 실제로 가독성에 엄청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게 실제로. 네.
1: 자.
0: 괜히 조상님들이 그런 거 만드신 게 아닙니다.
1: 그러니까 네. 들여쓰기는 근데 진짜 오랜만이네.
0: 들여쓰기.
1: 네. 그건 뭐. 있습니까? 네. 만약에 누군가 조금 그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대가
0: 네.
1: 있을 때
0: 네.
1: 길게 전달 드릴 게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면
0: 네.
1: 지금 그 어떻게
0: 네.
1: 대답을 할 때까지 일단 부르나요? 뭐, 예를 들어서
0: 어떻게 불러요?
1: 준이 대리님
0: 네.
1: 이렇게 부르고 그쪽에서 일이 없어지거나
0: 네.
1: 네 하고 대답을 했을 때 용건을 보내나요? 아니면
0: 아니요. 저는 그냥
1: 한꺼번에 딱딱딱딱 다 보내요.
0: 저는 한 번에 보내는 편입니다. 정리해서. 예, 예, 예. 아니면 뭐 그거 근데 기다려야 되나요? 예의상?
1: 모르겠어요.
0: 잘 모르겠네요.
1: 요즘 기다려서 보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0: 아, 그럼 그거를 메모장 같은 데 장전을 해 놓고 아, 답장을 하면 그때 딱 보내는 거구나.
1: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0: 예. 네.
1: 똑똑 아무도 안 쓰는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0: 똑똑
1: 똑똑
0: 아 친한 사이에 가끔 쓰는데 똑똑
1: 똑똑은 친한 사이에 쓰는 느낌보다는
0: 네.
1: 좀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인데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좀 이어졌을 때 낙낙
0: 거기다 똑똑을 한다고요?
1: 있어 보인다
0: 귀엽긴 하네요.
1: 낙낙
0: 귀엽다
1: 그렇죠.
0: 아니면 그냥 점점만 보내보세요.
1: 계세요?
0: 점점점
1: 예.
0: 답장할 때까지 점점점
1: 똑똑 소니아 소니아 낙낙
0: 보통 이름을 부르죠. 아니면 이모티콘을 먼저 보내거나 요새 그래서 그 땡톡 이모티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답장하기 애매하거나 뭔가 민망할 때 그 적당한 예의를 갖춘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1: 보통
0: 서로
1: 뭐 쓰세요?
0: 저는 예전부터 애용하고 있는 그 곰돌이가 경례하는 표시 있거든요. 완전 고전 이모티콘. 근데 하지만 클래식은 영원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곰돌이가 그렇게. 예.
1: 라이언.
0: 예.

0: 딱 그 충성하는 그 표시.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0: 네, 6727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제가 인상이 좀 험악하고 거친데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저는 늘 잘 웃고 말투도 나긋나긋하게 쓰는데 알고 보면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선생님이거든요. 외모가 중요한 아이들에게 제 내면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덜 무섭게 보일 방법도 있을까요? 파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
1: 파마로. 네. 짱구 두목님 느낌인 거죠, 이분이.
0: 그러니까. 네, 머리도 왠지 짧으실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뭔가 스포츠 컷이나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1: 조금 오전 펌.
0: 네네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쨌든 되게 일차원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덩치가 크거나 뭔가 좀 인상이 험악하고 거치면 머리로 좀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켜서 그럼 아이들이 노릴 거 아니에요. 머리가 뽀글뽀글해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 네.
1: 노란색 선글라스 사서 껴라라고 하신 분 있고
0: 그런 것도 사실 아이들은 좋아할 수도 있죠. 혹시 몰라요.
1: 염색을 하면 너무 더 위협감을 줄까요?
0: 아, 색깔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예.
1: 금발 뭐 이러면 더 좀 무서워 보이려나요?
0: 뉘앙스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아예 핑크 뭐 이런 걸로 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1: 핑크.
0: 아이들이 좋아하는 느낌.
1: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과 인상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가 보네요.
0: 그래요. 예. 아이들이 일단 안 좋아한다고 느끼시는 거니까. 왜 안 좋아할까? 보통 애들은 웬만하면 좋아하는데.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이들이 외모를 엄청 봅니다. 아. 네.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험악하고 거칠다?
0: 어, 진짜. 네.
1: 어른들도 별로 안 좋아할 거고요.
0: 아, 그러면 어쨌든 그 얼굴을 바꿀 순 없으니 안경이나 아니면 그 머리 스타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애들이 다 그냥 상냥하게 해주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1: 아닙니다.
0: 아니구나.
1: 딱 들어오는 게 비주얼인데. 아. 예. 어른들은 사회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서워도 무서운 척을 잘 안 하고.
0: 그렇죠.
1: 그냥 사연이 있겠거니. 예.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겠거니 이렇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러지 않죠.
0: 아닙니다. 애들은 저 좋아해요.
1: 오존 좋아하나요?
0: 예. 근데. 좀 특이한 느낌으로 좋아요. 계속 빤히 봐요. 말 못하는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신기하게 쳐다봐요.
1: 크롬이 살아있네. 움직이는 크롬. 예.
0: 아이들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동물들도 그렇고.
1: 그렇죠. 그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도 엘베나 뭐 이런 데서 네. 계속 쳐다보는 애들이 있고 눈을 안 떼고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0: 좋아할 것 같은데 배디님은 애기들이
1: 제가 얼마 전에 그 에땡랜드 갔는데 네. 팝콘 통을 이렇게 네. 품에 걸고 네. 있었거든요 목에
0: 놀러 가셨어요?
1: 네 근데 꼬맹이가 네. 정말 작은 꼬맹이가 저를 빤히 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팝콘 통을 열어서 먹을 걸 줬더니 네. 정말 맛있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그 통을 주고 왔어요.
0: 와. 네.
1: 근데 이런 식은 어떨까요? 이분.
0: 아, 선물로 네. 이렇게
1: 목에 뭔가 맛있는 걸 항상 걸고 다니는 겁니다.
0: 장치를 네. 아, 똑똑하다.
1: 저 사람 보면 맛있는 걸 받을 수 있다.
0: 파블로프의 개처럼.
1: 그렇죠. 그렇죠.
0: 맛있는 거 주는 아저씨.
1: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0: 아, 아예 막 밝은 옷 입고 막 그렇게 네. 해서 장치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네. 시선을 분산시키고 좋네 주머니에 사탕 넣어놓고
1: 여 작가 오늘 사진 컨셉은 포비와 크롱 합성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0: 재밌겠다
1: 그래서 팝콘 통을 메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0: 팝콘 아저씨
1: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팝콘은 그리고 하나 정도 먹는다고 아이들이 엄청 건강에 안 좋고 그런 건 아닐
0: 괜찮죠.
1: 테니까
0: 그 애기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떡뻥 맞나요? 그 쌀 과자 그런 거 넣어놓고 이제 그래요? 다시 주는 거죠. 네.
1: 그런 거 심심한 과자 네. 그런 거 민원 들어올 듯. 애들 조련 왜 하냐고. 자 다음 소개해 주시죠.
0: 예, 익명으로 온 남자분 사연입니다. 대학생이고 과외 알바를 합니다. 과외 학생 어머니는 제가 수업 가면 간식이고 밥이고 늘 바리바리 챙겨서 넣어주시고 너무 친절하고 좋으신데요. 월급 날이 일주일씩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어머니 돈은 제때 주셔야죠. 확실하고 차갑게 말하자니 평소에 잘 챙겨주시는 게 생각나서 마음이 자꾸 약해져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수업을 늦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 그쪽이 네. 갑인데 관두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과외는 그 지급 마지노선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0: 아 1주는 그래도 사능식상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것도 생계가 걸려 있는 거니까 좀 예민하긴 하지만 1주 넘으면 칼같이 말해야죠.
1: 네, 네. 1주일 밀리면 대학생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크죠.
0: 그쵸.
1: 예를 들어서 네. 오늘이 알바비 받는 날이니까 네, 뭐 네. 여자친구나 친구들이랑 네. 약속을 잡아놨는데
0: 그럼요.
1: 돈이 안 들어왔다. 네. 그러면 못 쏘는 거잖아요.
0: 다 밀리죠. 모든 네. 계획이 뒤로 밀려버리니까.
1: 쌀을 훔쳐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돌반지를 받아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 애매하네.
1: 딴 데를 알아보자. 이게 근데 직업을 획 돌아서가지고 딴 데 바로 알아보는 게 쉽겠습니까?
0: 쉽지 않아요.
1: 특히 어렵죠. 어떻게 과외... 구한 알바인데. 네.
0: 귀하죠 이 대학생들한테 과외는.
1: 답을 다음 주에 알려줘라.
0: 아, 아 그렇죠.
1: 결제하면 답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0: 똑똑하다. 어허. 그게 맞는 거죠 사실상 원리로 보면.
1: 학생이 약간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엄마 이상해 과외 선생님이 오늘. 답을 다음 주에 알려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네.
0: 다음 주에 채점한다고.
1: 채점 다음 주에 한다. 중요한 데서 멈춰라. 아,
0: 갑자기 멈춰요 이렇게.
1: 1분 미리 보기.
0: 이런 결제하라고.
1: 멤버십 리뉴얼 안 한 것처럼. 일주일 뒤에 공개합니다. 이러면 식탁에서 화제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0: 아,
1: 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문제인데,
0: 아, 그렇죠.
1: 식탁에서 살짝 은근하게 화제되게 하는 거죠.
0: 바로 잘리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방송을 이게 일주일이 대학생들한테 크리티컬합니다. 이게.
1: 그렇죠.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일주일 정도 밀린 만큼 내가 답을 미룬다.
0: 그만큼 수업을 조금 하는 거죠. 수업 시간을 단축시켜서.
1: AI가 답 찾아줄 듯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학생은 답을 뭐 알고 싶으면 사실 어디 돌리면 되죠 요즘은.
0: 그렇긴 하죠.
1: 임금 체불을 아이에게 교육하자. 노동법 같은 거를 아이에게. 이거는 수능이 안 나오는 건데 너도 살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야. 임금 체불 오늘 강의를 할게.
0: 노동법 교육. 뭐 도움이 되죠.
1: 노사 교육. 예. 네. 네, 그리고 영어로 임금 체불이 뭔지 아니? 이런 식으로. 모르지.
0: 아, 그러니까 은근히...
1: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래?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아실 거야. 이런 식으로. 야.
0: 어렵다. 어렵다.
1: 그래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배성재 텐 고민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함께 있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존 씨 고생 많으셨고.
3: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2: 가면서 뭐 안 먹죠?
3: 아까 먹다 남은 그 반쪽이 있어서.
2: 아, 그래요?
3: 먹을 수도 있고요.
2: 행복한 귀갓길이네요.
3: 예. 네.
2: 자, 배텐 마무리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3: 예.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1: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2: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돼지 포크벨리.

0: 시크밸리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지도를 보면 역사적인 유적지 피라미드에도 모래가 너무 많다라는 악플이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남들의 사소한 비판에도 휘청거리게 되는데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자, 한로로의 비틀비틀 짝짝꿍으로 5월 27일 수요일 딘딘의 뮤지카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인터넷 지도를 보면 피라미드에도 모래가 너무 많다라는 악플이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뭐 세상 모든 것에 악플이 달려있죠. 악플이라기보다 저는 저거는 그냥 누군가의 의견이죠. 의견. 예, 근데 그게 좀 저기에 달릴 게 맞나 싶은 정도의 그런 느낌인 거고, 저걸 악플이라기보다는 뭐 악플은 막상 가보니 볼 거 없다 뭐 이런 게 악플이죠. 예. 댓글 같은 거를 다 읽어보냐 해주셨는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요즘은 예를 들면은 제 너튜브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추천수 많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좀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전체를 사실 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00명이 만약에 댓글을 달면 1,000명이 다 좋은 글을 써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식당을 가도 1,000명이 먹으면 다 1,000명이 맛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그 추이를 보면 아 여긴 맛집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으니까 예,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예. 모두를 만족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상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한기로 흘려듣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45님이 딘디님 엊그저께 너튜브 같이 찍었던 중개사입니다. 실물이 더 미남이시더라고요. 라디오도 하시는 줄 이제 알았네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대세 딘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해주셨는데, 아 어제일 거예요. 예. 어제 제가 같이 콘텐츠를 찍었는데 어젠가? 아니다. 아 어제 맞는 것 같은데. 예 어제요. 예. 제가 어떤 콘텐츠를 이제 제 게 아니라 다른 걸 찍었는데 약간 우리 중개사님도 좀 재밌게 찍고 싶으셨는데 정보 전달이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약간 공익 광고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걸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되게 편한 촬영이었고 사실 제가 막 컨디션이 막 좋지 않았어가지고 아 힘든데 중개사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좀 빨리 예, 수월하게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7663님이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밥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해서 3kg 금방 뺐다는데 어떻게 뺀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녁밥 안 먹으니까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데 말이에요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관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6시 전에 저녁을 빨리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면 그때 이제 뭐 이런 쉐이크 같은 걸 좀 드시면 그때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 하고요.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하면 하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새벽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누가 자꾸 나를 힐끔 쳐다보는 거다. 나씨 이건데 누구지? 고민하다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 사람이 날 다급하게 붙잡으면서 하는 말. 너 맞지? 6학년 13반.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김현철의 오랜만에였고요. 닉네임 오랜만이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새벽 수영을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를 우연히 마주치셨다 해주셨는데, 사연의 뒷얘기를 덧붙여주셨는데 남자분이 초등학교 때 사연자분을 좋아했었다고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30년 만에 밝힌 고백이었다 해주셨는데, 진짜 30년 전이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야, 지금 오랜만에 봤는데도 너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야, 나 30년 전에 너 좋아했잖아 이런 느낌? 재밌네. 아, 이렇게 우연히 어렸을 때 친구 마주친 적 있냐 해주셨는데,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최근은 아니고 저 20살 때인가? 벌구랑 이제 합주가 끝나고 아마 홍대에서 술을 먹고 있었나 이럴 거예요. 20살 때 아닌가? 21살 때인가? 군대 가기 전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탈색을 한 여자분이.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계속 쳐다봐서 왜 이러지? 근데 갑자기 그분이 오더니, 혹시 너 임철이랑 김윤명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했는데, 나 누구야? 하는데 그 친구는 약간 학교에서 되게 이쁜데 모범생이고 약간 유니콘 같은 친구였거든요. 막 학교 끝나면 과외하고 막 전교 막 순위권을 들고 이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늦바람이 든 건지 뭔지 모르는데 막 담배를 막 뻑뻑 피면서 막 이래서,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친구가 진짜 약간 영국 왕실에 있을 것 같은, 진짜 말 수도 없고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너무 모범적이고 약간 교복을 입어도 정핏으로 이렇게 입고 되게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래서 저랑 벌구랑 둘 다? 에? 에? 그 누구? 이랬더니 그래서 와 진짜 야 충격이다 약간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너무 억압돼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20살이니까 21살 이러니까 그땐 충분히 뭐 무너져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오랜만이야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저는 클린 밴딧의 심포니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소연님이 야근 중이에요. 라디오 듣기도 하다가 보는 라디오로 보기도 하면서 힘듦을 달래고 있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저도요. 네. 여기 있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아, 퇴근하고 싶다 생각하지 않을까. 네. 아, 내일 또 새벽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벌써 피곤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라디오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은영님께서 여는 대구예요. 딸이 대전에 놀러 갔다가 좀 전에 왔는데 유명한 빵집에서 망고 시루를 사왔네요. 이거 먹고 잘지 내일 먹을지 고민하면서 고릴라로 보라보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시루떡 그런 건가? 망고 시루떡? 시루가 뭐지? 케이크 같은 거. 내일 드셔야죠. 예, 그 위액 나옵니다. 위액. 지금 드시면은 아마 곧 주무실 텐데 어쨌든 수면에 그래도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예, 저라면은 내일 드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도시 8위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3: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4: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오늘 제 아우라 감도 어떤지?
1: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0: 어제 안경으로 네. 아우라 감도 좀 올려봤고요.
1: 아 진짜 최악이야 근데 그 안경.
0: 진짜 멋있는 안경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 왜 그런 거야. 나이에 맞게 써.
0: 완전 나이에 맞는 안경이에요.
1: 아 진짜
0: 완전 의조도 안경인데 이거 진짜로 아무도
1: 너무,
0: 모르네.
1: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0: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들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1: 편견은 심하지만 들어는 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0: 이한서씨.
1: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연사친 시작하고 비건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건입니다. 네. 지민님께서 비건님 오늘 안경 뭔가 어르신 안경 같은데 잘 어울리시네요. 긱시크인가? 라는데 지민님 완전 어른이신가 보네요. 긱시크 이러시는 거 보니까 한참 지난 유행을.
1: 그치 긱시크 한참 지난 거 아니야?
0: 한참 지난 유행.
1: 그러니까
0: 지금 딱 적기예요. 이걸 말했을 때 늙어 보이기 좋은 아... 적기입니다.
1: 안경 뭐 안경 줘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아일릿 멤버가 썼을 때
0: 아 짱나게 하죠.
1: 그러니까 아일릿 멤버가 썼을 때 어 멋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 안경이야. 아 요즘 아니. 스타일링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0: 요즘 완전
1: 비건 씨가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
0: 아 무슨 말이 돼. 완전 잘 어울리는데 이제 핏해가지고 죽겠구만. 달고 태어난 것처럼
1: 곧 죽을 것 같아 너. 죽음이 더 가까운 나이일 수도 있어요 비건 씨.
0: 아니, 이게 진짜 딱 멋있는 안경이에요. 그 그거예요. 그 레이사에서 그 에이셉 락키랑 콜라보한 안경이에요. 완전 저런 핏하죠. 제가 딱 쓰면 좋은 안경.
1: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일릿에서 쓰거나 약간 코르티스가 써야 되는데 왜?
0: 코르티스 더 비싼 거 써요.
1: 아 저를. 코르티스는 보니까. 네. 와 진짜 스타일링을 너무 잘해. 그 완전
0: 미쳤죠. 예.
1: 완전 하이엔드 브랜드랑 완전 그냥 빈티지랑 막 섞어서
0: 그게 진짜 미친 거라니까.
1: 말도 안 되는 그건데 예. 지금 비건 씨는 진짜 잘못 섞었어.
0: 아니 지금 완전 비트요. 이 자켓이랑 이 안경이랑 심지어 여기 보세요. TLC.
1: TLC 아시죠? 최악인 거 같아.
0: 진짜 그러니까. 느조들만 듣는다는 TLC. TLC 딱 하고
1: 아 TLC 언제부터 들었는데 솔직히
0: TLC 완전 어렸을 때 저 춤출 때부터 아 저 진짜 중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1: 아 춤출 때는 들었지 맞아.
0: 네 TLC 춤춘 사람들한테
1: TLC를 요즘 에. 알아서 듣기 시작해야 힙한 거지.
0: 아 그건 진짜
1: 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게 듣다가 알게 된 거니까 이거는 해당 아니에요.
0: 아니 그런 친구들 보고 저는 이제 근본 없다 아우라 레벨 진짜 낮다 너 요즘 듣니 TLC? 약간 이렇게 제가 좀 무시를 하고
1: 근데 그 친구들은 네 TLC가 데뷔했을 때 태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게 힙하네 하면서 들으니까
0: 아 이해했어요.
1: 그게 그건... 힙한 거지.
0: 그러니까 TLC를 진짜 실제로 향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입었을 때는
1: 네. TLC를 느끼던 사람이 들은 거잖아.
0: 아 우리 그 정도 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들었을 때도 예.
1: 이세희님이 아 그거네요. 아버지들이 쓰시는 그 밖에 나가면 색변하는 색안경 이러는데요.
0: 어? 근데 세희님 진짜 힙하신 게 요즘 저 안경 유행입니다. 색변하는 안경.
1: 근데 색변하는 안경은 계속 약간 흐름에 어떻게든 끼어 넣어보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0: 요즘에 받아들여졌어.
1: 매년 색안경을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심한 느낌이 좀 있지. 그쵸? 1박 2일 찍을 네. 때 여름에 햇빛이 너무 세잖아요. 네네. 그러면 카메라가 최대한 예쁘게 이렇게 동선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를 햇볕 쪽에 세워놔. 그럼 눈이 안 떠져요 사실 진짜로
0: 예.
1: 심할 때는 네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혹시 껴도 되냐

0: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 네. 그랬더니 색안경을 끼라는 거야. 근데
1: 워딩이 좋네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껴라.
0: 하늘색 색안경 있잖아. 눈이 보이는. 네네네. 근데 또 그걸 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1: 그걸 틴트 안경이라고 하나?
0: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 이거 좀 아니다 하고.

0: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안 썼어.
1: 용기가 안 나요?
0: 일단 그분들이 모를 것 같고 같이 하는 MC분들이. 어. 그리고 뭔가 좀 뭐 오버하는 것 같아서. 예.
1: 즐기세요. 아니. 뭐 어때요?
0: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아우라 파밍을 내가 살면서 이날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실존하는 단어인지도 잘 모르겠고.
1: 어. 아, 근데 실존하는 단어인데 많이들 이렇게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0: 우리 코너에 저는 좀 한 20대 초반에 그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트렌드를 좀 아는 친구가 있어야 이 아저씨가 아우라 파밍 얘기하면 아 그거 지났어요 약간 이런 거를 해주는 친구가 필요해.
1: 그런 친구 오잖아요. 아우라 랩에 맞는 친구 오잖아요. 그 저는 라디오 6시간 해요. 6시간 뭐 일어나야 돼요 그때. 어 아침이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된다. 약간 이런 너무 말이 잘 통해서 제가 여기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예,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어린 친구들은 실제로 트렌드에 사는 거잖아. 빙원 씨는
1: 쫓아가죠.
0: 살기 위해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느낌이라 뭔 말인지 알아? 사업하시는 분들이
1: 네네.
0: 종종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1: 네.
0: 그 어쨌든 장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 업장 뭐 이런 거 할 때도 좀 트렌드하고 뭐가 요즘 대세인지 이런 걸 캐치해야 되니까 한 두 걸음 늦어.
1: 그때 제일 위험한데 두 걸음이.
0: 근데 빙원 씨가 약간 그런 기분.
1: 저는 안 늦어. 저는 빠른데 그게 이제 꼴 사나울 뿐이죠. 제가 그걸 압니다. 근데 어떡해요. 제가 그걸 그러니까, 옆에 두지 않으면.
0: 내가 볼 때 빙원이 네. 약간 그래도 대중적으로 약간 이거 진짜 좀 트렌드하다를 하려면 너무 빠르면 안 되거든. 근데 빙원 씨는 필사적으로 좀 빨리 터득을 하려고 그래. 근데 제가 볼 때 빙원 씨가 한 걸음 정도 느리면 한 1.5보 정도 늦으면 그래도 아 빙원은 빨리 트렌드를 캐치한다인데 왜냐 어차피 대중들한테 이게 전달되려면
1: 네.
0: 한 3-4보 정도 됐을 때 이제 요즘 두촌쿠가 유행이래 약간 이렇게 돼 우리 또래한테.
1: 아니요 저는 제가 행복한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뒤따라올 때 그걸 보면서 키득키득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0: 아 피곤하다. 자 본격적으로 연사친 네. 시작해볼 건데 오늘 오랜만에 연애 관련 설문조사를 가져왔습니다. 오. 성인 남녀 약 4만 1천여 명한테 애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자 어때요? 좀 자주 하는 거짓말? 이제 잘 깨 뭐 이런 거 아닐까?
1: 아, 나는 저 그거 안 한다니까요. 저 진짜 잘 때 잔다고요. 딘딘 씨가 많이 하시나 보다 그 거짓말.
0: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자. 근데 나만의 그 약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 좋은 없다니까요. 없는 그 사람들도 있다요.
0: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혼자 이렇게 살고 있던 거 아닐까요?
1: 너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잘해가지고 지금 없냐?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약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을 때 잘자 하고
1: 아 그럴 수 있죠.
0: 바로 네. 눈을 감고 자는 게 아니잖아.
1: 네.
0: 잘자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동태 좀 살피고 이러잖아.
1: 아,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진짜.
0: 아, 그래?
1: 저는 그거 당할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0: 그럼 뭐해?
1: 예?
0: 좀 뭐해?
1: 작게 하고 딱 놓고 바로 눈 감고 딱 이렇게 잘 주 그걸 하죠.
0: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
1: 아니요.
0: 왜 너의 하루의 끝과 시작에 내가 무조건 있어야 되냐 이거지 나는.
1: 이거 약간 배드 가이예요.
0: 아니 그럼 뭐가 있어요? 그냥 좀 하는 거짓말. 별거 아닌 거.
1: 뭐 예쁘다. 누구보다 예쁘다. 이런 말 예쁜 건 맞는데 뭐 만약에
0: 카리나보다 예뻐.
1: 예, 카리나 너무 예쁘다. 여러분, 야 카리나 네가 훨씬 예뻐.
0: 아 그런 거?
1: 네. 아예 거짓말인데 해버리죠.
0: 자 오늘은 1위부터 3위까지 만나볼 건데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한 거짓말들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뭐 재밌게 놀아.
1: 어?
0: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친구들이랑 술자리 간다. 재밌게 놀아. 근데 이제 막
1: 너무 무서워.
0: 엄청 그건 아니고.
1: 네.
0: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멋있어. 뭐 이런 거.
1: 아까지 뭐.
0: 아, 나 금방 가. 나 금방 들어가 이거.
1: 아, 나 이제 들어가.
0: 이거는 100%
1: 이거 많다. 아, 이거 많이 한다.
0: 아, 나 지금 택시 불렀어. 이거. 아,
1: 이제 자리 마무리할 듯. 이제 마무리할 듯.
0: 근데 나 이제 택시 불렀어는 이제 좀 위험해.
1: 아. 뜨니까.
0: 왜냐면 그거는 그리고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야. 한 10분 지났는데 아직도 택시가 안 왔다고? 이건 말이 안
1: 그러니까.
0: 돼. 그래서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이제 곧 파할 것 같아 이러지.
1: 그렇지. 끝날 것 같아.
0: 그러고 한 3, 40분 지나고
1: 맞아.
0: 아직도 이러면 아 갑자기 빙원이 진지한 얘기하네. 이렇게
1: 아!
0: 뭔지 알지?
1: 2세트. 2세트는 네.
0: 근데 그렇게 던져 놓으면 이제

0: 거기서도 이제 이러지. 그래 뭐 알았어 대충 속아주잖아.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미 나는 취해 있어. 그래서 시간 가는 개념이 안 취한 사람과 취한 사람이 다르잖아. 다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근데 얼마 안 간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막 한 시간 지나 있고 말이야.
1: 소름 돋죠 그때. 그러고 전화가 오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에 탁 뜨잖아요.
0: 그러면
1: 이름이.
0: 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어 여보세요? 어. 어. 아직도 얘기해? 이러면 어 아니 비가 계속 진지한 얘기해서 야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어? 어 지금 갈게 지금 갈게 하고 끊고 이제 야 이제 슬슬 마무리하자로 한 30분 더 있지.
1: 더 있죠. 어. 예.
0: 그냥 나가면 싸운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벌구랑 제 스타일리스트랑 저랑 이제 셋이 친구니까 벌구 와이프랑 스타일리스트 여자친구랑 스타일리스트 생일이었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한잔을 했는데 벌구가 그날 이렇게 와서 좀 신나게 놀다가 아 잘가 하고 갔는데 다음날 들어오니까 집 가는 내내 혼났대. 와. 집 가는 내내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냐 왜 술을 이렇게 먹었냐 계속 그래서
1: 그게 부부는 어쩔 수 없는 어떤 룰인가 봐요. 그리고 그게 자신도 알아 이게 지켜져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늦어버리네.
0: 근데 심지어 한남동 쪽에서 이제 벌거 일산 쪽 사인가 거리가 꽤 되죠. 가는 내내
1: 계속 혼나요?
0: 어 계속 혼났대. 계속 내려서도 혼나고.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연애하면서 애인한테 이런 거짓말 많이 해봤다 아니면 많이 들어봤다 하는 것들 있으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소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자 3위부터 만나볼게요. 자 3위는요
1: 애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3위는 나 화 안 났어 였다고 합니다.
0: 이거는 약간 나 이제 화나기 직전이야. 네가 지금 나를 잘 설명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잖아.
1: 아니 나 화 안 났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
0: 어 맞아.
1: 아니 나 화 안 났어. 이야기 해보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약간 아니, 이런.
0: 왜 화내? 네. 이래 이게 대화가 이렇게 시작되지. 아니 그 아니라 아, 왜 화내?
1: 화 안 났다고.
0: 아 지금 화 내고 있잖아.
1: 아니 화 안 났는데 네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 거잖아.
0: 맞아. 네가 자꾸 화났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어, 이렇게 되지.
1: 맞아. 어. 이미 목청이 높아졌지만.
0: 맞아. 예. 그럼 무슨 심리일까? 누가 봐도 화내고 있는데 왜 화 안 났다고 그런 거야?
1: 이미 약간 그 대결 구도로 간 거야. 아. 이 흐름이. 근데 내가 화났다는 걸 인정하면은 한번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목소리를 크게 한 거야. 이렇게 딱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0: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 그럴 때?
0: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딱 다툼이 시작된다 싶을 때.
1: 저는 그냥 계속 캄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상대가 화내면은 어, 너무 화는 내지 말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0: 아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화내.
1: 그럼 별 수 없죠. 그러면 약간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 해야죠. 네.
0: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아니 왜 화를 내?
1: 응, 화 안 냈다고.
0: 도망가요. 아. 바로 딴 데로 가버려 그냥.
1: 해피형?
0: 바로 딴 데로 가. 바로.
1: 그 자리를 떠버려요?
0: 어 바로
1: 떠버려요?
0: 전화를 만약에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만약에 내기 시작해 상대가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어 가만히.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30분 동안 서로 말 안 하고 통화 안 끊고 가만히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여자친구가 끊겠지. 네. 그럼 나도 콜백을 안 하지. 오. 그러면은 그걸로 엄청 싸우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속상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0: 근데 어쨌든 그가 먼저 화를 냈던 거니까 나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1: 그러니까
0: 근데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랬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말 안 하고
1: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 화 나게 한 너도 살짝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화를 엄청 나게 하는 거 아니야 너가?
0: 아, 내가 풀어주려고 잘 안 했던 것 같아.
1: 아 맞아. 근데 화를 안 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너가 되게 풀어주려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화를 딱 내버리는 순간 디니 씨는 탁 이렇게.
0: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의 충돌이잖아. 네네네. 그러면은 화를 낼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서 잘 정리를 해야지. 왜 이렇게 아이처럼 한 명이 화를 내버리고 한 명은 어른처럼 이거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말을 안 하지.
1: 근데 그럴 때는 약간 엄마의 잔소리처럼 아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뭔가 내가 소중한

0: 그런가 보다.
1: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해야 되냐.
2: 그렇긴 해.
1: 왜 너는 그거 안 하고 왜 나만 그거 해야 돼? 약간 이런.
2: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1: 막 가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막. 아니 그럴 때 그냥 한번 너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너는 왜 나만? 약간 그런 게 있지.
2: 맞아요.
1: 근데 네. 이거를 다 수용하는 정도가 됐을 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2: 그런 남자가 돼야겠죠. 우리는
1: 네. 안 돼. 근데 내가 또 평생
2: 조금 남았죠. 에.
1: 자, 2위 소개할게요. 2위는 피곤해서 일찍 잤어였습니다.
2: 아, 잔다고 말 안 하고 피곤해서 일찍 잤어. 오.
1: 안 잘 건데.
2: 아, 그럼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네요. 에.
1: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나의 지금 소셜 배터리가 다 한 거야. 그래서 나 피곤해서 이제 잘게 이게. 나 피곤해서 혼자 자려고 노력해 볼게 이거지.
2: 저는 여기 탑승 안 하고 싶은 게 너무 세요. 너무 이 여자친구를 소셜 배터리 안에 넣어요? 여자친구를 상대하는 거를? 아. 야, 이건 저는 좀 안 타겠습니다. 이 열차에는 탑승하지 않을게요.
1: 아, 그러네.
2: 여자친구를 어떻게 해? 소셜 배터리.
1: 여자친구를 클라이언트처럼 생각해.
2: 네, 그러면 안 되죠.
1: 아, 근데 너무 피곤하면 어떡해?
2: 그럼 아,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잘게 이렇게 말해야죠. 너무 피곤하면. 근데 잘게 해놓고.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막 톡이나 이런 전화할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런 거지. 근데 혼자 SNS를 볼 수는 있어. 너튜브는 볼 수 있어. 리센드는 볼 수 있어 지금.
2: 나 진짜 최고.
1: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지금. 네. 지금 거제 원인은 볼 수 있어.
2: 진짜 최고. 야호.
1: 근데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네. 진짜 나의 그냥 아 좀 뇌를 식히는 느낌으로 볼 순 있는데 네. 지금 내가 너랑 대화를 이어나가긴 좀 힘들어. 약간 이런 뉘앙스 뭔지 알지?
2: 그럼 내가 리센 원이보다 못하다는 거야? 아, 나는 힘을 뺏어가고 리센 원을 준다는 거야?
1: 아니 그게 아니잖아.
2: 화냈어 지금? 화나는 거야?
1: 아니 화 안 냈어. 너
2: 왜 너... 화내? 왜 화내냐고 갑자기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도망.
1: 이렇게 돼 진짜. 말 안 해. 그러면 그럼 이제 막 상대들이 맨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말 안 해? 아니 가만히 정적.
2: 어렵다. 어려워.
1: 자, 애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를 만나볼 겁니다. 자, 1위는 전화 온 줄 몰랐어 라고 합니다.
2: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쁜데요? 정말 나쁜데요?
1: 전화 온 줄 몰랐어.
2: 줄 몰랐다고?
1: 난 근데 이런 말은 해봤던 적 없는 것 같아.
2: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진짜 나쁘다.
1: 나는 예를 들면은 뭐 미팅하고 있었어, 아니면 뭐 전화하고 있었어, 뭐 이렇게는 하는데 전화 온 줄 몰랐어는 넘긴 거잖아.
2: 알면서 안 받은 거잖아요.
1: 나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2: 이게 일이라고요? 오.
1: 진짜 온 줄 몰랐던 적들은 있겠지만 전화 온 줄 몰랐어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2: 아, 그 게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1: 아,
2: 게임하는
1: 그래.
2: 친구들이 지금 너무 그 치열한 싸움 그래. 중이니까.
1: 그 친구들은 그래.
2: 맞아 맞아.
1: 그 친구들은 그래요.
2: 전화했네.
1: 아, 나 핸드폰 딴 데 놔뒀었어. 나 핸드폰 뭐 거실에 뒀었어 뭐 이러지. 나는 그런 적은 없어.
2: 네.
1: 장승인 승익님이 저는 담배 끊었어 이거요.
2: 근데 이거는 약간 들통날 거짓말 아니에요?
1: 전자담배거나 이러면은 뭐 안 걸릴 수도 있지.
2: 아, 저 최근에 그 나무젓가락으로 피는 친구 봤어요.
1: 그거 요즘 힙이야?
2: 예?
1: 그거 힙 아니에요. 요즘 힙한 거야?
2: 그 힙 아니에요. 힙 아니고 그걸 피길래 너 왜 이걸로 피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여자친구가 담배인지 몰라서.
1: 그게 무슨 의미야? 입에서 냄새가 날 텐데.
2: 근데 입은 뭐 먹고 하면은 빨리 지울 수 있는데 이 손은 그렇게 되니까.
1: 저는 약간 머리 이 핀 같은 거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 집게핀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머리에서 꺼내서 태우시고 다시 머리에 이렇게 꽂는.
2: 아, 저 옛날에 아이돌 할 때 그 음악 방송 주차장에서 그렇게 피는 애들 봤어.
1: 아, 근데 주차장에서 필 정도면 짬이 있는 거야?
2: 있었어요.
1: 짬이 있는 거야 주차장은.
2: 그래서 그 친구가 저 챙겨준다고 로 와보라고 하고 거기서 대화 좀 나누고 그랬죠.
1: 자, 김송이님이 바빴어.
2: 바빴어?
1: 이건 근데 그런 거야. 지금 물리적으로 바빴던 거라기보다 그냥 내 정신이 바빴던 거야. 내가 지금 너랑 상대하기에 내 정신이 바빠 이거지.
2: 내 소셜 공간이 좀 바빴던 거야.
1: 장이진님,

0: 배불러?라고 물어보면 응 배불러라고 대답하는데 사실 배 안 부를 때가 많아요.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아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1: 이런 적은 네. 저는 없었던 것 같고
0: 네,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죠.
1: 장지민님이 네. 알림이 안 왔어. 이것도 많지 않을까요? 해주셨는데 요런 적은 있나? 알림이 안 오면 핸드폰이 고장 난 거잖아.
0: 왜 하필?
1: 어,
0: 왜
1: 말이 하필 안 되지.
0: 나의 여자친구 알림만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
1: 9218님 딘딘님 소셜배터리 공감돼요. 상대가 회식 마치고 잠깐이라도 볼까? 라고 물어보면 그럴까? 상황 봐서 전화할게 라고 답은 하는데 사실은 그냥 집에 가고 싶었죠. 술도 마시고 눈도 감기는데 잠시 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해주셨는데 야 진짜 상상만 해도 피곤하다. 야 지금 회식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 이제 끝나고 오면은 잠깐 볼까? 이러면 아 보고
0: 저는 완전 보는 타입이에요. 저는 여자친구한테 힘을 얻는 타입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차에 탑승하지 못해서
1: 집까지 걸어 가서 데려다 줘야 되고 막
0: 아유 뭐
1: 만났는데 좀 피곤한 기색 내면은 막 아 왜 이렇게 피곤해? 약간 이러면 이제
0: 왜 이렇게 피곤해?는 그쪽 잘못이 맞아. 거기 과실이 있지만 근데 뭐 만나면 좋지 않나? 병원 씨는 그럼 만날 수 있는 날에 무조건 만나요? 시간만 되면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저는 좀 붙어있는 타입, 집착형.
1: 그러니까 다 도망갔지. 어? 그러니까 다 도망갔지.
0: 너도 회피해서 다 도망간 거야. 너가 아니지. 도망가고 그래서.
1: 자, 비건 씨는 네. 비건이 이러니까 도망을 간 거고 네. 나는 내가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거예요.
0: 잘났다.
1: 비건 씨는 네. 자발적이 아니라 저는 자발적인 거고 비건 씨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거야.
0: 저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서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 자 6367님이 데이트할 때 먹고 싶은 게 있는데도 먹고 싶은 거 없다고 아무거나라고 해요. 크크. 이거는 뭐.
0: 근데 딘딘 씨는 절대 아무거나를 안 하잖아요. 찾지 않아요?
1: 아 뭐 근데 이런 게 있겠죠 뭐. 뭐 먹을래 그럼. 뭐 먹고 싶은데 먼저 물어보는 거 같고. 그러면은 어 뭐 이거 먹고 싶어 아니면 아무거나 이러면. 근처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식당들을 좀 리스트를 던지는 것 같아요.
0: 오 좋다.
1: 근데 그건 사람 만날 때도 그래. 뭐. 친구들이랑 이번 주 지난번에 모일 때도 어디 갈래? 이러면 몰라? 그럼 그 근처에 뭐 이런데 있는데 갈래? 아 여기 새로 오픈했다는데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갈래? 그럼 좋아? 그럼 가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지윤성님이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너가 처음이야. 아 이건 좀 옛날 아니야.
0: 하남자.
1: 이거는 사실 좀 됐지.
0: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인데 왜 했대? 이거는 무슨 어디 회피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도 되는 말인데 해버린 거잖아.
1: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말에 감동받지 않는 시대가 됐지.
0: 그래.
1: 사람들의 인식이 올라가서 내가 이런 말하는 건 너가 처음이야가 이제 좀 아 좀 아 별론데라고 이제 베이스가 깔리는 시대가 됐지.
0: 그럼 뭐라고 해야 돼?
1: 그냥 얘기해야지.
0: 그냥
1: 아, 나 진짜 내가 누굴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있나?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네. 나 진짜 이런 말 하고 너 처음인데 나 진짜 누굴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있나? 이거는 이제 앞에 이게 뒤에 말을 좀 구리게 만드는
0: 나
1: 경향이
0: 진짜
1: 있어.
0: 진짜 이런 말 하는 스타일 아닌데. 너 진짜 최고야. 너 진짜 나 이런 말 절대 안 하거든. 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안 했거든.
1: 나 진짜 근데... 나 진짜 이런 말 하는 거 처음인데 나 진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너 최고인 것 같아. 이거는 처음은 그냥 처음인 거지. 또 처음이 될 수 있는 거지.
0: 네. 아니 윤성 씨 근데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너를 좋아한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살짝 섞은 거야.
1: 자 130 하나님.
0: 전 이제 술 안 마실게 라는 거짓말을 했었죠. 그래서 친구 만날 때도 취하기 전에 통화하고 집에 갈 때쯤에 먼저 선수 쳐서 지금 집에 가고 있다고 하고 더 놓은 적이 있어요.
1: 근데 이거는 집에 가서 통화를 안 했다는 거네.
0: 그러네요. 예.
1: 전 옛날에 그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이제 뭐 밥을 먹고 이제 간단하게 한잔하고 네. 나 이제 갈게 하고 이제 대리 기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가다가 네. 규현이 형한테 전화가 온 거야. 바로 차 돌려서 규현이 형한테 갔어. 그러고 이제 전화가 온 거야.
0: 네.
1: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집에 잘 갔어? 근데 어?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규현이 형 집에 왔어.
0: 아 규현이 형 집에.
1: 뭐해? 이렇게 해서.
0: 아 디니 제가.

0: 뮤직하이에서 네. 규현 선배님 썰 푼 걸만 모아보면 그것만 모으면은 그냥
1: 그 형 최악이야.
0: 악마세요.
1: 그 형 최악이야.
0: 그냥 악마셔서 저 좋은 썰도 가끔씩
1: 늘
0: 해주세요.
1: 뭐라 그러냐면 네. 나한테 네. 늘 헤어지라 그래. 너한테 그렇게 하는 애 헤어져.
0: 아니 헤어져. 너 헤어져야 돼.
1: 야 딘 야 딘디야 너 지금 너한테 지금 뭐라 했어? 야 이거는 안 돼. 너 헤어져. 너 지금 헤어져. 너 지금 전화 걸어. 헤어지자 그래 봐. 맨날 그랬어 그 형은.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연애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GOD의 거짓말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Ricky Switch.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비건 씨와 연사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성현님이 저 월요일에 비건님 카페 갔다 왔어요. 인테리어도 엄청 예뻤고 음료도 엄청 맛있었어요 해주셨는데.
2: 어, 감사합니다 성현님.
1: 카페에도 안경 같은 거 좀 올려놔 힙하게.
2: 저희 카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카페고.
1: 왜, 너도 좀 부끄럽다는 걸 알아?
2: 아니 안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카페랑. 카페는 그냥 커피가 있는 거지.
1: 이스더 네임인가?
2: 네 맞습니다.
1: 아, 여기
2: 부산 전포동에 있는 네, 어,
1: 좀, 좀

0: 아, 뭐가 없네. 올린 건 없네.
1: 그게 힙. 그게 힙. 피드에 뭐 없는 거 힙. 어,
0: 아, 안에 내부가 깔끔하네.
1: 이게 뭐 이렇게 막 독특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되게 데일리하게. 그리고 뭐가 제일 맛있어요라고 물어보셔 주셨는데요. 어. 어, 저희 지금 산도. 산도가 저희 대표 메뉴로 자리 잡고 있고요.
0: 일본인이에요?
1: 네.
0: 일본 분이세요?
1: 그러니까 아닌데요. 어. 우리가 뭐 중국인이라서 중국집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런 것처럼 산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너무 맛있게 생겼죠.
0: 지금 주력 메뉴가 뭐야?
1: 지금 산도예요.
0: 그때 그 원래 두쫑쿠 같은 거 뭐가 되게 터졌다 그랬잖아.
1: 두쫑쿠 산도를 팔았었죠. 그게 대박이 났었고. 어. 네, 그렇게 하고
0: 두바이 딸기 샌드 이거? 산도 이거?
1: 네, 맞아요.
0: 이게 터졌어?
1: 네.
0: 어.
1: 완전 터져서. 어. 또 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 망고 빙수가 어. 컴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 딸기 빙수와 함께 컴백을 하니까요. 어. 그런데 많이 아,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컴백을 할 정도로 유명한 거예요?
1: 저희가 사실 어. 그 망고 때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 빙수 때부터 들어오다가 산도에서 이제 여기 디저트 맛집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이제 산도가 좀 불을 지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빙수가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만들었고.
0: 네. 알겠습니다.
1: 진짜 너무 짜증나요. 너무 짜증나요.
0: 아, 진짜 부산 가면 한번 가야 되는데. 어?
1: 네.
0: 나 곧 부산 갈 일이 한번 있는데.
1: 오세요.
0: 아, 근데 그쪽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전포동이 어느 쪽이에요?
1: 서면 옆이에요. 서면 옆.
0: 아.
1: 요즘 서면 말고 전포가 힙이에요. 서면은.
0: 아, 더 가기 싫어졌어.
1: 서면 너.
0: 그럼 성수가 어디야?
1: 전포.
0: 성수가 지금 전포예요?
1: 전포예요.
0: 오. 근데 그럼 권리금 올라가지 않아? 월세랑?
1: 지금으로 많이 올라.
0: 그러니까 많이 오르겠네. 어. 김수현님이 그 카페 본가 갈 때마다 들러보면 진짜 손님도 많고 디저트 맛있어요 해주셨는데. 어, 그래?
1: 아유, 수현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희 뭐 전포동에서 유명해요.
0: 약간,
1: 저희 카페.
0: 약간 네. 지금 약간 자리 잡았어 그러면?
1: 완전 잡았죠. 오. 지금 뭐 이렇게 뭐 손가락에 이렇게 안에 네. 전포동에서.
0: 전포동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1: 아, 뭐.
0: 어, 그래?
1: 네, 뭐 아니 뭐 안 들 때도 있지만 네, 들 때도 많고.
0: 아, 근데 네. 사장이 너무 트렌드를 모르는데?
1: 완전 트렌드 하니까 잘 되지 않았을까?
0: 아, 그래?
1: 난 그럴 때 생각이 드네. 어, 근데 이게 본인이, 결과가 증명이 되네.
0: 근데 본인이 하는 거 없지 않아요? 그 친구가 하잖아.
1: 아, 그래도 컨펌을 하죠, 제가. 어. 제가 뭐 만들지는 않지만 어. 아, 이런 거 해볼까? 뭐 저런 거 해볼까? 이런 말 하죠. 어.
0: 아, 트렌드를 보고?
1: 예. 어. 제가 뭐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아. 있어요. 그런 건 하고 있죠.
0: 아우라 감도가 좀 괜찮나 보네, 거기가.
1: 아우라 감도 괜찮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예. 그런 느낌.
0: 아,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하지? 왜 이렇게
1: 아니
0: 에너지가
1: 제가 저 철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딱 보면서 아 피곤하다 이러더라고요.
0: 어, 그래서 왜 그러지?
1: 왜 무슨 들어오자마자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하고.
0: 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1: 그 제가 한번 참고 아, 요즘 뭐 좀 많이 바쁘지 일 많나 보다 하는데 아 피곤해 아, 이래요 저한테.
0: 아, 그래 내가 볼 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그 약간 그 쫑긋 세우고 뭐든지 캐치하려고 하는 상태인 것 같아 비건이.
1: 제가
0: 어
1: 왜요
0: 영감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비건 씨가.
1: 왜요?
0: 아, 왜냐면 비건 씨가 뭐 창작을 요즘 많이 하니까.
1: 아, 네네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1: 네.
0: 계속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약간 병 같은 게 생겨서.
1: 아, 맞긴 해요. 맞긴 해요.
0: 근데 네. 그 에너지가 약간 느껴지는. 그러니까 뭔가 캐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이런 건 약간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친구들끼리의 그 건성건성 대화가 아니라 약간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대화의 눈빛이 네. 보인다 그래야 되나? 어.
1: 요즘 힙 뭔지 아세요?
0: 뭐?
1: 요즘 뭐냐면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힙이에요.
0: 그게 뭐야?
1: 원희 채널.
0: 그러니까 아 채널이?
1: 네 채널 힙.
0: 채널이 힙이에요.
1: 이번에 거제 간 거 보셨어요? 아!
0: 봤죠.
1: 봤어요?
0: 근데 솔직히 말하죠?
1: 네.
0: 그 뒤를 쫓고 있는 게 지금 딘딘은 딘딘입니다.
1: 딘딘은,
0: 솔직히.
1: 딘딘은 사실 선봉대에 가까워요. 딘딘 씨는 조금 더 클래식해요. 근데 원희 리세는 원희 채널은 좀 클래식보다는 새로운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돌이 가지는 완벽함을 넘어서서 막 거제 바다에 빠져들고 이런 거 보는데 완전 힐링되더라고.
0: 근데 그건 사실 네. 우리 시스터 누나들이 먼저 하시던 거야.
1: 그러니까 그것이 한 바퀴 돌았다.
0: 그치.
1: 돌아서 예, 도착한 거야.
0: 그치. 근데 너무 구수하더라.
1: 진짜로.
0: 덕연이 딸인데 이게 나는 힙하더라 진짜.
1: 요즘 학연 지연 덕연이에요.
0: 그러니까
1: 네, 학연 지연 덕연이.
0: 사실 딘딘 이번에 캐나다 그 편이

0: 170만 정도 됐거든요. 사실 내가 볼 때 리센드 원이 아니었으면 조금 더 나왔을 수도 있어.
1: 아 약간 거제랑 같이 올라왔나요 혹시?
0: 아, 같이 올라갔어.
1: 아 진짜요?
0: 아, 좀 트래픽 뺏겼어.
1: 전 둘 다 봤잖아요. 다른 감성이에요.
0: 맞아, 맞아. 달라. 네,
1: 다른 감성이고 저는 이번 편도 저 굉장히 딘딘 씨에게 네. 네, 제 친구지만 네. 아주 경애를 표했습니다.
0: 그래요?
1: 너 얘는 진짜 다 컸다.
0: 어 그래요? 어느 포인트에서?
1: 저는 뭘 봤냐면은 그 영상에서 캐나다간 아민 만나는 영상에서 네. 사랑의 리퀘스트를 봤어요. 그 어렸을 때 학창 시절 아민아 아민아 했을 때 아민이가 디디디디 하면서 딱 나오잖아요. 그런 감동을 똑같이 느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0: 근데 문제 뭔지 알아요?
1: 네.
0: 제가 그때 사랑의 리퀘스트 아니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TV는 사랑을 싣고와 그거고 사랑의 리퀘스트는
1: 다른 건가요?
0: 약간 네. 불우한 분들 도와주는 그런 거였대.
1: 아 말을 잘못했네요. 네.
0: 그래서 댓글로 그게 올라와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1: TV는 사랑을 싣고.
0: 아 그러네. 학교 앞에서 내가 혹시 아니야?
1: 그 디지가 막 아미아미 하잖아요.
0: 맞아 맞아.
1: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저 이번, 되게 재밌게 봤어요.
0: 이번 주에 또 나옵니다.
1: 뭐 네 편이에요?
0: 그 아민이랑 만난 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1: 아 더 있어요?
0: 후가 더 있고. 아,
1: 거기서 아민... 끝내지.
0: 아니야 다음 거 재밌어.
1: 솔직히
0: 다음 거 재밌어요.
1: 아 재밌어요?
0: 다음 거 재밌고 실제로 아민도 지금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어요.
1: 근데 진짜 미안한데 거제도 다음 편이 있어요. 아마 같은 날 올라오겠다. 거제, 큰일 났다.
0: 거제 또?
1: 네 거제 한 개 더 있어요.
0: 거제 좀 그만 오라 그래.
1: 거제 한 개 더 있어요. 근데 지금 거제는 막을 수 없어요.
0: 거제 센데.
1: 야호. 네. 좋습니다.
0: 아. 자 이번에 긴 사연 만나볼 네. 건데 여성분인 8747님이 보내주셨고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같은 부서 남자 후배랑 단둘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당연히 제가 선배니까 밥을 사려고 했죠. 그런데 사장님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0: 어 선배 제가 계산했어요.
2: 어? 왜 그랬어? 내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후배가 저 몰래 밥값을 미리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0: 괜찮아요. 아 그럼 커피는 선배가 사세요.
2: 어? 커피? 나 알았어. 센스 있게 제 부담감을 싹 덜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는데 밤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후배의 행동에 살짝 설레서 그런지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한테 솔직한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선후배 둘이서 밥 먹으면 선배가 사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먼저 계산한 남자 후배 저한테 혹시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착각인 걸까요?
0: 자 8747님의 사연이었고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듣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기 바라겠고 자 야근하다 후배랑 단둘이 밥을 먹었는데 심쿵을 하셨다 해주셨습니다.
1: 네.
0: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 하, 근데 너무 섣부르지 않아요? 이걸로만 판단하기에는.
0: 근데 또 생각을 좀 해보면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얻어먹는 버릇을 아내 버릇을 했다 보니까
1: 맞아요. 네.
0: 거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
1: 네네네.
0: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호감이 없으면 밥도 같이 안 먹었던 것 같아.
1: 어우.
0: 그러니까 밥을 같이 안 먹었던 것 같아.
1: 야근을 하더라도.
0: 야근을 하더라도.
1: 어.
0: 아니 그리고 그런 것 같아. 야근을 좀 어렵다. 만약에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었어. 어, 어. 그래도 나는 샀을 수도 있거든.
1: 어.
0: 근데 아 그럼 커피는 누나가 사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싫으면. 근데 실제로 직장인분들은 식사를 하고 커피가 국룰이니까.
1: 그렇죠. 야근이
0: 그렇게 따지면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나는 완전 레드라이트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린라이트로 볼 수 있냐는 거. 저한테 혹시 마음이 있는 걸까요? 예, 대답을 해줄 수 있냐는 거.
0: 중간불에서 초록불 사이 정도? 마이너스는 아닌 거.
1: 마이너스는 아닌 거. 빨간불은 전혀 아닌 거 같고. 허허.
0: 그러면 뒤에 덧붙여 주신 게 후배가 좀 훈훈하게 생기고 평소에도 매너가 좋다.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아, 야 이제 불편하다 좀. 아 이제 좀
1: 트리거.
0: 아 이제 알았어. 네. 후배가 좀 훈훈하게 생기고 평소에 매너도 좋으면 이분은 그냥 젠틀 가이야. 그리고 내가 볼 때 집에 좀 돈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제 자, 이런 게 하고 아니야. 그러면 제가 살게요. 약간 이럴

0: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냥 좋다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여부 확인하는 게 이제 나는 여기서 좀 깨름칙하지.
1: 아니 마음에 들면 확인할 수 있잖아. 뭐가 있으면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0: 아 그렇죠. 제가 지금 전제 조건이 제가 이 사연자분이 조금 불편한 선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아. 어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 이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불편하죠. 불편한 선배 맞죠. 근데 뭐 어때요? 약간 불편하면 뭐 어때? 한번 물어볼 수 있지.
0: 자, 네.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여부 확인 어떻게 해요?
1: 아니 뭐 왜 연애 안 해요? 연애해요? 가면 되지.
0: 아 근데 너무 티나잖아.
1: 뭐가 티나?
0: 아 너무 뭐. 대놓고잖아 그건.
1: 아니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직장 동료들끼리?
0: 안 되지. 에? 직장 동료끼리 그런 사적인 걸 왜 물어봐?
1: 에? 진짜?
0: 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
1: 안 돼요? 어. 왜요?
0: 사회생활 아예 모르네. 요즘 그거 사내 규정으로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너무 사적이잖아.
1: 연애 여부를 물어보는 게
0: 불편하잖아.
1: 불편하다고? 진짜 자세를 고쳐앉으세요 여러분. 그게 왜 불편해? 그게 왜 불편한 거야? 여자친구 이제 물어볼 수
0: 야,
1: 있지.
0: 야 네 안경 벗고 얘기해라.
1: 내 안경이
0: 마치 트렌드한 척하면서 제일 꼰대인 거 말고.
1: 어. 아니 이게 왜 불편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뭐 관련된 연애 이야기를 해. 네네. 뭐 지금 우리가 연사친 대본을 쓰고 있어. 그러다가 네. 아 근데 뭐 야 근데 이럴 땐 어떻게 해? 너 요즘 연애하니? 이럴 때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거는
1: 그렇게
0: 괜찮아.
1: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진짜
0: 근데
1: 불편한 세상이다.
0: 이게 아니라 갑자기 밥 먹다가 네. 어 그래 어 식사 맛있었다 어 그래 커피 먹으러 갈까? 어 그래 뭐 요즘 대리인 연애하니? 이거는 진짜 최악이야.
1: 에? 진짜? 어. 아니 그게 왜 최악이지?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되는 거잖아.
0: 블라인드에 글 올라와.
1: 이야
0: 어 진짜로
1: 진짜 이상한 세상.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0: 근데 그 여부를 왜 알려고 하는 거야?
1: 에?
0: 그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왜 알려고 하는 거야?
1: 아니 뭐 스몰 토크 할 수 있잖아.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너 어떻게 사는지, 너 어떻게 사냐, 너 뭐 연애는 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왜 안 돼 그게?
0: 야 이번 지방선거 때 너 누구 뽑을 거니? 이렇게 물어보지 차라리. 똑같은 건데 뭐.
1: 그래 물어볼 수 있지. 뭐 왜 어때? 에이 근데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아 그치 그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어. 왜 물어보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0: 어 희한해. 우리 여러분. 어. 빨리 비건을 질타해 주십시오.
1: 아 진짜로?
0: 우리
1: 그
0: 사회인분들 빨리.
1: 이야 이거 예. 재밌다. 나 이게 불편한 줄 진짜 꿈에도 몰랐네.
0: 자 이한규님이 스탑. 그냥 밥 먹은 거임. 남아영님이 인간적인 예의와 배려 아닐까요? 박희준님
1: 남자분도 마음이 있었으면 다음에 밥 한번 사주세요 했을 것 같은데.
0: 오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네 이렇게 됐을 때 마음 있으면 야 네가 왜 계산했어? 내가 선배인데 내가 사야지. 그러면 다음에 그럼 선배가 사세요 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뭔가 아 선배 커피 사세요 이거는 약간 오늘에 다 정리하자잖아.
1: 아 근데 이 정도로 고단수가 아니었을 수 있잖아.
0: 윤성님
1: 윤성님께서 전 오히려 상대방에게 마음이 없을 때 꼭 먼저 계산해요. 마음이 없는 분께 얻어먹는 게 너무 죄송해서요 라고.
0: 아 근데 나도 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
1: 네.
0: 이 사람하고 밥 먹는데 아뭐 그냥 내가 사는 게 마음 편할 때가 있어.
1: 그렇죠, 어. 그렇죠. 예. 뭐 엄청 비싼 밥 아니면은.
0: 자, 박민아님이 요새 사생활 물어보면 안 되는 게 직장 문화.
1: 그렇구나. 내가 이거 몰랐다.
0: 수현님이 연애 유무는 결혼 생각 유무로 넘어가고 또 자연스럽게 기타 등등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니까요. 해주셨는데.
1: 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구나 이제. 회사에서.
0: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좀 가족 같은 이런 거를 좀 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여기는 내 일자리고. 굳이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가 있냐 약간 이런 거지.
1: 근데 그러면은 아 그거는 말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되는 거 아닌가?
0: 사회생활 아예 안 해봤네.
1: 그래?
0: 진짜.
1: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다 같이 지내는데 저런 사적인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지내?
0: 일 얘기만 하는 거지.
1: 일 얘기만 하고.
0: 그러니까 점점 좀 콜드 월드가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AI한테 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대체가 안 되지. 자. 자꾸 그렇게 하면 AI는 사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하긴 하지만 가짜로 하잖아요.
0: 한슬기님이 최근에 네. 개봉한 영화 봤어? 왕사남 봤어? 하고 물어보면 여친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듯. 어...
1: 아니, 왕사남 봤어는 돼? 이거는 사적인 거 아니야?
0: 아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1: 아.
0: 뭐 얘기하다가 뭐 지나가다가 뭐 마이클 잭슨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야, 아 마이클 잭슨 너 마이클 봤어?
1: 응.
0: 그거 재밌다는데 봤어?
1: 진짜 재밌더라.
0: 근데?
1: 나 봤거든.
0: 어. 근데? 어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아 진짜? 영화 안 좋아해? 그러면 아니 뭐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럼 왕사남은 봤어? 어 왕사남도 안 봤어. 이러면 아 얘 연애 안 하는구나. 이게 대충 나오지.
1: 아 그래? 유추?
0: 유추를 하는 거지.
1: 재밌네요.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런

0: 하면 안 되는 거지.
1: 아니면 다음번에 이제 저녁을 네. 먹어야 될 때 야근을 또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비건이야 그러면 원아 오늘은 오늘 야근할 때 저녁 오늘 내가 살게 그렇게 하면서 응. 이제 슬쩍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거지. 연애 여부를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별로 막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하, 막 근데 왜 연애 안 해? 너 너무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글 올라오고.
0: 그러니까
1: 힘드네요.
0: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글 올라올 것 뭘 아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힘드네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럼 사내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1: 그러니까 사내 연애가 더 위험한
0: 위험하다.
1: 거지. 너무 사적인 곳에서 아 너무 공적인 자리에서 이 연애를 시작하면 이게 소문이 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는 거지.
0: 아니 그렇게 사적인 걸 잘 지켜주는데 그러면 이 둘이 연애하면 그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큰일 나? 저 둘의 사적인 거에 우리가 끼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1: 너 정치해라. 그런 정책을 내요.
0: 진짜.
1: 뭐 사내 연애해서 결혼하면 아 회사를 만들어 비건이.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선 사내 연애해서 결혼하면 결혼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해 비건이.
0: 아니 아무도 뭐라 하기 없기 이런 걸 할 수 있지 내가 만약 회사를 한다면.
1: 자 어쨌든 네. 저희 얘기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연애 고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비원 씨가 알려주시죠.
0: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딘딘의 뮤지카의 홈페이지에 연사친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자 그럼 저희는 온무의 밥만 잘 먹더라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엄마의 밥만 잘못 돌아듣고 오셨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여성분이고요. 닉네임 점점 넌 멀어지나 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외롭고 심심해서 소개팅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거기서 저랑 10분 거리에 있는 동갑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마침 둘 다 러닝을 좋아해서 한강에서 러닝복 차림으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같이 러닝도 하고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 이거 받아.
0: 이게 뭐야?
1: 너 그 좋아하는 마카롱이랑 카드 좀 썼어.
0: 카드? 야 설마. 그 친구가 직접 쓴 카드를 주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지금 230일 조금 넘게 연애를 해오고 있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요즘 권태기 온 것 같아요. 서로 너무 가까이 살아서 거의 맨날 만나다 보니 지나칠 정도로 편해진 것 같습니다. 연락텀도 길어지고 답도 짧아지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자기야 나 사랑해?
1: 갑자기? 그건 왜?
0: 아니 그냥 사랑해?
1: 아 그런 걸 왜 물어봐. 뭘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0: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전 아직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남친이 다음 달에 한 시간 거리로 이사를 가는데 조금 떨어지면 괜찮아질까요? 이대로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자 점점 넌 멀어지나 봐 님의 사연이었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의견 나눠주시고 남자친구분이 권태기가 온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1: 네
0: 전에 태기가 오게 좀 행동을 하신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소셜 배터리를 좀 충전시킬 타이밍이 없을 수도 있잖아.
1: 그럴 수 있죠. 에.
0: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있잖아. 연인 사이에도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1: 네.
0: 어떤 분들은 아니야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좋지라는 분들이 계시잖아.
1: 네네.
0: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성향이 맞아야 돼.
1: 맞지. 에.
0: 이게 약간 거리감이 필요한 사람이랑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이랑 둘이 만나면 진짜 매일 만나야 거리감이 필요한 사람은 진짜 피 보는 거야. 뭔 말이에요?
1: 네. 왜요?
0: 그러니까 네.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조금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1: 그럼 계속 붙어 있자고 해도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 그 너는 너 위주인 거야.
0: 아니지 붙어 있자는 건 네. 붙어 있자는 건.
1: 네.
0: 우리가 사랑하니까 붙어 있잖아.
1: 너 안 해. 뭐가 정답인지 그러면.
0: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데 좀 떨어져 있고 싶을 수도 있잖아.
1: 그거는 뭐 잘못됐다는 거잖아. 너가 지금 알고 있네 이거를. 사랑하면 붙어 있다는 게 정석이라는 거 너는 알구나. 나 모르는 줄 알았어. 아, 오케이.
0: 아, 결혼하면 같이 살 거 아니야. 결혼하기 전이라도 좀 떨어져 있어야지.
1: 아니, 같이 살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붙어 있고 싶은데 저도. 그렇지 않은 성향의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에.
0: 아 근데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1: 네네.
0: 거리감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네.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아니네 난 되게 붙어있는 게 좋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서로의 그 편안함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1: 아 맞죠.
0: 대부분 내가 거리감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게 좋지만 마냥 편하진 않은 느낌인 거지.
1: 소셜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0: 예, 예. 뭐 좀 잘 보이고 싶다거나 이런 게 좀 셌다거나.
1: 맞아요.
0: 근데 정말 편한 사람이랑은 뭐 가치도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부부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뭐 먹을래? 이러면 그래? 뭐 이러고. 그리고 또 자기 할 거 하고 약간 이런 바이브면 괜찮은데.
1: 그런 방식이 둘 다 좋으면은 괜찮은데 아닌 사람들은
0: 또 힘들지.
1: 힘들 수 있죠.
0: 그래서 230일이면
1: 딱 그럴 때야. 근데 솔직히 그런
0: 엄청
1: 느낌이지.
0: 엄청 좋을 때야.
1: 좋지만 뭔가 편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0: 근데 그게 대체로 남자분들이 좀 빨리 편해져.
1: 그렇죠. 예. 그 끓는 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남자는 오히려 초반에 끓었다가 점점 이렇게 약간

0: 따뜻해지는 느낌이라면.
1: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이 여성분인데 네. 소개팅 어플을 외롭고 심심해서 받아서 네. 만날 정도면 네. 이분은 정말 사랑을 갈구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정말 연애를 하고 싶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하고 싶어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더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더더더 표현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남자는 생각보다 끓는 속도가 다른 거지. 서로의 그 온도점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생각한 연애는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0: 근데 그러면은 좀 시간을 더 봐요. 만나는 시간을.
1: 아니 근데 어쨌든 남자친구가 이제 네. 다음 달에 1시간 거리로 이사를 간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 가고 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이사 가고 나서 남자친구가 이 어플을 다시 킬까요?
0: 저 그렇게 끝까지 가지 마요. 사고까지 가지 마요. 그거 방금 너무 심했고요.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그걸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그가 더 멀어진다면은 진짜로 어떤 권태기가 있는 거고 마음이 좀 식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떨어졌는데 뭔가 표현하는 게 좀 커지기도 하고 한다면은 그냥 아 이게 소셜 배터리가 좀 모자랐던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고.
1: 네, 어쨌든 막 너무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이럴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자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까이 사는 애인데 멀리 사는 애인 뭐가 더 본인이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0: 저는 같이 살고 싶어요. 다음 연애하면 그냥 같이. 그러니까 예.
1: 가까운 게 나은 거네.
0: 완전요. 예.
1: 저도 멀리 사는 건 좀 싫어요.
0: 멀리? 한 시간 반 이상? 그게 멀리가? 한 시간 정도면 어때요?
1: 아 힘들어.
0: 그것도 멀어요?
1: 멀죠. 어쨌든 가까운 건 아니니까 뭔가 그러니까 각 잡고 만나야 되는 거잖아.
0: 그렇죠. 그럼 한 20분은 안쪽으로 해야 되네.
1: 20분은 괜찮죠. 20분까지는 괜찮지.
0: 어제 이거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마주보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치맥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시켰어요. 먹었어요. 근데 진짜 연애하고 싶다라고 진짜 오랜만에 엄청 세게 그런 생각을
1: 해봤어요. 치맥을 혼자 해서?
0: 치맥 혼자 하는 나. 이 방 안에 컴퓨터 앞에 나와 치킨과 맥주 나 홀로 이것이 너무 약간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버리더라고.
1: 그러니까 이게 생각 차이인 것 같아. 네.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있어요. 저는 야식을 즐겨 먹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지금 치킨에 맥주로 이거 볼 그 막 흥분이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이 야밤에 나 이렇게 축구 딱 보면서 치킨이랑 맥주를 먹는다. 난 지금 이미 전율이야. 너무 설레고 행복해.
0: 확실히 너보다 내가 더 나. 내가 생각했을 때 연애하기에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내가 봤을 때
1: 지금 저 같은 분들은 네. 진짜 이번 주 기다리고 있어. 진짜. 근데 더 도파민 뭔 줄 알아? 그거 끝나시 월드컵이야. 오 마이 갓. 근데 월드컵이 아침이라 좀 아쉽긴 하지.
0: 네네.
1: 근데 어쨌든 네. 병현 씨 얼마 행복한 거예요 그게.
0: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불행하다는 생각 안 하는데 오죽기는 좀 심하더라요 그게.
1: 근데 네. 그때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네. 이때 이제 외로워가지고 아무한테나 치맥 먹을래? 나올래? 나올래? 하면서 이제 연락하면 이제
0: 아이 그 짓을 할 나이는 지났어요.
1: 불편하지.
0: 네. 완전 불편한 짓이죠 그게. 네.
1: 자 김지우님이 개인 시간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0: 물론 필요한데 그게 있는 것 같아 차이가.
1: 류지은님
0: 그냥 다른 것일 뿐인데 그걸 조율할 수 있으면 계속 만날 수 있는 거고요.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게 이 정도면 상대도 분명히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네.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어려운 거지. 네. 그러니까 상대는 지금 왜 이럴까? 상대를 좀 이해하려고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사연의 시선과 시점이 나잖아. 네. 근데 상대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자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 연서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연서친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TLC의 Waterfalls 들으면서 비건 씨 보내드리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

펑크. 자, 비건의 팝펑크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비건이었는데요. 네, 골라온 이유는 뭐 오늘 게스트이기도 하고, 비건 오늘 뭐 할까 하다가 오늘 비건 오는데 비건 얘기 좀 할까 싶어가지고, 예. 라디오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쭉 게스트고, 제가 뭐냐, 지원이 나왔을 때부터 알던 친구고, 예, 그러면서 사실 연이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봤었는데, 한 작년부터 이제 좀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되게 작사도 굵직굵직한 것들도 하고, 지금도 계속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그래서 늘 장난처럼 막, 아, 너무 트렌드 좋다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약간 요즘 뭐 아이돌 가사를 쓰거나 이럴 때, 요런 것들이 어쨌든 바이브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좀 빨리빨리 이거를 진짜 약간 자존심 상하게 약간 좀 재수없는데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게 좀 맨날 그걸로 놀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주 사실 게스트로 이렇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김송희님이 노래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노래도 비건 노래 이 펑크로 노선 튼 다음에부터는 한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꽤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이제 본인 음악을 하는 것보다 이제 뭔가 작사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좀 더 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왜냐면 자기 거에는 뭔가 이 정도의 열정을 못 쓰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저도 그럴 거고. 예. 자, 어쨌든 네, 오늘 제 딩카이브는 비원이었고, 저는 소수빈의 넌 내게 특별하고에 이어서 옥상달빛의 다이빙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김보람님이, 저는 요즘 채찌피땡의 늪에 빠져 있어요. 바로바로 대답을 잘해줘서 그런지 자꾸 물어보고 의지하게 되네요 해주셨는데 저도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얘네가 정보를 좀 틀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가지고 더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늘 본 뉴스였는데 그 인터넷 포털 구땡 있잖아요. 구땡 외국 사이트. 거기가 지금 26년도 첫 분기에만 지금 엄청 많이 수익을 걷어가지고 원래 시총이 4위였다가 미국에서 지금 2위로 올라갔대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원래 이 AI 이게 나오면서 좀 떨어질 거다 뭐 이러다가 근데 재미땡도 그쪽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상승 효과가 서로 난대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지피땡에 물어보고 나온 정보를 다시 이 포털에다 검색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시스템들 때문에 수익을 엄청 거둬서 그리고 또 재미땡도 좀 재미를 받고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해가지고 엄청 좀 시총이 2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40몇 프로가 올랐댔나? 한 달 동안에? 이번 달에 4월 달인가? 이때만 몇십 프로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 대박이다 했는데 불장이죠 여러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테이의 모놀로그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 뮤지컬 오늘 끝곡으로 7754님이 신청해 주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9년 전 오늘은 음악계에서 꽤 흥미로운 모임이 하나 시작된 날입니다. 세계적인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를 주관하는 아카데미 협회가 처음 설립된 날인데요. 할리우드의 한 작은 식당에 모인 음악계 리더들은 음반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와 같은 상업적인 수치 말고 오직 음악적인 성취와 소리 그 자체의 가치만을 순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보자. 화려한 스타성 뒤에 숨은 진짜 좋은 음악들에 귀를 기울여보자

담백한 다짐을 했었다고 하죠. 그 취지가 얼마나 고스란히 지켜져 왔는지는 사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많은 음악 시상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좋은 음악을 만나고 싶은 많은 애호 역시 존재하죠. 무엇보다 그 좋은 음악을 여러분과 만나게 하고 싶은 라디오와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공작소 김정범입니다.

야광작 소원을 첫 곡은 헤이즈 뮤즈의 Not Yet But Almost로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다 잘 보내셨나요? 1부는 여러분들이 보내신 사연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새 음악, 그리고 아주 가끔은 새 음악 시간에 소개를 잠깐 제가 깜빡해서 못해드린 보석 같은 음악들을 간간히 넣어서 소개를 해주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백종인님은 내일 일본으로 보내야 하는 샘플 때문에 밤샘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 졸려서 고릴라 접속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 저도 언젠가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야, 어떤 샘플일까요? 이미 사실 전문가

아니세요? 막 샘플 이런 용어가 나오고 그렇죠. 뭔가 이미 전문가이신데 더 생각하는 이상적인 백종희님의 그 전문가로서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고 감히 제가 추측해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겸손의 미덕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박진님은 회사 그만두고 쉬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어서 너무 힘드네요. 나만 힘든 것 같지만 한 사람씩 말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것 같아요. 방송 듣는 모든 분들 평안하시길,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이 밤에 굉장히 고요하지만 낮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깨어 계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쩌면 또 박진님처럼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테고, 근데 우리가 또 그러다 보니까 쉬다 보면 자꾸 정말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좀 바뀔 때가 많잖아요. 이제 다시 준비를 슬슬 하시려는 박진님의 모습이 여기까지 좀 전달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전까지는 막 밤낮이 처음에 바뀔 때는 너무 좋지 않나요? 막 내일 직장 안 가도 되고 완전히 밤이 나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시 생체 리듬을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주시고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입니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혼내 새 음악이 나왔는데 새 음악이라기보다는 기념 앨범처럼 나왔어요. 10주년 기념 이런 것처럼 과거의 음악들을 완전히 편곡이라기보다는 진짜 좀 색다르게 과거에 좋아했던 팬들을 위한 이번 이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는 건 어때? 약간 이런 전 느낌이 들더라고요. 로케이션 언노운 그리고 그레이시 아브람스의 새 음악 히트 더 월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3028님은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 다니는데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야근 중입니다. 야근 중이라서 처음 이 시간에 라디오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이죠, 진짜. 저 이게 또 여러 가지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종소세 신고로. 그리고 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종소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람도 막 5월 말 되면 막 이렇게 기한에 쫓기지 않게 막 준비를 하는. 아무튼 저는 예전에 그 김영하 작가님이 예전에 5월 달에 뭐 때문에 뵐 때가 있었는데 그 뭐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월 달은 종소세 신고의 달이죠 하면서 지금 모두 우리가 바쁘니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신 적이 있는데 전 그게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경철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간호사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몇 줄 안 되는 글인데 이게 남경철님이 정말 병원에 사실 가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그 세상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 가끔 또 어린이 병동 쪽을 지나게 되면 와 이렇게 어린이들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병들 때문에 이렇게 참 고생하는 어린이 너무 많구나 하면 사실 진짜 숙연해지기도 하고 정말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근데 이게 왜 하루 이틀을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 말이 너무 함축적인 것 같아요. 가족도 그렇고 모두가 힘드니까. 아무튼 남경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MGK와 위스칼리파의 걸 넥스트 도어 그리고 핑크의 새 음악 I buried all the answer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1: 렛츠고 Sounds good. Real good.

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우님은 선곡 대단하십니다. 이 선곡들이 나오는 곳에서 친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음악들이 대단한 거죠. 저 음악, 뭐지? 마음에 드는 음악 들으면 자기 혼자보다는 좀 같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음악 듣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저도 상상이 좀 되곤 하는데 김현우님도 그런 게 상상이 되셨나 봐요. 신기하네요. 박효희님은 일주일 DJ 중에 선곡이 가장 페이보릿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박효희님이시구나. 박효희님은 그래도 일주일을 다 들으시는 진정한 애청자시네요. 야, 진정한 애프터클럽의 애청자 인증이십니다. 아무튼 또 취향에 맞으셨다니 되게 감사합니다. 5193님은 커피숍 마감 알바 끝내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시간에도 라디오 하는지 몰랐는데 우와 신기해요. 마감 알바할 때마다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라디오는 원래

심야죠. 왜냐면 이게 그 밤에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또 예전에 한창 라디오들의 프로그램들이 막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많이 받고 이럴 때는 진짜 새벽 1시 2시까지도 저는 생방송 있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12시 넘은 방송에 사연을 이렇게 출연해서 그렇죠. 1시 전에 끊는 방송에 사연을 직접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게스트로 출연해서 1시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참 종종 들려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들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롤라블루의 새 음악 세븐틴 그리고 펀드의 Through the Heather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 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 영화 소셜 네트워크 사운드 트랙 만나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2010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벤 메즈리치의 전기 소셜 네트워크가 원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책이 출간된 이후에 각본이 집필된 게 아니라 책과 각본이 거의 동시에 집필됐다고 합니다. 초기 원고만 보고 영화화가 됐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매력적인 내용이었다는 거겠죠. 하버드대학의 천재 마크 주커버그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겠다는 치결인 마음으로 교내 사이트를 만듭니다. 순식간에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플랫폼 페이스북으로 진화하죠. 하지만 억만장자가 되는 화려한 과정 뒤에는 아이디어를 둘러싼 소송과 유일한 단짝 친구와의 배신이라는 씁쓸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봉 당시 평단과 관객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는데요. 아카데미 상식에서 각색상, 편집상, 음악상 등 3관왕을 달성했고 골든글로브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4개 부분을 쓸어담았죠. SNS로 모두와 연결되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잃어버린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 소셜네트워크. OST도 큰 찬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사운드트랙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트렌트 레즈너와 에티크스 로스의 핸드커버스 블루스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저희가 한번 소개를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전, 굉장히 예전입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나인인치 네일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굉장히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아티스트들이다 보니까 막 자료도 다시 보고 인터뷰도 다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아, 이 음악이 지금 15년 만에 다시 들어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제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때문에 나인인치 네일스의 트렌트 레즈너 그리고 에티크스 로스가 사실 영화 음악계에서 실질적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얼마 전 인터뷰를 실제로 이렇게 봤더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데이비 핀처 감독과 과거에 작업을 같이 했다가 여기서 제의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을 했대요. 두 사람이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막 투어를 마친 직후라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했다. 제가 또 그 인터뷰를 보며 역시 아티스트는 저래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저랬구나.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이후에는 제가 보기엔 거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음악가들의 명작은 이렇게 내가 이 영화음악 아니어도 나는 다른 때 보는 거 쏟아 넣을 수가 있어. 이런 어떤 뭔가가 있을 때

뭔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느껴져서 이후에는 아마 영화 음악 다 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랬던 영화 음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소셜네트워크의 음악들은 사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런 음악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드라마인데 정말 막 전자기기 소리 어떻게 보면 노이즈 같고 막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레즈너에게 애초부터 오케스트라나 스트링, 뭐 금관악기 절대 쓰지 말고 전통적인 영화음악 같은 거 하지 말아줘. 그리고 이제 실상은 아주 차갑고 현대적인 막 탐욕과 소용돌이치는 모습이 이제 어떤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엘리트들의 모습을 그려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영화음악 하면 우리가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장르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장르들이 영화음악에 이렇게 막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뭐 조커의 음악이라든지 시카리오 음악 같은 것들도 굉장히 색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식에서 파생했던 최소주의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영화에 본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경우이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컴퓨터 악기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부터 있던 진짜 신디사이저 70년대 80년대 빈티지 신디사이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악기 편성에 말도 안 되는 음악의 방향이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랬겠죠. 근데 이거를 막상 탁 하고 세상에 공개가 되니까 이게 정말 묘하게 어울렸던 거죠. 아, 이제 서현 PD님이 푸님도 레즈너 같은 이런 전자음악으로 영화음악 의뢰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 사실은 저는 굉장히 꿈꾸고 있었고 제가 그 뭐지 영화 음악을 많은 분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잘리거나 중간에 그만둔 영화도 꽤 많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저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다가 거부당한 적도 많죠. 네네네 그럼 예 그럼요 의향은 있고 얼마 전에도 어느 날 같은 얘기했지만 어느 날의 마지막 신의 그 현악 신은 사실은 그 브라이언 유노 같은 일렉트릭 음악가들의 음악에서 사실은 구조를 갖고 오기도 해서 어떤 그 저는 뭐 존 브라이언이라든지 이터널 선샤인의 이런 감독들하고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음악도 전자음악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화음악 그런 음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소리들을 채집을 해서 뭐 하는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시선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 영화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러니까 정말 점점 상업적으로 멀어지고 영화계에서 전화가 안 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음악들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 데이비드 핀처와 같은 트렌트 레즈너의 절대적인 이런 지지를 보내는 감독과 음악가가 만났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죠. 근데 또 의외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진 많은 영화 음악들은 이렇게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와 음악가의 개성이 빛을 발했을 때 사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소셜네트워크는 아마 그 여기 21세기에 가장 차고나 뜨거운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21세기 영화음악이 나가야 새로운 디지털 이정표다 그리고 정말 피치포크 여기서는 9.0의 고득점 야, 저 피치포크가 9.0 줬던 사실 처음 들었는데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고 소셜미디어 시대에 탄생이 가진 차가운 풍경을 담아낸 마스터피스다 라고 평을 했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평단의 얘기들에 비해 사실 사람들은 좀 잠잠했죠. 왜냐면 어쨌거나 낯선 음악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팬들이 이제 15년이 지나 최근에 코첼라의 트렌트 레즈너의 음악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이 시대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나 또 그 아티스트가

어떤 시선으로 음악을 대하고 있나. 예, 또 이렇게 감동, 감명을 받은 음악가 누군가가 다시 뒤져보면, 야, 이거 진짜 대단했던 걸, 더 멋있었던 걸,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낯선 음악이 이제는 뭐,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소울에서도 쓰이고, 그쵸? 이제는 미국 헐리우드의 하나의 주류의 장르적인 영화음악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 듣고 곧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트렌트 레즈너와 에티쿠스 로스의 인 모션입니다.

0: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크리토리움의 야광작소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빌보드 시간여행 먼저 함께합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바로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음악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와 이런 음악도 있었어, 지금의 음악보다 더 지금의 음악 같은 신선함을 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1977년 이번 주 음악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1977년 1위 음악입니다. 스티비 원더의 Sir Duke로 시작합니다.

1977년 1위는 스티비 원더의 Salt Crew였습니다. 롤링스톤즈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당시에 재즈 빅밴드의 황금기를 70년대 가장 모던한 펑크 사운드로 완벽하게 부활시킨 오디오 프로덕션의 승리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디오 프로덕션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뭐 연주, 작곡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뭐 녹음부터 시작해서 진짜 우리가 이 음악을 듣는 그 최종본의 모든 단계를 다 찬사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사실 있는 게 스티비 원더가 당시에 재즈의 거장이죠. 듀크 엘링턴이 사망하자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보면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음악가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그들을 단순히 애도하는 것을 넘어 음악적 유산을 기리는 곡을 쓰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해서 이제 카운트 베시나 글렌 밀러 같은 한마디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재즈 오케스트라 누군가는 빅밴드로도 얘기를 하는 그런 음악 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런 음악들을 쓰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막 브라스 부분이 막 인상적이고 그렇죠. 스티비 원더의 음악들은 뭐 팝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아프리카 음악부터 뭐 재즈부터 블루스부터 정말 모든 음악들이 다 들어있는 사실 지금 시대에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참 대단한 음악가의 음악이라 이 당시에 또 이런 깊은 고민을 했었구나 라는 걸 또 느껴봅니다. 1977년 12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개인적으로는 음악이 이런 거 있거든요. 뭐 8비트 음악, 무슨 16비트 음악 이렇게 해서 우리 드럼 학원 가면 자 8비트부터 쳐보겠습니다. 그다음 16비트 음악입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8비트 음악이란 이런 것이다. 한 곡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포리너의 Feels Like the First Time을 뽑습니다. 지금도 한번 들어보시죠. 8비트 록의 진수란 무엇인가? 12곡 포리너의 Feels Like the First Time입니다.

1987년으로 시간 옮겨보겠습니다. 1987년 1위 곡은 U2의 With or Without You, 그리고 87년 3위는 조디 와틀리의 Looking for New Love 였습니다. 이 With or Without You는 사실 U2의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첫 빌보드 1위를 안겨준 역사적인 곡이죠. 물론 뭐 그랬겠지만 근데 사실 녹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뭐 아 이 곡 별로야 라고 해서 폐기하려 했던 적도 있었고 또 프로듀서 브라이언 이노와 데니얼 라누아가 이제 또 사운드 디자인을 또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기타리스트 엣지가 개발 단계에서 인피니트 기타라는 것의 이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완성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장비를 사용해봤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음이 지속으로 무한대로 늘려주는 이 장비 덕에 기타 연주가 마치 기타가 아니라 무슨 건반, 신디사이저처럼 곡들이 깔리는 특유의 웅장한 공간감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끌렸던 게 저도 유튜브 라이브를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기 뉴욕에 있을 때 봐서 굉장히 큰 경기장에서 그 크라운이라는 구조물 그건 정말 너무 큰 경기장에서 해야 되는 크라운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360도 공연명이 360도였죠. 그 공연을 봤는데 경이적이었던 기억이 진짜 납니다. 근데 이제 U2를 보면 이제 사실 잘 다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4명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뒤에 뭐 음악들을 플레이백하지 않는 시절에도 보면 이제 엣지가 나와서 장비들을 얘기할 때 일단 기계가 뭔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지금처럼 막 컴퓨터 음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장비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테크니션들이 뒤에 엄청 많은 걸 볼 수 있었는데 항상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야 저게 뭐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4명이 내는 사운드가 이렇게까지 웅장할 수 있었던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기타를 진짜 신디사이저처럼 이용하는 뭐 그런 연주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 과학적인 뭔가의 어떤 진행이나 이런 것도 저는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플레이백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냥 뭔가 틀고 그 위에 얹는 거와 야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공연장에서 그 엄청난 공연장에서 이 4명으로만 이 사운드가 나올 때 그 또 쾌감은 야 이게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건반 1명, 건반 2명, 뭐 기타 1번, 기타 2번 이런 사운드가 아니라 진짜 기타 한 사람의 소리, 진짜 드럼 한 사람의 소리, 보컬도 하나, 코러스도 자기네들이 넣고 하는데 진짜 이 큰 경기장에서 360도로 막 이 소리들이 막 나오니까 야 이게 감탄밖에 안 나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공연 중에 하나였던 기억이 나고요. 물론 그 이후에 아마 국내에서도 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셨지 않았을까 하는데 360도 공연은 좀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아쉽기도 하죠. 자, 이런 또 U2의 곡을 들으며 조디 와틀리의 음악도 함께 해서 87년 1위 곡 U2의 With or Without You, 87년 3위 곡 조디 와틀리의 Looking for New Love 이렇게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Come here. Catch that fire.
1: Taxi.

1997년으로 시간 옮겨보겠습니다. 1997년 4위 곡은 롬의 I belong to you. 97년 5위 곡은 S.Yes의 How to say I'm sorry 였습니다. 일단 I belong to you 같은 경우는 그 뉴잭 스윙이라는 비트가 잡치를 이제 감추고 훨씬 더 이제 좀 부드럽고 조금은 좀 이제 악기들 좀 덜 쓴 그리고 베이스를 강조한 이런 R&B의 전형을 보여줬던 그런 음악인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롬의 음악들이 뭐 많이 들리 이후에는 저는 이렇게 잘 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어떤 그 R&B의 묵직한 음악들 하면 이 곡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97년 5위 곡 How to Say I'm Sorry는 사실 시카고의 명곡인데 또 베이비 페이스라는 당시대의 엄청난 프로듀서가 이 곡을 맡아 딱 에스에스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냈죠. 97년 리듬 앤 블루스 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곡이 아닐까 합니다. 롬의 I belong to you 그리고 에스에스의 How to say I'm sorry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931님은 태어난 지 32일 된 딸 품에 안고 라디오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긴긴 밤입니다. 화이팅하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9931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딱 막 지금 잠 안 자고 가장 우울 때죠. 32일이면 그쵸. 근데 아이가 진짜 왜 우는지를 저희는 모릅니다. 저 이거 몰라요 사실.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알겠어요. 제 아이도 모를 거예요 나 왜 우는지. 이제 이렇게 다 통잠을 잔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게 되면 진짜 아이가 컸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또 세월이 지났구나 하면 묘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통잠 자는 걸 바랬다가 진짜 애가 잠을 통으로 자서 아침에 깨게 되면 진짜 그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한숨도 한 번에 안 깨고 잤어. 아무튼 가장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제 아주 좀 혹독한 시간이기도 한데 건강 챙기시고요. 네. 9931님 가끔가다 이렇게 깨어 계실 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영님은 공부하는 중인데 갑자기 무서운 게 생각이 나서 고릴라 들어왔어요. DJ님 목소리 들으니까 좀 편안해졌네요. 아직 한 시간 좀 더 해야 하는데 힘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영님. 맞아요. 진짜 아까 청취자분들도 사연도 있었지만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뭔가 무서울 때 있거든요. 그럼요. 어른도 무서울 때 있고 또 그리고 갑자기 너무 그 알 수 없는 고독함? 그러니까 그 고독함이 뭐 누구랑 뭐 얘기할 때 이게 아니라 사람 목소리라도 들렸으면 좋겠다 집에 하는 고독함이 있을 때 여러분도 공감하실걸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라디오 키던지 홈쇼핑 보던지. 진짜로. 저 몇 개 잘하냐고요? 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두들 사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가 심야 라디오라고 제가 진정한 라디오는 심야죠 했던 이유가 그런 건데 그게 심야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오랫동안 묵혀뒀던 프로그램이 보통한 게 아니라 뭐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주의하거나 가까운 시기의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아무튼 이 형님 고릴라 종종 들어오시고요. 무서울 때만요. 그리고 편.

신의 주무 쉬는 시간 이제 되셔야 되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지금의 음악들로 돌아와서 2부 시간의 후반부에는 조금 이제 테마를 정해서 저도 음악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디 발표하기도 하고 톰 요크의 플레이리스트도 사실 많은 사람들 특히 음악 매니아들에게 굉장히 이제 찾아보고 싶어하는 플레이리스트인데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 유럽 투어를 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밴드가 쓰면 앞에 이제 좀 오프닝 밴드라고 있잖아요. 이 문화가 지금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테일러 스위프트 앞에 오프닝으로 썼던 게 사브리나 카펜터였고 그랬죠. 그러다 갑자기 막 이렇게 확 유명해지고. 근데 이제 라디오헤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톰 요크가 선정한 플레이리스트 곡을 그냥 쭉 틀었대요. 근데 이제 이 곡들을 들어보면 톰 요크니까 할 수 있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난해한 곡도 있고 또 시중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그들의 예전 레코딩 버전을 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쭉 듣고 있으면 좀 난해하지만 진짜 온 그 몸이 그런 느낌 있죠. 이제 라디오헤드의 음악에 우리는 몸을 던질 준비가 완료돼 있다. 이게 셋을 만드는 것 같아요. 쭉 들으면 이 음악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굉장히 다양한데 주로 앰비언트 음악들이고 어떻게 보면 명상한 음악 같기도 합니다. 그런 플레이리스트들 중에는 정말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 플레이리스트 몇 곡들을 우리 함께 들어보기로 하죠. 먼저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음악입니다. Peace, Peace 그리고 브리지 세인트 존의 Ask Me No Questions 톰 요크의 2025년 라디오헤드 공연장 플레이리스트 중 또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니 여러분들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둘 다 잘 마치고 갑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또 토미오크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파노람이라는 앰비언트 또는 엘렉트로닉 여러 가지 장르를 또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요. 시퀀자 15, 시퀀자 15이라는 음악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저는 또 좋은 음악, 멋진 음악 찾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포디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0: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TMI. 축제 잘 즐기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펌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입니다. 5월이면 푸릇푸릇한 나무처럼 열정적이고 생기가 가득한 곳이 있죠. 바로 대학교인데요. 요즘 대학생들 중간고사 끝내고 축제 즐기느라 바쁜 것 같더라고요. 아, 참. 이 대학생만 즐길 수 있는 그 열정과 분위기여서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요즘 SNS에 많이 뜨는데 아, 이 축제 기간 동안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대학 축제뿐만 아니라 친구네 대학교에서 축제를 한다. 그리고 축제를 하면은 주점이라는 걸 또 열잖아요. 그것도 가고 뭔가 쌉싸름한 기억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친구가 여대였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제 친구 3명이서 가장 비싸고 멋있는 옷을 차려입고 이제 놀러 갔죠. 근데 갔는데 내가 생각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남자애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다가 생각보다 비싼 그냥 안주만 팔아주고 그래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마시는 게 노는 게 더 즐거워 라고 했어 위로하면서 술 한 잔 기울였던 기억도 나고요. 참 중간고사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졸업 전에 취업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축제 기간만큼이라도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재밌게 놀면서 힐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분들도 일상의 고됨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축제 같은 기간이 있나요? 육퇴 후에 부부끼리 맛있는 야식 먹는 시간이 축제일 수도 있고 퇴근 후 좋아하는 야구팀 응원하는 시간이 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늘어지게 낮잠 자는 시간이 축제일 수도 있겠죠. 자신만의 축제 즐겁게 즐기길 바라며 목요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뭐하면서 펌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9910님. 제가 사는 곳에서는 대학교 캠퍼스가 보여요. 그래서 이번 축제 때도 불꽃놀이 팡팡 터뜨리는 것도 보고 가수들 공연하는 것도 멀리서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축제기가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아, 그쵸. 저는 사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난 후에는 축제를 경험해보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같이 갈 친구들도 조금 없는 것 같고, 예. 괜히 껴서 막 이렇게 눈치 주는 거 혹은 눈치 받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가서 그냥 그 열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즐겨보고 싶다. 이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7731님, 평일엔 학교 급식, 새벽엔 우유 배달, 주말엔 식당 알바로 정신없이 일하는데요. 우유 배달하면서 듣게 된 찡디 목소리가 피로를 싹 가게 해줘서 항상 감사히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와,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7731님. 학교 급식, 우유 배달, 식당 알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뭔가 응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 영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처럼 열심히 사시고요. 9749님. 경기도 시흥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려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니 점점 더워지는데 일하는 동안 너무 덥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박효신의 숨 들려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겨울의 이 시간대는 너무 춥고 뼛속까지 아리잖아요. 그때가 아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하시는 이 시간만이라도 좀 서늘함이 가득했으면 시원함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박효신의 숨 9749님의 신청곡이었거든요. 이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28일 찾아주신 분은 이나영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매일 귀팅만 하다 오늘 처음으로 사연 남겨봐요. 저는 주중엔 새벽 운동을 하느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고릴라 어플을 켜서 펀펀 투데이 듣는 거예요. 펀펀 들으며 물 한 모금 마시고 기지개 쭉 켜고요. 운동을 하러 가는 게 제 평일 새벽 루틴이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매일 5km씩 뛰거나 걷거나 하고 있는데 그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펀펀 투데이 덕분에 금세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사연으로 찡디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찡디, 매일 새벽 지루한 제 운동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새벽 운동할 수 있게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펀펀 투데이 흥해라! 아, 그리고 이 사연이 소개된다면 저는 또 열심히 뛰고 있겠죠? 나영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꾸준히 열심히 러닝하는 네가 참 멋있다. 앞으로도 힘내자. 찡디, DJ DOC의 Run to You 들려주세요.

DJ DOC의 Run To You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이나영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나영씨처럼 날씨 따뜻해져서 새벽에 운동하는 친구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참 부지런하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열심인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운동이라는 게. 그때 운동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찬란한 시간 우리 펌펀투데이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어디에서나 펌펌과 함께해 주세요. 나에게 응원하고 싶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시나요? 듣고 싶은 신청곡과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2378님, 카페에서 아침 알바하는데요. 출근 전에 커피 한 잔 사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5시 누가 커피를 사러 오지 싶다가도 종종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이른 아침일수록 커피가 필수인가 봐요. 저에게 있어서도 낙이에요. 뭔가 펀펀하러 이제 일찍 일어나서 그냥 따뜻한 커피 한 모금 하면서 출근하는 거. 그게 참 쓸쓸한 길에 뭔가 위로가 된달까요? 그런 식으로 본인에게 이렇게 상 아닌 상, 활력제 아닌 활력제 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네, 맛있게 앞으로도 커피 내려주시고요. 9807님,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40대입니다. 항상 5시에 출근을 해서 출근길에 매일 듣고 있어요. 저는 학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교라 삼식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 만들러 가는 길에 라디오 듣는 맛으로 출근합니다. 피곤하지만 힘내볼게요. 파이팅! 야, 아이들의 새끼를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글쎄요, 제일 중요한 분들 중에 한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창 공부하고 자랄 나이에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음식이 급식이 전부인 친구들에게 이 얼마나 중요한이라고 계신 거예요. 9807님 지금처럼 맛있게 음식 만들어주시고요. 오신애님 처음 듣네요. 오랜만에 친정에서 자고 아빠 아침상 차리고 있어요. 아빠가 고맙다며 밥값이라며 두둑히 용돈 주시네요. 어릴 땐 용돈이 마냥 좋았는데 아빠 나이 때 삶을 살아보니 마음이 뭉클 아렸어요. 신청곡은 케이윌의 선물입니다.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신혜님이 몇 살이 되든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 그냥 귀여운 딸이고 용돈 주고 싶은 그런 딸일 거예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용돈 받으면 바로바로 써버렸지만은 이제는 그 용돈의 무게가 좀 다르게 느껴져서 쉽게 쓰지도 못하고 어디 모아두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신청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K-Will의 선물 이 곡 듣고 아이비의 이럴 거면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케이윌의 선물, 아이비의 이럴 거면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이 많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보겠습니다. 김선우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침부터 프레젠테이션 연습 중이에요. 몇 달간 열심히 준비한 건데 제발 실수 없이 잘 끝냈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 이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몇 번 해봤는데 연습할 때가 제일 떨려요. 네, 그리고 연습이 잘 끝나고 나면은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실전에서는 연습한 거 보여주는 거,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선우님도 스스로가 뿌듯하고 나 조금 멋진데? 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요. 9982님,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7시쯤 출근하는데요. 월말이 다가와서 업무가 많아져서 오늘만 2시간 일찍 출근합니다. 지금 회사 가는 버스 첫 차가 없어서 직접 운전해서 가요. 새벽 운전이 오랜만이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펀펀투데이 틀어놓고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좀 졸음이 쏟아져서 긴장이 좀 풀렸다, 그때는

조금 매콤한 사연들, 또 웃음이 가득한 사연들로 보내드릴 거고요. 긴장이 너무 됐다. 좀 느슨하게 풀어질 수 있는 따뜻한 우리네들의 일상에 담겨있는 사연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빨리 얼마나 바쁜 거 우선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잉대카솔로 돌아올게요. 5684님이 신청한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베카솔

자매들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서 밥을 다 먹고 나서 계산할 때가 되면 다들 쭈뼛거립니다. 갑자기 전화를 하러 밖으로 나가거나 화장실에 가요. 모두 계산을 미루는 거죠. 결국 쭈뼛거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못 참고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당연하듯 제가 계산할 거라 생각하나 봐요. 절 호구로 생각하는 걸까요? 다들 너무 얄미워요. 모임을 그만할 때가 됐나 봐요. 찡디, 속상한 제 마음과 텅 빈 통장에 잉데카솔 제대로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다들 왜 그럴까요? 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글쎄요, 뭐 자매 모임이나 친구 모임이면은 한 분이 계산을 하고 더치페이를 하는 게 요즘 분위기지 않아요? 저는 친구들 모임에서 항상 이렇게 해왔거든요. 참 자매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우리 사연자분에게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뭐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내 마음을 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한 끼를 산다라는 게 그 마음에 대해서 받기만 하고 심지어 이제는 이렇게 당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럴 거면은 굳이 내 돈 쓸 필요 없다, 내 마음 쓸 필요 없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그 돈 아껴서 혼자서 더 맛있는 거, 비싼 거 드시러 가세요, 진짜. 이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 돈 쓰는 거 나만 아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도 하고 또 속상함을 느낄 때 홈페이지 잉대가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위로와 함께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구름에 나의 사랑은 당연하지 않아 이곡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이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이라면 무엇이든 좋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고 싶은 사연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실 곳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870님, 찡디 안녕하세요. 30대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새벽에 운행하며 찡디 목소리 들으며 기운내서 안전 운행합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8870님 파이팅! 그리고 지금 운전하고 계신 시내버스 기사님들 파이팅이에요. 안전운전 해주세요. 1616님 친구 생일이라서 오늘 저녁에 파티하기로 했어요. 케이크 하나 사서 예쁜 파티용품이랑 같이 축하해줄게요. 찡디는 생일에 친구들 만나면 뭐하고 싶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기? 그렇죠.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요. 약간 생일 때마다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떤 생일 때는 친구들이 이제 17반 모아서 선물을 하나 해왔어요. 그럼 그 선물 받고 기분 좋아서 또 생일자인 사람이 밥 한 끼 사는 거, 그 자리 결제하는 거,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쁨도 좋고요. 그냥 내 생일에 누군가 모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뿌듯하고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9238님이 신청한 현대화의 부산,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띄워드릴게요.

현대화의 부산,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문안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친구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경빈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와 싸웠던 일 보내주시면 우리 이경빈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2부 넘어가기 전에 문자 조금 더 만나볼게요. 8738님, 어제 강아지랑 산책하는데 다른 강아지가 저희를 졸졸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애교를 막 부리는 겁니다. 너무 귀여워서 한번 쓰다듬었는데 우리 강아지가 질투하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웃겼어요. 그 강아지들의 그 눈빛 있잖아요. 어떻게 나를

안 쓰다듬고 남의 강아지를 그 눈빛 받는 것도 너무 귀엽죠. 네. 또 진짜 상처로 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 8738님 강아지도 질리도록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요. 한슬기님, 새벽 4시에 고2 아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어요. 여행 가기 전 라디오에서 제주도에 요즘 비가 계속 온다 그래서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부디 날씨가 좋아져서 아이들이 안 다치고 재밌게 놀다 올수 있게 찡디랑 찡구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웬디의 When This Rain Stops 신청합니다. 아, 한슬기님이 이틀 전에 보내주셨던 문자인데 이제야 소개를 해드리네요. 보통 수학여행 가면은 아직까지는 제주도에 있겠죠? 네, 한 2박 3일 이상은 있으니까요. 어떻게 뭐 연락 다 보셨어요? 비 오는지 안 오는지 혹은 재밌게 보내고 있는지? 근데 제주는 날씨가 또 어디 지역마다도 너무 다르고 뭐 바닷가 근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너무 다르니까 비에 다녀서든 혹은 비가 와서든 아들은 수학여행에서 즐거운 시간 다들 보내고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웬디의 When This Rain Stops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 이러냐냐냐냐 이러냐냐세요. 오늘의 기상송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헬륨 벌룬.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헬륨 발론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신청곡이었어요. 최영은님이 문자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달리기 하러 나가려고 준비 다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눈 떴을 때 다시 자고 싶었는데 찡디가 6시에 냐냐냐냐냐냐냐 하면서 열심히 깨워주는 소리가 귀에 맴돌아 벌떡 일어났네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헬륨 발론 신청합니다. 기분 좋게 깨셨을 수도 있고요. 그냥 아 이러면서 눈이 떠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6시에 여러분들을 깨워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이제 일어나셨나요? 보내주신 출석 체크 문자 또 만나볼게요. 1820님, 찡디 잘 잤나요? 저 어제 배탈 나서 한숨도 못 자고 출근합니다. 괴로워요. 와, 지금은 좀 어떠세요? 오늘 시간 나면 꼭 병원부터 가시고요.

약 좀 챙겨 드시고요. 참 저는 뭐 여러 가지 고통이지만 배 아픈 것만큼 바로바로 고통스러운 게 따로 없더라고요. 자, 잠시 후에는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7: 그리 이게 뭡니까? 변호인 지금 반론하세요.
8: 종료하는 재판장님, 정그저 더 있어빌리티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7: 세상 보는 그를 더 있어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8: 줄거드리는 남자.
7: 친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서 약간 질투나는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요즘 어떻게 친구들의 사랑을 내가 진짜 받고 있다, 네, 체감을 하시나요?
8: 조금 납니다. 네, 조금 나고, 이 뭔가 좀 우호적인 평들이 좀 있어가지고 행복합니다.
7: 지난주 그 잘생겼다라는 그 문자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8: 그렇죠. 그 말 들을 때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7: 그리고 저희가, 네, 정말 뿌듯한 후기 문자가 도착을 후기요.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주 친구들을 위해서 있어빌리티 한 줄 만들고,
8: 그렇죠,
7: 줄도 그어드리고 있는데,
8: 맞아요, 맞아요,
7: 한동안 후기 사연은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8: 그렇죠, 그렇죠.
7: 근데 이 전에 왜 후기가 안 왔을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8: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 입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네, 조금 파명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7: 네.
8: 해보니까 느낌이, 네,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내놓기 창피한가.
7: 그치, 여기서 딱 이 시간 듣고 휘발성으로는, 네, 괜찮은데, 네, 이제 끝까지 같이 가기에는, 네, 좀 창피한 거지.
8: 제가 이제 언제 그게 느껴진 줄 알아요?
7: 언제?

0: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이 분위기가 제작진 분위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져. 아 진짜 저 편에서 너무 부끄럽다.
1: 근데
0: 저 DJ 너무 부끄럽다.
1: 근데 말리진 않아. 자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귀한 후기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우리 예. 이경규 변호사가 소개해 주세요.
0: 예, 3211님이 5월 21일 줄거들이 남자 사연자 이선희입니다. 찡디와 이경민 변호사님이 만들어주신 경청 개꿀과 선방 필패 모니터에 붙여놨어요. 후배와 대화할 때마다 열심히 보고 있답니다.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1: 야 이렇게 또 문자까지.
0: 그렇죠. 이게 후배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주는
1: 그렇죠.
0: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조금 우리한테 조언해 주실 거 없냐고 물어보셨잖아요.
1: 그럼요.
0: 예. 그래서 경청 개꿀.
1: 그렇죠. 이제 예. 들으면 예. 열린다. 네. 꿀 같은 달콤한 것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의미의 오. 경청 개꿀이었고 예. 선방필패 무슨 뜻이었죠?
0: 저는 어쨌든 이제 먼저 이렇게 치고 나와서 말씀을 꺼내는 순간 뭔가 내가 잃는 게 많으니까
1: 그렇죠.
0: 예. 조금 기다려줘라. 그래서 선방필패.
1: 필패.
0: 브레드 아닙니다. 선방.
1: 선방. 예. 그래 이걸 또 사진까지 찍어서 실제로
0: 너무 뿌듯해요.
1: 이 저거 갖고 붙여두셨어요. 예. 글씨도 너무 귀엽게 잘 쓰시네.
0: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 이럴수록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0: 예, 예.
1: 뿌듯하다.
0: 더 막 부끄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1: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부끄럽게라니요. 자 이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이종열님이 투병 중이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최근에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주 2인 겟에서 터졌습니다. 아 이경민 변호사님 찐팬 하나 겟. 기억납니다.
1: 제 말 실수에서 비롯됐고.
0: 그게 근데 에이. 이제 또 한 번 두 번이면 실수인데 반복되면 네. 그게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실력이죠.
0: 실력.
1: 네 실력이었고.
0: 그렇죠. 이제 아나운서 그만두신 겁니까?
1: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난 생업이에요.
0: 아 생업이십니까?
1: 네. 나 지금 전세금도 지금 이자도 내야 되고.
0: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말고요.
1: 아 그래요?
0: 예.
1: 이런 정보는 겟하고 싶진 않았어요?
0: 그렇죠. 노겟 노겟. 예.
1: 자 그래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또 웃음 한번 드렸다라는 거에서.
0: 아 너무 뿌듯합니다.
1: 그리고 종렬님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예, 힘내세요.
1: 네. 9430님 변호사님 아직도 갓생 유지 중이세요? 아침마다 운동 하세요?
0: 예.
1: 저 완전 헬스 초보인데 이런 초보자들은 뭐부터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0: 그렇죠. 저는 항상 이 아침 스케줄이 없을 때는 운동하고요. 주말에도 무조건 하고요.
1: 아, 네. 또 쉐입이 너무 좋잖아요, 운동.
0: 이걸 해야 네. 조금 이게 뭔가 좀 기분이 상쾌해요.
1: 네,
0: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습관이 된 거.
1: 네네네.
0: 요새 인권님도 운동하고 계세요?
1: 저도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는 하려고 노력은 해요.
0: 살을 많이 뺐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번에 옷도 막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1: 아니 옷이 쪼그라든 거라.
0: 그게 약간 그 우리 옷걸이 모양 있잖아요. 시옷자.
1: 그게 아니라 이제 건조기에 잘못 돌려서 네. 옷이 줄어든 거지.
0: 옷만 돌린 거 맞죠? 본인이 들어갔다
1: 내가 나온 건 아니죠. 무슨 말은 내가 건조기 내가 왜 줄어요?
0: 아니 건조기 PPL 들어오라고 싶은데.
1: 아니 지금 네. 아니 오늘 약간 매콤하게 네. 나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게 들어오기 전에 네. 빵을 사와서
0: 그러니까요.
1: 빵을 줬더니 에너지가 넘쳐요.
0: 그러니까 이게 빵 먹이고 이제 뽑아내시려고. 먹은 대로 쪽쪽 뽑아내시려고. 빵이 좀 맛있었어요.
1: 아, 크림도 많이 들고.
0: 네, 맛있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아니 운동 루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0: 운동 루틴이라고 하면은 사실 요새는 옛날에는 막 하루에 막 2시간씩 하고 그랬거든요. 요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새 그렇게 안 하고 한 50분 정도로 딱 깔끔하게 하고 처음에 근육 운동 뭐 가슴, 등, 하체 이거 이제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유산소 한 15분 정도 그 정도 뛰고 이제 그렇게 끝내요.
1: 50분 안에 타이트하게.
0: 그렇죠. 그렇게 하고 무조건 식단을 하셔야 됩니다.
1: 아.
0: 내가 운동했다고 아, 나 이제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운동한 거 그냥 돌아 아미타블이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절도 좀 하셔야 돼요.
1: 그럼 마지막으로 식단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0: 식단은 좀 점심 때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요. 저녁 때는 밥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1: 아,
0: 네, 밥을 줄이셔야 되고 점심 때도 가능하면 저는 밥은 조금 반 정도 먹고
1: 네.
0: 나머지 반찬 다 먹습니다.
1: 오.
0: 네, 탄수화물 조금 줄이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살 빠지실 거예요.
1: 아, 근데 오늘은 들어오기 전에 크림빵 하나를 한입 하라는 얘기도 안 물어보고.
0: 네, 이 시간대. 이게 아침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아침에는 무조건 다 먹어줘.
1: 아, 그래. 아침엔 괜찮다.
0: 네, 아침에 물고 계셨습니다. 다 드셔도 됩니다. 다 드셔도 됩니다. 네.
1: 자,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도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친구 참여 재판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사연이었죠?
0: 네, 콘센트 자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일찍 가서 사용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오셔서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내 충전선을 뽑더니 본인이 충전을 해서 어이가 없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친구 배심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소개드려볼게요.
0: 네, 김금희님이 뽑은 사람이 잘못했네요.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너무 무례했어요.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죠. 그리고 양보를 해줬으면 급한 불만 끄고 돌려줬어야죠.
1: 맞아요. 너무 무례했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 남성분이.
0: 이게 내가 좀 잠깐 빌려서 이제 먼저 좀 충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해도 해줄까 말까 한데.
1: 그렇죠.
0: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해주죠. 우리 이인권 씨도 그렇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1: 아니, 누가 뭐 급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되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말 없이 새치기 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참 너무 불쾌했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3417님. 충전기 빌리신 분 말투부터 무기징역. 아우 꼴보기 싫어.
0: 이거 혹시 제가 했었나요? 왠지 이런 건 저가 또 모든 게 딱 저같네.
1: 어 맞아요.
0: 지금요? 아 이건 느낌을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1: 그럼요. 네. 이 이제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 한 거고요.
0: 예.
1: 자 친구 배심원 분들의 의견을 만나봤고요.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충전기 마음대로 쓴 남성분에게 빨간 줄 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시원하게 이유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0: 네, 이유는 사실은 이 남성분이 사실 빌려야 될 곳이 이 여성분이 아니었습니다.
1: 네?
0: 사장님한테 휴대폰을 맡기고 충전을 시켜달라고 했으면 이 여성분하고의 이런 사연자분하고의 갈등도 없었을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 좀 뭐 자연스럽게 충전도 해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괜히 옆에 있는 이 사연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말다툼도 생기고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셨던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남성분에게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1: 아, 양해를 구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혹시 충전 가능하냐
0: 네.
1: 물어보는 게
0: 그렇죠.
1: 더 앞에 있는 순서였다.
0: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1: 맞습니다. 참 살다 보면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0: 네.
1: 에, 그냥 털어내시길 바라겠고요. 줄 그어드리는 남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줄 그어드리는 남자는 있어 보이는 한 줄을 만들고 싶을 때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저와 찡디가 붉은 펜 선생이 되어서 온갖 방법으로 글을 이서빌리티하게 첨삭해 드릴 테니 찾아와 주세요.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 그어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신은주님입니다.
2: 지난달에 몸이 안 좋아서 3주간의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심신이 많이 지쳐있을 때마다 저한테 너무 친절하고 항상 밝은 미소로 간호를 해주셨던 간호사님이 계신데요. 퇴근해도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3: 환자분 불편한 곳 없으세요?
2: 덕분에 없어요. 어쩜 이렇게 잘해줘요?
3: 저희 엄마 같아서요.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자 주사 들어갑니다. 따끔.
2: 내가 엄마 같다며 다정하게 손도 잡아주고 엄청 잘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는
3: 이제는 다시는 이런 곳에서 우리 만나지 말아요. 약속.
2: 귀여운 응원까지 해줬거든요. 제가 며칠 후에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는 날인데 잘 챙겨준 간호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시원한 음료수와 고마웠다는 쪽지라도 주면서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근데 편지 글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노크해봅니다. 간호사님이 제 글을 읽고 힘을 얻어서 환자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달달한 문구 좀 부탁드릴게요.
1: 사연 보내주신 신은주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원 입원했을 때 예. 다정한 간호사분들 덕분에 힘을 예. 많이 얻곤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은주님도 또 그 간호사분에게 보답을 꼭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사람이 힘들 때 더 뭔가 잘 챙김을 받으면 더 이제 감사한 것 같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샘솟아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 혹시 뭐 본인이 입원을 했다거나 네. 가족분들 중에 입원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0: 저도 입원한 적이 없었고 가족들도 입원한 적이 없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적은.
1: 너무 다행이네요.
0: 네.
1: 사실 저는 이제 할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0: 네.
1: 할아버님을 할아버지를 이제 돌봐주시는 분들이 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항상 그 위로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 거기는 이제 네. 외부 출입이 통제가 돼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왜냐면은 뭐 자칫하면은 이제 감기라도 걸리시면은 그쵸. 거기는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다 옮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할아버지를 예, 모셔서 예. 내리고 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갈 때마다 조금 감사 표현을 아. 하죠. 아. 뭐라도 조금 사가서 드리고 예. 간식이라도 좀 드시라고 하고 아.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1: 그러면은 뭐 동료나 친구 말고 예. 예. 사실 우리 은주님도 이 간호사분을 이번에 처음 만난 거잖아요.
0: 네.
1: 처음 만났는데도 감사 표현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저는 그거 예전에 119분들에게
0: 119?
1: 그 예, 구급대원분들에게 네. 한번 진짜 큰 은혜를 입었었거든요.
0: 어? 어떤 거 있었어요?
1: 작년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을 때 아~ 삽을 들춰업고 네. 구하러 오신 거예요. 차가 뒤로 허수로 굴렀거든요. 네, 밀려서. 네,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막 삽으로 다 퍼서 하는 수밖에 없대요.
0: 아~
1: 차가 못 들어오고 예, 예. 뭐 끌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도 안 돼서 그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서 막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막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0: 감사한 분들 많습니다.
1: 제대로 더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0: 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옛날에 스키장 간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좀 몇 년 됐어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1: 그 각도가 이렇잖아요.
0: 네, 네, 너무 무서워.
1: 다르다니까.
0: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1: 어 이거 어떻게요?
0: 그 저기 들것 같은 거 있잖아요. 페트롤 분이 오셔가지고 저 거기에 실려서 갔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안 다쳤는데
0: 네.
1: 아, 무서워서.
0: 저 나이가 드니까 가슴이 네. 쪼그라듭니다.
1: 아 그래도 그게
0: 너무 무서웠어요.
1: 아 근데 그런 건 진짜 위험하니까 네. 무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네. 상황에서.
0: 네. 그 스키장 이제 안 갑니다.
1: 아 그래? 끊었구나.
0: 안 갑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 간호사 선생님에게 드릴 달달한 문구도 이서빌리티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저는 이 포인트가 좀 많이 꽂히더라고요.
0: 네.
1: 3주, 3주 네. 동안 병원에 계셨던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3주간의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당신이라는 간호사. 너무 창피하다.
0: 야 이거
1: 호사 어때요? 별로예요?
0: 아 좋아요.
1: 괜찮았죠?
0: 좋고 네. 제가 좋다고 하면은 네. 사실 시청자들은 청취자들은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부끄러워하거든요. 네.
1: 자 그럼 자랑스러울 수 있는지 아... 볼게요. 이경미 변호사의 이서빌리티 한 줄 들어보시죠.
0: 주사는 따끔.
1: 주사는
0: 간호사님은 따끔?
1: 따뜻.
0: 아, 이번 제가 병원에 오는 유일한 이유.
1: 네.
0: 저희가 많이 부끄럽죠 지금.
1: 오늘 둘 다 약간 조금이라도 네. 이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네. 우리 이경민 변호사는
0: 그쵸.
1: 주사는 따끔, 네. 간호사님은 따뜻.
0: 지금 저희 상태를 말씀드리면 임건 씨는 얼굴이 빨개졌고요. 네. 저는 땀이 납니다.
1: 아 네.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0: 은주님한테요?
1: 네네.
0: 은주님은 안 주실 것 같아요. 알았어 잘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래도 저희 최선을 다해서 네. 생각해 온 거니까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꼭 사용을 해서 우리 간호사분에게 인사 표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3부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로 찾아올게요.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 24.
2: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 24.
2: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3: 아, 카페 24.
2: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4: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우리말 지킴이.
2: 자연의 소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음률이 된다. 들려드린 문장에서 쓰인 음률은 소리와 음악의 가락을 뜻하죠. 그런데 이 단어를 음율로 잘못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음률을 음율로 잘못 쓰는 이유는 율과 률의 표기법이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우리말 규칙상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만 율로 적기 때문에 음률의 경우 율이 아닌 률로 써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로 승률이 아닌 승률, 자동률이 아닌 자동률, 성공률이 아닌 성공률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리가 만든 정교한 가락은 음율이 아닌 음률.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한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경민아, 요즘에 운동하는 거 맞아?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1: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뭐 운동하는 거 맞아?
0: 너 대본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1: 내 기분 책임져.
0: 내 기분도 책임져. 날 속상하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1: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몸도 마음도 2인권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이경민입니다.
0: 대본에 없자.
1: 누군가와 싸웠는데 내가 더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더 잘못한 건지 궁금할 때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모바일 코너 줄 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익십사건님 사연 소개해 볼게요.
0: 회사 팀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팀에 뭐든 빨리빨리 하는 동료가 있는데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고 안 좋게 말하면 너무 나대는 것 같아요. 팀 프로젝트가 많아서 집에서도 업무를 봐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1: 깨톡! 밤늦게 죄송합니다. 아이디어가 생겨서 보냅니다.
0: 이렇게 밤에도 업무톡을 엄청 보냅니다. 저는 퇴근 후에는 알림을 꺼두는 스타일이라 보통 다음날 답장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 11시에 또 톡을 보냈더라고요.
1: 내일 회의 자료 마지막 장 확인 가능?
0: 말했다시피 저는 톡 알람을 꺼둬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자버렸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더니 그 동료가 엄청 차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어제 톡 보셨잖아요.
0: 네? 톡이요? 알고 보니 제가 잠결에 톡을 눌러서 읽음 표시가 뜬 상태였더라고요. 아, 제가 누린 줄 몰랐어요. 저 톡을 진짜 못 봤어요.
1: 아니, 지금까지 밤에 안 보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읽고 답 없는 게 더 기분 나빠요.
0: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상황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선 솔직히 밤 11시에 업무 연락을 보낸 사람이 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날 점심에 제가 일부러 분위기 풀려고 커피 사러 가면서 그 동료에게 뭐 드시겠냐고 물어봤는데
1: 읽고 답 드릴게요
0: 이러는데 순간 팀원들은 빵 터졌는데 저만 안 웃겼습니다. 이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솔직히 이거 저 눈치 준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잘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익십사건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동료의 업무 연락을 읽고 답을 안 했다.

0: 아빠 지금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예요.
1: 예.
0: 근데 밤 11시 업무 카톡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니에요?
1: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보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정도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이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시간에 꼭 이걸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열정남이라서.
0: 아 예. 그러면은 업무 연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볼까요? 저희 둘이 한번 이 자리에 정해볼까요?
1: 저희가요?
0: 네.
1: 저희가 뭐라고?
0: 아니 그래도 우리끼리는 얘기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1: 저는 일단은 한 8시부터
0: 오전 8시?
1: 예, 8시부터 8시까지
0: 오후 밤, 8시?
1: 예, 저녁 8시까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원래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그 업무 시간이잖아요.
0: 9 to 6 예, 많이들 하시죠.
1: 근데 이제 출근하는 길에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아이디어 같은 게. 그리고 퇴근할 때 또 생각이 또 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조금 양해가 가능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저는 8시까지는 너무 갔다.
1: 저녁 8시 너무 좀 심해요.
0: 조금 심한 것 같다.
1: 예, 예.
0: 그래서 1시간씩으로 당겨서
1: 예.
0: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1: 아.
0: 9 to 6에서 1시간 당기고 1시간 뒤로 늘리고
1: 예, 예.
0: 요거 넘어가면은
1: 예.
0: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1: 오.
0: 그냥 8시만 되면은 조금 먼 분들도
1: 예.
0: 이미 집에 도착을 했을 거란 말이죠.
1: 아.
0: 그러니까 갈 때 연락이 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1: 예, 예.
0: 집에 도착해서는 연락은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 근데 찡디 왜 근데 우리끼리 저번에 단톡방에서 날짜 잡을 때
0: 네.
1: 왜 혼자 뒤늦게 답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이 시간 내였는데.
0: 아.
1: 무슨 왜 그러시는 거죠?
0: 아. 그건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1: 그 참 저 납득이 안 되네.
0: 아. 난 이게 핸드폰 잘 안 봐요. 그게 난 문제예요.
1: 그래요?
0: 네.
1: 이게 오늘 익십 사건이잖아요.
0: 네네.
1: 한 명이 딱 떠올라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제가 또 이런 부분 예민하거든요.
0: 아, 왜냐면 답장 진짜 빨리 하는 저는, 편이잖아요.
1: 네, 저는 이게 못 참겠어요.
0: 와.
1: 이 사람의 그, 상대방이 기다리는 게 싫어가지고 빠르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0: 그 심지어 우리 노래 나갈 때도 계속 업무용으로 우리 거 집중 안 하고 그러다가
1: 집중을
0: 못 틀리고
1: 야, 네. 이 친구 받은 만큼 꼭 돌려주시네.
0: 난 이 시간에는 네? 이거에만 야. 우리 작가님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한 이거에만 빠져갖고 하는데
1: 네.
0: 네.
1: 아.
0: 우리 우리 막내 작가가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1: 네.
0: 우리 변호사님 따봉이라고
1: 네,
0: 왜냐면
1: 빠르게.
0: 답장을
1: 맞아요.
0: 이렇게까지 빨리 해준 사람이
1: 그렇죠.
0: 없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찡디도 조금 답장을 빠르게 해주세요.
0: 그거는
1: 우리 작가님한테.
0: 네, 우리 어제 나 어제 빠르지 않았어요? 어제 한 점 어제 아니에요?
1: 아, 안 받아서 전화했다는데?
0: 자, 잠깐만 우리 네. 작가님들이 준비해준 대본이
1: 네.
0: 그 다음 게
1: 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찡디는 또 이런 거 들으면 또 이제 갚아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0: 우리라기엔 제가 갚을 수 있는 대상이 한 명밖에 없어요.
1: 저한테만 네.
0: 한 명밖에 없어요.
1: 예.
0: 네. 근데 이 사연자분은 고의로 한 게 아닌데 이게 무의식 중에 본인이 눌렀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럼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본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0: 근데 답을 안 해. 그럼 기분이 상하긴 하거든요, 진짜.
1: 근데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그 1 떠 있는 그 방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 이거인 거죠.
0: 그렇죠. 익십이 기분 나빠요? 안 익십이 기분 나빠요?
1: 익십이 기분 나쁘죠.
0: 그게 지금 딱 이상하긴 거죠.
1: 아~
0: 보고도 예. 답장을 안 했네라고 하니까.
1: 아 그러면 진짜 좀 약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0: 그치 일부러.
1: 그럼 찡디가 우리 무시한 거예요?
0: 그때 안 익십 아니었어? 그때 내가 확인 못했을 텐데. 그러면 선배 연락이면은. 답장텀은 아.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1: 선배는 진짜 저는 빠르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0: 오.
1: 네, 진짜 빠르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0: 그럼 어쨌든 지금은
1: 특히나 사회에서 만나게 된 뒤늦게 알게 된 그런 선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을 꼭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답장텀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
1: 아.
0: 뭐 30분? 1시간?
1: 아, 1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0: 1시간 너무 길어요?
1: 네, 1시간 너무 길고 1시간 걸리면은 진짜 이거는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이제 시간 딜레이 되는 것 같고 30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선배 연락이면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1분 컷 해야 될 것 같은데.
0: 오늘 많이 힘드네. 오늘 많이 힘드네.
1: 예. 자, 잠깐만요. 그럼 네. 제가 여쭤봐야지. 네. 몇 분까지 괜찮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소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고 계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0: 아니, 저는 물론 보면은 네. 웬만하면은 이 일에 관련된 거다. 네, 네. 그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죠.
1: 아, 그럼 우리의 톡 자체를 보는 것도 싫어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 이게 웬만하면 뭐 다른 일들.

0: 직장 동료에게 빨간 줄 긋겠습니다.
1: 자,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0: 직장 동료가 밤늦은 시간에 까톡을 안 했으면 깨톡을 안 했으면 이렇게 익십 당할 일도 없었어요. 요거는 자초 위난입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이런 거를 스스로 자초한 위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참작이 안 돼요. 네, 자기가 이런 동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카톡 깨톡하는 걸 좀 줄이시면은 이렇게 마음고생 하실 일도 없다. 그래서 저도 찡대한테 가급적이면 깨톡을 안 하겠다. 전화할게요.
1: 아니요 전화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 차라리 하세요. 내가 답장 최대한 빨리 할게요.
0: 아니요 작가님들도 전화한다면서요.
1: 아 이제 내가 너무 늦으면은 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0: 우리끼리 에. 무슨 전화예요 깨톡이지.
1: 그러니까 남사스럽게. 자 저희는요 우리 직장 동료분에게 원인 제공은 직장 동료가 했다라는 예. 취지에서 빨간 줄을 그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라이머리의 잔이 띄워드릴게요.
2: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찡구 참여 재판인데요. 축의금 밸런스님이 보내주셨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인데요. 얼마 전에 친구랑 진짜 애매한 일로 서먹해졌습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이직 직후라 좀 빠듯해서 축의금을 10만 원 했습니다. 대신 사회도 봐주고 거의 스태프처럼 뛰어다녔죠.
0: 아, 경민아 고맙다. 너 덕분에 결혼식 잘 끝냈어. 고마워.
1: 근데 몇 달 뒤 제 생일에

0: 친구들이랑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친구가 술 마시다가 갑자기,
1: 야 이경민, 너 근데 내 결혼식 때 축의금 짰다?
0: 갑자기 축의금 금액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이없더라고요. 야 뭐라는 거야?
1: 그렇잖아, 나는 너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0: 친구는 장난처럼 말했는데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저도 기분 좀 상하더라고요. 야 좀 서운하다? 나는 하루 종일 네 결혼식에서 일 도왔잖아.
1: 그거는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0: 이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 욱한 거 있죠? 그럼 축의금도 마음이지. 뭐 축의금에 금액표 있냐?
1: 보통은 친한 친구면 더 하지 않냐?
0: 결국 그날 언성을 높이다가 둘 다 살짝 긁혀서 그날 이후 연락 뜸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통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마주친다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건이가 원래 눈치 없는 애 아니냐며 저보고 참으라고 하고. 친구들 이거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2: 아니... 네, 우선 사연 보내주신 축의금 밸런스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예,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본에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읽지 않았습니다.
2: 아니 진짜 인권이라고 돼 있었네. 근데 이게 축의금이 애매해요, 진짜.
0: 애매하죠.
2: 기분 상할 수도 있고 고민도 많이 되고. 예. 축의금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0: 축의금이요? 예.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전혀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축의금 정산을 하잖아요. 결혼식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정산을 하는데 눈에 띄는 숫자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2: 네. 보통 눈에 띄는 거는 많아서예요, 적어서요?
0: 둘 다죠. 둘 다고 많으면은 이게 감사한 마음이 뿜뿜. 이제 계속 기억에 남고요.
2: 그렇죠.
0: 근데 적으면 그때 잉 하고 이제 좀 그때 이제 조금 의아한 경우 있긴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보통 10만 원 정도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1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보다 낮으면은 조금 왜 그러셨지?
2: 예. 그러니까 이 축의금 때문에 이렇게 기분 상하거나 하는 일들이 예.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우리 친구 매심원 분들이 정확한 판결할 수 있게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 좀 들어볼까요?
0: 아 근데 저도 조금 애매한 게 참 이 축의금 여기선 또 10만 원을 하셨거든요. 네. 사연자분이 10만 원을 했고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뭐 사회도 봐주고 일도 이제 스태프처럼 이제 뛰어다니면서 다른 것도 봐줬다라고 해요.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축의금이 적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 삼는 게 과연 이인권의 그런 태도 과연 아니, 납득할 수 있는가?
2: 이분
0: 아, 여기 저 이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친구분이 어쨌든 이제 이만큼밖에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단위도 10만 원을 좀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는 사회도 봐주고 이제 다른 일도 많이 해줬으니까
2: 맞아요.
0: 10만 원 이상의 뭔가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험에 좀 비춰보셔야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친구 참여 재판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자 친구 둘 중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야 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분들의 의견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판결 내려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6: 앞서 소개한 축의금 밸런스님의 사연은 오전 7시까지 친구 배심원분들의 의견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친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다음 주에 이경민 변호사가 판정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친구 배심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아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친구들이랑 인사 좀 나눠주세요.
7: 네 요새 날씨가 진짜 너무 좋고 진짜 요새 저 여행도 제가 좀 다녀왔거든요.
6: 네,
7: 제주도 다녀왔는데 라드리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외부에 나가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또 앞으로 또 여행 계획도 있어요?
7: 왜 물어보시죠?
6: 아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 놀러 가실 계획이 있는지.
7: 저는 올 수 있습니다.
6: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네. 빼놓고 네. 사람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7: 왜 그렇게 대단해요?
6: 아니 우리에게 네. 필수 불가결한 사람이에요. 네. 영민 변호사는 네. 네. 본인 자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날 좋으니까 더 놀러 갈 그게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7: 있긴 있는데.
6: 있긴 있어요?
7: 그 이 날짜를 피해가지고.
6: 아니야. 자 오늘 끝곡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들려드리면서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7: Amazing.
6: I love you.
7: 수고하셨지.
6: 고맙습니다. 고맙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 오늘 뭐 먹지? 우리가 입버릇처럼 뱉는 이 한 문장의 대답. 절대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오늘 뭐 먹지? 이 질문 안에는요 꽤 여러 가지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날씨, 비가 오느냐, 햇빛이 쨍하냐, 춥냐, 덥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메뉴 분위기가 많이 반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나의 컨디션. 피곤한지 속이 안 좋은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인지에 따라 그것 역시도 메뉴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치죠. 또한 사람의 뇌는 며칠 기름진 걸 먹었으면 자연스럽게 담백한 걸 찾게 되고요. 계속 한식을 먹었으면 양식이 생각나고 외식을 많이 했으면 집밥이 땡기도록 음식에 대해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뭐 먹지? 이 짧은 질문은 오늘의 날씨, 나의 감정상태, 최근 먹었던 음식 이 모든 걸 조합해 최상의 메뉴를 생각해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미션인 거죠. 우리 책가루들은 이걸 다 고려해서 딱 떠오르는 메뉴가 있으실까요? 나 오늘 진짜 뭐 먹지? 김영철의 파워앱에 나 지금 꾸물꾸물하지? 기분은 좋은데 속 근데 아는 형님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 김밥 라면 먹어야 될 저는 김영철입니다.

0: 벤슨의 음밥으로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김영철의 퍼 FM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 이 팝송 처음 들었을 때 아니, 무슨 팝송이 이게 음밥이지? 아 했던 그때 기억나네요. 꽤 오래됐죠, 그죠? 9992번님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차가운 냉 콩나물국으로 준비했어요. 아 어젯밤에 끓여서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잤거든요. 아 이거 준비성 누군가는 그때 왜 냉장고에 안 넣어놔가지고 쉬었다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아 같이 차가운 콩나물국 이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콩나물국이 뜨끈하게 먹는 것도 맛있지만 아 근데 시원한 것도 가지 냉국도 맛있지 냉콩나물국 맛있겠다. 이선희님이 맞아요. 그래서 전 일주일 식단 짤 때 퐁당퐁당 짜둡니다. 고기 먹은 다음 날은 채소 위주 또는 뭐 생선 크크크 아, 그치 일주일 식단 옷도 우리 일주일치 이렇게 딱 이제 스타일링 할 때 색깔 안 겹치게 다 이 인생의 균형이에요. 언밸런스 하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김경민님이 매일매일 메뉴 선택이 숙제네요. 오늘은 날씨 흐리니 김치찜에 따뜻한 흰쌀밥이 생각나네요. 아 각자 비가 오면 뭐 칼국수도 있을 테고 뜨끈한 국물도 있고 아, 난 오히려 순대국밥 등등등 아 진짜 오늘 뭐 먹지 매일매일 메뉴 생각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미션이죠. 맛있는 한끼 그날의 기분이 좌지우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철가루들 오늘의 날씨 내 컨디션 중요하죠. 또 최근에 먹었던 어제 메뉴 이틀 전 메뉴들과 겹치지 않게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최상의 한 끼를 누리시고요. 여러분 벌써 올해 마지막 목요일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 달에 한번 만날 수 있는 스윗한 새 남자 스윗서로 모십니다. 자 오디오 물리는 오믈렛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우랑 우진이는 오디오 잘 안 물려요. 이노진이랑 저 오물둘 우리 둘이 물리지 뭐. 자 그리고 2부에서는 스타 문학 강사 김재만 쌤과 마음의 울림을 주는 문학 이야기 나눠보고요. 향긋한 차 한 잔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철팔미자 준비한 선물은 단백질 면, 멜라토닌 허브 차, 올인원 영양제 그리고 김치 세트 있습니다. 문화 선물도 있네요. 6월 10일에 개봉하는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인데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후 감춰진 진실과 서서히 드러나는 미지의 존재로 극강의 미스터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하니까 진실이 궁금한 철가루들 문화 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고릴라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네. 너튜브는 에라우 채널 잘 보이나요? 네. 활짝 열어놨습니다. 언제나 치면 하나 둘 셋 김영철 자 언하기 마시죠. 광고 듣고 와서 오대리 오늘 아침 델리 리포트 아시죠? 노래 같이 부르면서 두 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리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아니 노래 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의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1, 2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오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 위해 서버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케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0: 지금까지 흥세라데이의 중기명기 중기왕기 중기술
2: 아이 발음이 이렇게 안 돼. 다시 열라.
0: 지금까지 흥세라데이의 중기명기 중기왕기 술기술기역 술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취해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강연명 카페카 762 무리하지 뭐.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어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천년축제 강릉단오제가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대표 전통축제인데요. 올해도 전통 재래와 굿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단오 창포물 대전이라는 새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단오의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며 애군을 씻고 건강을 기원했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행사라고 합니다. 물총 싸움과 박 터트리기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또 6월 19일에는 단오장 메인 무대에서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대형 전광판으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푸드코트 10% 할인과 단오 배지 증정 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전통과 놀이가 함께하는 강릉 단오

0: 축제에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 뿌옇게 얼룩진 유리창을 열심히 닦았는데도 자꾸 자국이 남아 고민이었던 분들 있으시죠? 유리창을 자국 없이 닦으려면 도구보다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유리 세정제를 많이 쓰는데 뜨거운 물 4리터에 동전 크기 정도의 주방 세제를 섞어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때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얼룩이 남기 쉬우니까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간대도 중요한데요. 햇빛이 강한 낮에는 세정액이 너무 빠르게 말라 얼룩이 생기기 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덜한 이른 아침이나 해주무렵에 청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Twinkle twinkle twinkle twinkle twinkle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창을 만들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디리였어요. 아, 두 번째 오디리 노래할 구간이 아주 많았는데 아 트윙클 트윙클 반짝반짝 다 해줬는데 아 여러분 해질 무렵 기억나는 노래 있어요? 아 저기 신성우 서씨 해질 무렵 하려고 했는데 놓쳤어 그랬다고요. 자 우리 강형남님 제가 컴백홈이라고 소개했는데 철업디 오늘 2주 만에 오 집에 갑니다. 저는 동탄에서 가게를 운영하느라 가게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주마다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집도 둘러보고 오는데 집 떠나서 생활하니까 가족의 소중함이 많이 커지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부터 너무 즐겁습니다. 얘들아 기다려라. 아이고 진짜 숙식을 또 가게에서 하면 진짜 그 편함은 또 있죠. 그죠? 다음날 바로 준비할 때 이제 왔다 갔다 안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아 그럼요. 우리가 또 왜 일을 합니까? 또 가족의 어떤 그 든든한 울타리가 있잖아요. 자 오늘도 귀한 시간이니까 애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형남씨의 7622번님 철없디 유유 저는 선생님인데요. 오늘 아이들 동요대회에 인솔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피로가 몰려서인지 일어났더니 인후통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철없디 힘 좀 주세요. 아니 762번님 어떻게 병원에 갈 시간이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비상시 만들어 놓은 아니 준비해놓은 그 목 관련된 약이 있나요? 아니면 그 스트랩땡하고 이런 것 몇 개 항상 비상시 준비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막 진짜 여러분 목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고 지금 뜨거운 물 조금 드세요. 계속 아 762번님 물 계속 준비해서 가시고 조금 진짜 나와야 돼. 아니면 진짜 정 안 되면 매직에 그 스케치북 적어놔야 돼 지금. 얘들아 조용 이렇게 be quiet 등등등 선생님 말 잘 따라 이렇게 몇 개 적어 놓으시고 네, 알지 인후통 왔을 때 목 안 나올 때 물 많이 드세요. 762번님 형남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담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8분 34초 지나가고 있네요. 날씨 꾸물꾸물하고 지금 뭐 경북 등등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맞죠? 밑에는 약간 비가 좀 오는 곳도 있죠?
1: 맞습니다.
0: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지금도 전라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도 껴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서해안에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에 낮까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경상권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오늘 낮까지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가 24도, 대구가 28도로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1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이 노래 무엇? 뭐? 무언가? 뭐지? 동방신기 something 듣고 방해 방해

0: namo hai nai te te aa ko nai te te aa mera chori kul jam baby aachme le chak kar de singe le jo moksari re chalwan shigan ki is pul go a mera chori ra bach a ven tam san tam ka ni thinga de ra panya panya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티와입니다. 나이티 나이티 나이티 의사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작가로는요 이현석님인데요. 지난 주말에 아내가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덕분에 저는 딸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네요. 딸아 역시 아빠가 최고지? 그리고 다녀와서 아내 기분 좋으라고 청소도 싹 해놔서 칭찬도 받았네요. 그래도 여보 다음번엔 내 차례야 하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성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자우림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내가 앞부분하고 자 우리 현성님이 다음 거 뒷부분 네 차례야.
1: 네.
0: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1: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0: 노래하실 때 바로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나르는 마법 네. 교복을 벗고 빙수야 밥 빙수야 윤종신인 줄. 아니 현성님.
1: 네.
0: 너무너무 반갑고요. 아 지금 목소리 이렇게 밝음이 느껴지는 거는 청소 잘하고 나서 칭찬받아서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아내가 여행을 갔잖아요. 아내만 네. 친구들이랑 갔다 오는데 이거 어쩌다가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된 거예요?
1: 아 저희 아내가 그 왕산한 박지윤님 배우님 입덕을 해서 이제 팬클럽 갔다가 이제 메이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0: 팬클럽 메이트들.
1: 네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일본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흔쾌히 또 보내줬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이제 박지윤 씨 팬 미팅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지 않아요?
1: 네 다음 주에는 또 콘서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콘서트도 또 1박으로 해서 서울 갔다 올 예정이에요.
0: 아, 그 아까 그 말했던 그 팬클럽 메이트들하고 같이.
1: 네네 박지윤님 콘서트에.
0: 야,
1: 네.
0: 아까 청소를 아까 싸긴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나도 이게 너무 지금 궁금한 게 그래서 아내가 여행을 자꾸 자주 가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1: 아 차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0: 그래서 아까 내 차례야 했던 게.
1: 네네.
0: 아니 근데 잠깐 청소를 잘 해놓으신 거예요?
1: 네 그래도 집 정리 싹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갔다 왔을 때 아무래도 기분 좋으라고 좀 이렇게 준비는 했었죠.
0: 아니 왜냐면 저기 그 청소 이렇게 해놓으면 아내분이 네. 이렇게 보통 만족들 안 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놔 저렇게 해놔 그러지 않았고?
1: 아, 예. 뭐 평소에 청소가 사실 제 담당이라.
0: 아 원래 아니, 원래 하던 거를 그냥 네. 아, 잘했겠네. 아니 근데 현석 씨. 솔직히 네네. 약간 질투 안 나요? 아내분이 막 지금 박지훈 씨 막 팬클럽 친구들하고 메이트 되고 이번에 또 서울에 뭐 콘서트 간다고 그러는데 네네. 박지훈 너무 좋아하는데 질투 안 나요?
1: 아 뭐 그렇진 않은데 그냥 아, 그래도 뭐 즐겁게 뭐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0: 결혼한 지 몇 년 차예요?
1: 덕분에 또 저도 여행 갈 기회가 생기면 좋으니까.
0: 결혼한 지 몇 년 차 된 거예요?
1: 10년, 12년 차입니다.
0: 우리 네. 정혜 씨도 목소리에 또 착함이 묻어있네요. 하셨고. 아니, 그 원래 딸이랑은 원래 사이가 또 좋아요?
1: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친해요.
0: 또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뭐 편안하겠네요. 딸하고도 잘 지내지, 원래 잘하지, 청소 잘하지. 갔다 올 때도 뭐 내 차례야 하지 뭐. 아니, 내 차례인데 다음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예요, 현석 씨는?
1: 아, 사실 계획이 있는데... 저 친구가 베트남에 파견이 가 있어서 또 친한 한 30년지기 친구들이

0: 아이들이랑 같이 다 베트남 여행 한번 가고 싶습니다.
1: 현석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전화 연결이 됐으니 멜라토닌 허브차는 기분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칠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드리고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네. 갑니다. 인스턴트 식품이죠. 면과 스프가 들어있고요.
0: 라면.
1: 사다성어. 정말 진짜 처음 들음. 금시.
0: 초음은.
1: 속담. 엎어지면 땡 닿는 거리.
0: 커다란 거리.
1: 가수 퀴즈입니다. 자, 누굴까요? 노래 부른 가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0: 패스.
1: 연상 퀴즈. 제주도 주황색. 토끼 하면 떠오르는 채소는? 캐럿.
0: 당근.
1: 산수 퀴즈. 제비 다리 수 더하기 까치 날개 수는?
0: 4.
1: 그렇지. 해서 10만 원 꼬맞게 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라라라라는 헤이 거기 미스터 카라였어요. 카라.
0: 네.
1: 여기서 철가루 퀴즈 드릴게요. 맞추지 마세요. 이것은 패션 아이템이고요. 셔츠나 양복을 입을 때 카라 밑으로 매듭을 지어 앞으로 늘어뜨려 놓기도 하죠. 지금 제가 찾고 있어요. 세 글자 샵1077 짧으면 좀 10원 기분 제백원 고일은 무료. 오늘 상품 멜라토닌 허브자 쓰고 현석 씨 시간이 많이 없어서 끝으로 아내와 딸에게 짧게 한마디만.
0: 네, 여보 사랑하고 우리 딸도 사랑해. 저 그리고 박지훈님 이번 30일 킨텍스 콘서트에 저희 아내가 가거든요. 솔틸 영어교습소 양세림 원장입니다. 불러서 한번 사인 한번 해주세요. 진짜 박지훈님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현석씨.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여쌰! 원흥 지세지! 이리와! 이런 나란 말이야! 자식들, 니가 인간이야! 일어나 임마!
2: 여러분, 니가 인간이야 할 땐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1: 니가 인간이야! 이런 나란 말이야!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김병수! 병수님의 사연인데요. 오늘도 랜덤 숨을 뽑아볼 건데 그 전에 흥을 올려 아주 대신 다같이 입으면 어떡해! 아주 나이스! 김병수씨 드릴 선물. 우리 중학교 친구 양 이름 똑같아가지고 아주 나이스. 어제 이름 딱 김병수지. 속인 절미쌤! 자, 김병수씨 오늘 사연 도대체 뭐예요? 아내는 옷 하나 사려고 하면 고민하다가 한 계절 지나요. 어? 이거 뭐랑 입지? 아, 이거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허? 이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고민만 하는데 여보,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옷 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제발 그냥 사! 아내 장바구니에 넣어둔 옷들 이러다 내년 요맘때 결정할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들려주세요. 아우, 김병수 씨 노래 선곡까지 센스 봐봐. 어제 또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였나요? 또 올해 아티스트 상 받았다고. 우리 또 BTS 노래까지. 나 순간 고민할 때 그 노래 생각했군요. 고민하는 노래 생각했는데. 어쨌든 병수님, 우리 아내, 아니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좀 지르세요. 근데 여러분 장바구니에 뭐 좀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쭉쭉 한번 제가 명쾌하게 또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그러면 철없죠 공감한다 주제 살까 말까 고민하지마 갈게요. 이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있죠. 가게에서 물건도 들었다 놨다 살까 말까. 아, 사실은 좀 인생이 또 그래. 고민하는 것들이 있지. 뻔한 것 같고 집에 있는데 제가 명쾌하게 살 아니면 말 결정해 드릴게요. 신청곡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도 지금 선풍기를 지금 두 종이 하나 샀어. 근데 또 넣어놨어. 선풍기가 이제 왜 선풍기 매년 종류별로 이렇게 상상하는 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작은 문자로 짧은 문자 50원인데 샵1077을 말 안 했군. 긴 문자는 100원, 콜리는 무려. 첫 번째 철없어 방탄소년단 고민보다 고! 뮤직 스타트!

오늘 철없성 주제가 여러분 살까 말까 살말 고민 고민하지 마. 아, 우리 책가루들 장바구니 뭐 담아 두셨나요? 5756번님 다이어트 보조제요. 살까 말까 여름 오기 전에 사야지 했는데 여름 왔네요. 살까요 말까 빨리 사 빨리 사. 다이어트 보조제 이게 큰 도움이 있던가요? 나도 애사비 먹고 다는데 없으면 그 불안함, 어떤 그 검단 현상, 흡연도 안 하지만 담배 뭐 끊었는 안, 난 담배를 안 피는데도 어쨌든 5756번님 지금 아직 5월 말이야. 지금 빨리 사야 돼. 6월달 받자 무슨 소리야. 사서 그 불안함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먹고 운동 좀 하고 병행해야 돼. 비키니 입고 여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장담하면 안 돼. 안 사놓고 7월 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사. 5756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뒀던 거. 이혜진님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뽕 가발이요. 나이 드니 윗머리가 너무 가라앉아요. 살까 말까 늘 고민. 사야지. 이거 나도 지금 내 친구 중에서도 이제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가발 이거 하고 뭐 이거 붙이는 가발 있잖아. 머리숱, 와 머리숱 되게 중요해요. 혜진님 오늘 사. 오늘 약간 처음 하나 사라 그러니까 내가 또 사는 쪽으로 가는데 또 냉정한 거 있잖아. 8160번님 제습기요. 이거를 사. 여름철만 되면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집에 원룸형으로 미니 제습기가 있긴 한데 올여름 장마가 무서워서요. 미니 제습기가 있어. 8160번님 오버하다가 나도 두 개 샀거든. 결국 하나만 써 그거. 미니 제습기 그거 써. 올해 여름까지 버텨봐봐. 버텨보고 와 아싸 하면 내년에 사는데 제습기는 나 하나도 없었거든요. 에스기나가 사라 그랬잖아. 근데 집에 제습기가 없노. 왜? 사. 근데 두 개 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 8160 두 개 사지마. 민지선 인형 뽑기 기계요. 이런 거 아, 끝나고 읽고. 요즘 인형 뽑는 재미에 빠졌는데 매일 쓰는 돈이면 기계를 사서 집에서 뽑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살까 말까 사지 마 이런 거. 민지선 씨, 나 팥빙수 기계 샀거든. 13,900원 주고 하루 썼어. 이 딱 하루용들이 있잖아. 우리 민지선 씨 인형 뽑기 기계 매일 할 것 같아요. 딱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안 돼. 이거를 이런 거는 알았지. 돈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야. 최은주 씨. 1000피스 퍼즐 담아놨는데 살까요 말까요? 조용히 마음 다스릴 때 퍼즐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할 때 허리가 아프긴 해요. 사요 말아요? 사지 말아요. 허리 아프다 그랬잖아. 그리고 마음 다스릴 때 퍼즐 그런 거 가지 말고 차라리 눈 장가갖고 명상하고 걸어. 은주씨 나와서 걷고 정 안 되면 그 ASMR 같은 거 틀고 아니면은 그 요가 영상 하는 거기서 그것 좀 해갖고 반신욕하고 그렇게 허리 아픈데 뭘 한단 말이야. 안 돼. 1789 철업디 어떡하지. 일본어 공부하는 직장인입니다. 히라가나 외우고 자신감 붙었다가 카타카나에서 막혔어요. JLPT 자격증 인간 구매하면 도움될까요? 아직 하지마. 아직 하지 말고 우리 저기 삼균피드도 지금 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7월달은 아무래도 뭐가 어떻고 카타카나 한자 카타카나 한자가 되게 많거든. 아직 인간 구매하지마. 아직 하지 말고 인간 구매는 계속 12월까지 하는 거 그 다음에 환급 이거 있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카타카나 너튜브에 찾아서 카타카나 빨리 외우는 법 빨리 해. 그래가지고 연상해야 돼. 카타카나 계속 해야 돼. 나도 지금 햄버거를 못 햄버거를 빨리 못 읽고 아마가 계속 해야 돼. 히라가나 외우고 자신감 붙.

연애색은 없거든요. 살까 말까요? 내가 사라고 할 것 같아. 사라고 하지 말 것 같아. 바람막이 화단도 없어서도 내가 지금 사라 말까 했는데 있다며. 연애색 뭐하게? 안 돼. 제발. 어? 내가 바람막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필요 없어. 신청곡은 소녀시대의 Run Devil Run 신청하였습니다. 아 우리 젓가락들 진짜 재밌다. 인형기계 뽑기 이런 거 민지선 씨 절대 사면 안 돼. 말 들어. 모두 커피 쿠폰 적게 들고 두 번째 전화 좀 주시다.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은 문학여행을 떠납니다. 9573번님이 뼛속까지 입과라 문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요일 이 시간은 매번 흠뻑 빠져들게 되네요. 이래서 잼마잼마하는구나 크크크 하셨습니다. 스타 강사 우리의 잣나무죠. 약속을 잘 지키는 잼마잼마 김잼마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 강사 푸르른 김잼마입니다.
0: 와, 잼마쌤은 사실 이제 뭐 국어로 전공하셨으니까
1: 네.
0: 뼛속까지 문과죠.
1: 뼛속까지 문과죠.
0: 아, 요새 왜 이렇게 질문에 왜 이렇게 의미를 두고?
1: 너무 텀을 뒀나요?
0: 아니 나는 네. 이과인데 아, 정과했나?
1: 어, 이 다 반전이 다 여운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침묵에서.
0: 선생님 그런 거 있죠. 강박 있으시죠. 오프닝에서 뭔가 하나를 하고 가야 되는.
1: 즐거움이죠.
0: 아, 그렇죠. 즐거움이죠. 예.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 수학은 어때요? 수학하고 과학 쪽은?
1: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수학을 포기한 자. 수절자라고 들어보셨어요?
0: 수학을
1: 수학과 절연한 자.
0: 아.
1: 그게 바로 접니다.
0: 아, 요새 또 수절자 이런 것도 있어요.
1: 수절자. 예, 저는 수절자예요.
0: 어쨌든 국어만큼 또 확실한.
1: 어, 세포 하나하나 문과에 절여져 있습니다.
0: 그렇죠. 문과에 거기다 심지어 유머까지 가미하는 게 잼마쌤. 그러면 오늘 문과 이과 가릴 거 없이 푹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문과 이과 이과 문과 따로 있나. 자, 오늘은 문학여행 어디로 가볼까요?
1: 오늘도 각자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최고의 열연을 펼치고 계신 우리 철가루 배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배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화려하게 등장해서 저마다의 배역을 충실히 소화하다가 때가 되면 퇴장하는 배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극의 장르가 매번 바뀝니다. 어떤 날은 코미디였다가 어떤 날은 손에 땀을 쥐는 스릴러가 되기도 하죠. 셰익스피어가 꿰뚫어본 인생 7막 7장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자, 드디어 잼마쌤과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공부를 해보네요.
1: 네.
0: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늘 영국으로 가나요?
1: 네.
0: 자, Shall we go?
1: 셰익스피어, 뜻대로 하세요. As you like it 중에서.

0: 세상은 무대요. 모든 남녀는 배우라네. 그들에겐 퇴장도 있고 등장도 있지. 그리고 한 사람은 제각기 자기 시대에 여러 역을 맡게 마련이라네. 첫째는 유모의 품에서 보채는 갓난아기지. 둘째는 가방을 메고 아침이면 빛나는 얼굴로 학교에 가기 싫어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걷는 학생이라네. 다섯째는 반사라네. 격언과 진부한 사리들을 늘어놓으며 자기 배역을 연기한다네. 여섯째는 마르고 홀쭉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낭랑하던 목소리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변한다네. 마지막 장면은 제2의 유년기이자 망각의 상태라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단계라네.
1: 와, 셰익스피어.
0: 네.
1: 뜻대로 하세요. 가끔 진짜 그 이거 뭐 책 상관없이 했던 말이었는데 네. 가끔 우리 저 라디오에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 그냥 연기자 같잖아요. 회사 가서 또 밝은 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딱 방금 와, 우리는 여러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라 역시 네. 셰익스피어가 문장을 딱 만들어내니까 다르잖아요.
0: 그죠. 확 또 오죠. 장르도 와, 매번 바뀐다 이거.
1: 바뀐다 그거.
0: 특히 학교 가기 싫어 달팽이처럼 걷는 학생. 이 부분은 오늘 아침 학교 등교길,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느릿느릿.
0: 우리는 완벽한 연기를 위해 스스로를 오히려 딱딱한 틀에 가두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말한 진짜 묘미는 바로 변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세상 엄격한 판사 역할이었다면 오늘은 아이처럼 순수한 배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인생이라는 연극에 정해진 결말은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한 장면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로지 배우인 우리들의 애드립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는 노년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단계라고 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다시 무구한 시작으로 돌아가는 가장 자유로운 배역인 것 같습니다.
1: 셰익스피어 하면 사실 뭐 여러 작품도 있고
0: 네.
1: 제가 사실 요즘 괴테 작품을 읽고 있었는데
0: 네.
1: 괴테 작품 속에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극찬해요.
0: 그렇죠.
1: 그가 사랑했던 연극과 작품들을
0: 맞아.
1: 서로 또 작가들끼리 또 서로 칭찬하고 하는데
0: 리스펙하죠. 네.
1: 셰익스피어 이게 5대 희극 중에 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0: 그렇습니다. 그 다들 잘 알고 계실 말괄량이 길들이기, 뭐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시비야, 그리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5대 희극인데요. 낭만적 코미디의 대표작이며 사랑과 자연, 변장, 정체성, 권력 이런 등등 다양한 문제를 담아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며 모든 남녀는 한낱 배우일 뿐 그들은 저마다 등장했다가 퇴장하지 라는 명대사를 낳은 작품이에요. 사실 셰익스피어는 희곡만 쓴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무대 위에 직접 섰던 현역 배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배우이기도 했군요.
0: 네. 이 무대 위에 떨림과 조명 아래 희열을 잘 알았기에 이런 통찰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 역시 뜻대로 하세요 라고 지은 이유는 세상이라는 무대가 정해준 배역은 있을지라도 그 배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즐길지는 결국 배우인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런 거장이 뜨거운 응원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대사가 조금 꼬여도 혹은 무대 동선이 조금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시도와 애드립을 철파엠 철업디와 제마쌤이 아낌없이 응원해드립니다.
1: 그럼요. 조금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0: 많이 괜찮아요.
1: 너의 잘못이 아니야.
0: 네 탓이 아니야.
1: 네 탓이 아니야. 그죠. 아, 그래서 우리 연극 보면 배역이 같은 역할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네. 다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결국 표현하는 건 내 자신이기 때문에.
0: 그럼요. 그 다채로움 자체가 인생입니다.
1: 뜻대로 하세요.
0: 네.
1: 뜻대로 하세요. 오늘도 복수 퀴즈 나가볼까요?
0: 셰익스피어의 작품 뜻대로 하세요의 한 대목을 만나봤는데요. 아침이면 빛나는 얼굴로 학교에 가기 싫어 이것처럼 느릿느릿 걷는 학생이라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1: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달팽이, 2번 나무늘보.
0: 나무늘보. 애들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1: 그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그 왜 그거 해놔가지고.
0: 계속 정당화하게 되네.
1: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정답 10자. 지금까지 스타강.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데 맛있네.
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워킹!

0: 매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대한민국이 땅 매력 107.7 FM.
2: 유라김 유익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고요. 이은주님 1번 달팽이, 요즘 비가 와서 초사 딸이 그렇게 달팽이를 찾아다녀요 하셨습니다. 자, 5558번님도 달팽이, 오늘 출근하자마자 애기들이랑 교실에서 키우는 달팽이한테 먹이 좀 줘야겠네요. 3851-5911님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넥타이였죠. 1312번님이 넥타이, 저희 딸이 왜 아빠는 넥타이 안 메고 출근하냐 해서 급한 대로 라운드티에 넥타이 메고 출근 인사한 게 기억나네요. 아, 우리 심바람님 그리고 이정서야. 이정서! 이정서님까지 모두 정답 챙겨드리고요. 정불리 뉴스 듣고 스위스로와 같이 들어가 여러분. 스테이드레드 연구회를.

0: 제일정보통신 송원호 대표. 그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통신 영상 감시설비 현장에서 일하다 1995년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CCTV와 네트워크 비디오 리코더를 주력으로 기반을 다졌고 AI 기반 지능형 영상 감지 시스템 등으로 다수의 특허와 국제 인증을 확보하며 회사를 기술 개발형 정보통신 기업으로 성장시켰죠. 작은 회사가 강소기업으로 우뚝 선 저력은 현장에서 손으로 익히고 발로 뛰며 쌓은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모닝 메아 헤비 오피션 플리즈 안드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10: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11: 김영철의 파워FM.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했습니다.
12: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11: 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 영철 본색에서 소개했던 임현주 씨의 책 아낌없이 살아보는 중입니다. 속에서 피터 얘기가 나서, 영국 얘기가 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피터, 우리 진영령의 피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영령의 피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사과해. 미안 미안해. 미안합니다. 혼선을 빚게 해서. 이렇게 사과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5월의 마지막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무슨 날이죠? 스위스로와 신나게 수다 떠는 날인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 9542번님이 어머머 벌써 스윗 가이드 나올 땐가요? 시간 참 빨라요. 그죠? 빨리 만나서 더욱 좋은 스윗더러 하셨고요. 이 금사님도 오늘 스위스로 오시는 날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아, 아까 우리 저 시간 참 빠르다고 했는데 9542번님은 나도 의외로 스위스로 언제 와 했다니까요. 드디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뉴스 듣고 와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따뜻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제가 8시 5분 47초 됐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박은재 님이 역시 사과도 재미있게 하는 철합디. 감사합니다. 정글리도 사과하실 것 있을까요? 사과.
1: 아, 저요?
0: 사과부터 하세요.
1: 아, 죄송합니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0: 그럴 때 있잖아요.
1: 아, 죄송합니다. 그,
0: 사과부터 하세요 하면 죄송합니다.
1: 네, 일단 해야죠.
0: 네. 네. 그 저기 생선을 너무 많이 안 먹은 죄.
1: 죄송합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0: 아, 그것도 많이 먹었어요?
1: 그래요. 네, 그냥 다 많이 먹습니다.
0: 어, 그랬네요. 네. 약간 혼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박은재님 선물 챙겨드리면서 이제 8시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첫 소식은 정부가 남우호 피격 주체를 이란으로 지목을 했다고요?
1: 네, 외교부는 어제 지난 4일 피격된 남우호를 타격한 주체를 이란으로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기술 분석 결과 남우호를 타격한 것은 이란에서 개발된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이란 외에 마땅히 없다라는 점도 근거로 밝혔습니다. 남우호는 총 두 차례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조사 결과 첫 번째 탄두는 터지지 않았고 두 번째 탄두가 터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발사된 미사일이 두 발이라는 점, 또 미사일이 지정된 고도로 일정하게 날아온 점 등에서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봤지만 이 공격의 고의성을 확정짓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0: 자, 그래서 정부가 이란 대사를 불러들여 항의를 했다고요?
1: 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우리 측 조사 결과를 총통보하고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반면 쿠제치 이란 대사는 이란이 개입된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자, 여기서 다음 소식은 수사기관이 소소문 고가차로 사고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1: 네, 소소문 고가차로 붕괴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울시청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 중이고요. 검찰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 1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놓고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는 한 달여 전에도 철거 작업 현장에는 이 지지대 등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았다며 당시 영상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고가차로 상판이 주저앉아 안전진단팀이 파견됐음에도 작업자들에 대한 별도의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또한 이 붕괴 직전까지 사고 지점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는데요. 이 지지대도 없었던 상황이라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해당 지역에서 이번 참사를 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또 1분 전에 KTX 열차가 현장을 통과하는 영상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BTS가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가지 숙박 요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요?
1: 네, 지난 다음 달 12일부터 13일까지 네. BTS가 부산에서 공연하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아미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 내의 일부 이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5에서 10만 원 수준이던 모텔 객실이 공연 당일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고 일부 업소는 공연 직전에 객실을 팔기 위해 아예 예약 자체를 막아두기도 했는데요. BTS의 리더 RM은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고요. 또 부산 출신인 지민도 마음이 안 좋다며 이 팬들이 부산에 올 때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숙박비 좀 더 받아보려고 하다가 온 동네 민폐라며 지나친 행위에 대해서는 업체 명단 공개도 고려해봐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산 지역사회 일부의 문제인데요. 이 불교계에서는 이 부산 범어사 등 지역 사찰들이 무료 혹은 공정 가격으로 이 팬들에게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부산대, 국립부경대, 고신대 등 부산 지역의 대학들, 또 철도인재기술원과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들도 방을 무료 혹은 공정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호텔들도 이 정상 가격에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급으로 늘었다고요?
1: 네, 올해 3월과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각각 월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0: 19.4%나 증가한 2만 5,2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9년 3월 2만 7,04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가 나왔고요. 이 전년 대비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후 3월을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도 7만 5,013명으로 2019년 8만 3,030명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4.8%로 역시 역대 최고였습니다. 학계 출산율은 0.95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의 출산 증가가 두드러졌는데요. 네. 1분기 30에서 34살의 여성의 출산율은 1년 전보다 11.3명 늘었습니다. 결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1분기 혼인 건수가 6만 2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6.1% 증가했다고 합니다.
1: 네, 계속 증가하는 소식이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이하나님이 정블리 아까 서소문 고가차로 관련 기사 중에서요. 1분 전에는 무궁화 오고 그리고 5분 전에 KTX입니다. 이거 살짝 말씀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네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사과할 거리를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1: 이럴 땐 또 장난 못 치겠어. 네네. 네, 사과 잘하셨습니다. 이한나 씨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정상기자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위스로 간지럽게 듣고 스위스로 세 분과 같이 들을게요, 여러분. Stay tuned.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FM.

0: 찬가루들의 질문에 꿀잼 답변 기대해볼까요? 2218번님이 여친에게 뭐 먹을 거냐 물어보면 항상 아무거나를 외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시키면 발음이 떨뜨름하거든요. 아무거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나는 그러면 치즈 돈가스.
0: 오늘 이노진 씨 안 오셨어요? 대답 소리가 안 들리네. 일단 그냥 첫 번째 걸 보류해놓고 두 번째부터 가볼게요. 소세현님이 네. 부산에서 친정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시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제발 아이디어 좀 주세요.
2: 너무 아이디어에 매몰되지 말고 경복궁, 익선동, 뭐 성수동 뭐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두 분 수다 떠세요. 수다 떨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죠.
0: 맞아요, 맞아요. 이거 조금 이따 또 얘기할게요.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3: 정색하면서 재밌어요.
0: 아니 이거 나중에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네, 최성철님은 새벽에 운전하는 사람인데 졸리지 않는 방법 추천 좀 해주세요.
4: 아, 네, 이거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요. 야한 생각을 하시면
1: 더 구체적이에요?
4: 예, 영국 어딘가의 연구기관에서 야한 생각을 하시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잠이 달아난다.
0: 도파민 팡팡!
4: 팡팡!
0: 재밌어요. 정말로 오늘도 외쳐봅니다. 월간 스위스로
5: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0: 김수현님이 어머 호진님 크크크크크 호진님이 보여요? 왔나요? 오셨나요? 자, 항상 오디오가 물리고 물리는 분들. 자, 이노진, 김영우, 송우진, 스위스로 세 분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7: 스위스로입니다.
0: 아, 사실 감사합니다. 아까 오프닝 끝나고 오늘 이제 스위스로 온다고 하면서 우리 오믈렛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영우랑 우진이는 오디오가 안 물리지 않아요? 왜 오믈렛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히 이노진이랑 저랑만 오디오 물리 오물 둘 아닌가요? 하긴 했어요.
1: 두 분 한 번만 따로 방송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4: 특별 방송. 제발요.
0: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6866번님도 철업대 절친들 반가워요. 스위스로가 나오면 철업대가 유난히 업되게 느껴져요. 스위스로도 그걸 느끼시나요? 느껴져요?
1: 밖에서도 느껴지고 뭔가 텐션이 다르시구나.
0: 아니 다른 사람하고 할 때도 한번 들어보시면. 네. 뭐 거기도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유난히 여기 오면 이게 의자를 이렇게 이제 들썩였다가 이제 앞으로 왔다가 바빠지죠. 네. 네. 자, 우리 구이선님도 오늘 질문들도 너무 각자에게 찰떡 끄끄 하셨는데 그래 한번 봅시다. 여친이 아무거나 됐죠.
1: 치즈 돈가스?
0: 네. 왜 치즈 돈가스 했어요?
8: 아니 나 좋아하는 거 얘기한 거예요. 넌 아무거나 네 알아서 시켜.
4: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해석해드리자. 씨는 1년에 딱 자기가 정해놓은 메뉴가 한두 가지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치즈 돈가스를 맨날 같은 집에 와서 그것만 먹어도 아무런 불평이 없는 사람이에요.
0: 아, 의외로.
4: 네. 네. 보통은 거기 또 메뉴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시켜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0: 막 물리기도 하고 하나.
4: 네. 그죠. 이노진 씨는 절대.
0: 의외로 진짜 그냥 치즈 돈가스
4: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먹어요.
1: 심지어 치즈를 안 좋아하는데 치즈를 안 좋아해요.
0: 근데 왜 치즈 돈가스 드세요?
1: 야 치즈 뿌덕뿌덕하지 않냐? 좀 느끼하지 않냐? 근데 돈가스 좀 먹어. 치즈 돈가스 이렇게 돼요.
0: 너 김치 못 먹는 분인데 김치 볶음밥을 먹고 이런 분 있어요. 알죠?
1: 약간 그런 거
0: 자기 김치를 안 좋아한대. 김치 나베 이런 거 먹었더니 이거 좀 다르지 않은데 나 뭐지?
8: 개별적인 치즈는 좀 꾸리꾸리하고 이상한 냄새 나서 싫어하는데 그 골목식당 예전에 SBS 그 방송 보고 와 치돈 너무 맛있게 하는 거를 보고
0: 다음에 꽂혔구나.
8: 직접 먹어보고 와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네 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0: 나 근데 218번님이 그냥 진짜 뜬금없이 치즈 돈가스 한번 시켜주시고 우리한테 반응 한번 보내주세요. 여자친구가 우회로 너무 좋아했어요.

0: 어, 그러게.
1: 아니면 나 치즈 안 먹는다고 했는데 어 근데 치즈 돈까스는 왜 이렇게 맛있어 할 수도 있잖아.
2: 그렇죠. 야,
1: 오, 기다려봐봐.
2: 잘 받아준다.
1: 아니 나는 아니 나 세세 또 웃긴 게 생선을 죽어도 못 먹는다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초밥을 너무 잘 먹는데 아 나 이거 내가 이상한 거 나 가만히 있었어 그냥.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박민선님도 모험 안 하는 인캡티에 네. 뭐 저... 다른 거 다 다른 돈까스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야 근데 아까 내가 이 얘기를 왜 아까 박수 쳤냐면 부산에서 얼마 나 그 성수동 뭐 경복궁 가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엄마랑 수다 떨라고.
2: 아, 진짜 막 소름 끼쳤어.
1: 엄마 예쁜 커피숍 좋아하실 거예요.
3: 그러니까요.
1: 저희 엄마가 남산에 H호텔 갔는데 엄마가 커피 마시면서 아 저 꽃 봐라. 아이고 날씨 하늘 보고 하시는데 엄마 너무 행복해하는 거 보고 그렇지. 야외 커피숍 이런데 좋아하실 것 같아.
3: 제가 실제로 저기 부모님 오셨을 때 뭐를 준비를 해놨어요. 어. 그러니까 준비를 한 거를 다 이제 좀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1: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3: 아침부터 화를 내고 있더라고.
2: 빨리 준비하라고. 아, 또 엄마 또 10분 남았다고 지금 출발해야 된다고. 아,
3: 그러니까 내가 좋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다 한 건데
1: 이게 우리의 행복이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엄마들은 말차 라떼 엄마 줬더니 말차 라떼고 뭐고 나는 뭐 아이고 안 먹는 엄마 안 먹는다는데
0: 이거 요새 유행하는 거야.
1: 엄마 하나도 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수다 떠세요. 네. 아 너무 좋다.
2: 아 진짜 좋은 그래. 말이다.
1: 그치. 아니 그리고 야한 생각 예. 아, 많이 해보셨어요?
4: 효과가 있습니다. 아,
2: 그때 영국 저 연구 결과로 나왔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딱 들어가네요.
4: 그렇죠. 뭐 이상한 연구를 다 연구.
1: 영국이요?
2: 진짜요.
1: 영국의 연구 결과 그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야?
2: 영국에 있는 무슨 저 캠브리지나 뭐 이런 데서 거기서 꼭 그런 연구를 해요.
1: 그렇죠, 그렇죠. 영국에서 많이 하죠.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자 우리 조윤아님도 스위스라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야구들을 다들 좋아하길래 저도 이번에 찍먹해보려고 야구팀을 하나 정해서 보고 있거든요. 집 근처가 고척이라 히어로즈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열받는 게 맞는 건가요? 저 야구 응원 그만할까요? 오늘 상담 문자가 많네요. 네. 어때요?
2: 야구는 1등 팀도 열받고요.
1: 그렇죠.
2: 그렇지. 네, 순위가 맨 밑에도 열받고 그래요. 그치. 야구는 이겨도 열받고 저도 열받고.
1: LG 응원한테 한참 막 또 좋아하다가 또 뭐 그 다음 주인가 또 연패하니까 네. 야구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4: 아, 1등 팀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고 오늘 경기력이 안 좋았다. 뭐 그런 걸로 열받죠.
2: 이긴 했는데 3회 그거 실수 뭐야?
1: 아 근데 그렇게
3: 그런 거고 진 팀은 진이야 또. 또죠? 그러니까 지금 조윤아님이 히어로즈를 선택하셨는데 네. 히어로즈, 자이언츠 뭐 이런 팀들 요즘에 다이노스 뭐 이런 팀들은 네. 그냥 장마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야구를 응원하는 그 매력이 뭐예요? 지금 계속 아니 칭찬도 안 할 거면서
3: 이길 것 같잖아.
1: 구회인데
3: 어느 순간에
1: 그 사람이에서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역전하고.
3: 그러니까 어제 일이에요 어제. 어제. 우리 집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못한다. 그러고 다 껐는데 남자 아휴 반신욕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9회 말에
2: 또 보고
3: 뭐가
2: 있어.
3: 하나 나오겠지. 막 이런 거 생기는 거죠.
1: 아 우리 이 효령님 이거 영호 씨가 읽으세요.
3: 아들이 이번
1: 아니 이거
3: 죄송합니다.
0: 이거.
3: 예 롯데 팬도 있어요. 열받지만 언젠가는. 하셨습니다.
1: 네. 요거 이유진 씨는 저기 네. 우리 우진이가 읽어요.
4: 아 최광 하나 저도 어제 열받았습니다.
1: 네. 아 제가 맞춰서
3: 그러니까요.
2: 아 그래 해주셨네.
1: 아, LG 문제는 죄송합니다. 없네요. 본격적으로 월간 서비스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다시 보고 싶은 방송 프로그램. 야 이 새끼 1박 2일하고 신서유기 네. 그리고 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등등 순풍산이 뭡니까. 시트콤까지 요즘 너튜브에서 방송 프로그램 다시 보기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왜 문득 이 프로그램 다시 보고 싶다 싶은 순간이 있는데 세 분은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2: 저는 SBS LA
1: 아리랑
2: 그래.
1: 나도 지금 딱 나도 그
2: 방금 재밌었어.
1: 나 없었는데 나한테 시트콤 하면 순풍산 보게 되는데 LA 아리랑이다 하고 있었는데
2: LA 아리랑이 네. 거의 이 시트콤의 시초 아니었나 싶어요.
1: 그렇지 그렇지.
4: 제니 씨가 나온 게 그건가요?
1: 맞아요 그때 제니 씨. 그러면 여기서 우리 스몰 토크 주제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바로 부활했으면 좋겠어. 예능, 다큐멘터리, 뭐 지금 시트콤, 드라마, 만화 영화 등등 다 좋습니다. 철가루들이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프로그램들. 요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입니다. LAR이랑은 우리 이노진 씨가 써먹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시면 안 되겠네요. 소개될 확률이 낮겠네요. 소개된 분들께 김치 세트 보내드리고 자 그럼 여기서 이어서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0: 한국인이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0: 을 뽑아본다면 꼭 순위에 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무한 도전인데요.
1: 오호야.
2: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 노홍철 등 멤버들 간의 케미도 장난 아니었고요. 명수는 12살 텔레파시 무한상사 등 레전드 특집들도 참 많았습니다.
3: 저희도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특집에 출연해 정준하 씨와 스윗 고소로로 호흡을 맞췄죠. 여기서 퀴즈입니다. 저희가 정준하 씨와 함께 불렀던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정준하요. 정준하요 안 정준하요 늘 정준은 날 알아줘. 2번 정 덜 주나요. 정준하요 덜 정준하요.
1: 네. 참 잘 살려.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은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올인원 영양제 보내드리고요. 자, 스몰토크 주제 여러분 부활했으면 하는 추억의 프로그램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4부 이어갈게요 여러분. Stay the night, don't go anywhere.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 정보.
1: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은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쌀 속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쌀 속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GABA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점점 더 더워지는 요즘 덥다고 처져 있지 마시고 스스로의 힘 받아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1: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0: 아까 3부에서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해보죠. 정답은 뭐였죠?
2: 정답은 1번 정주나요 였습니다.
0: 자, 정주나요가 정답이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때였죠.
3: 네.
0: 그렇죠. 네. 그때가 와, 이 정주나요도 있었지만 그때가 말하는 대로
3: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0: 또 바람 났어.
3: 네.
0: 또 뭐 압구정 날라리 흔들어 주세요 했던 와, 그때 라인업 장난 아니었는데. 네.
3: 아, 맞죠.
2: 그때 순정 맞춰도 있었고요.
3: 순정 맞춰.
0: 그때 기억나요?
4: 레베카.
2: 아, 그럼요.
3: 기억나죠.
2: 진짜 기억 많이.
0: 그러니까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3: 2011년이요.
0: 2011년도. 네. 와, 진짜 그때 추억이 그대로 기억나는데 이제 정답 문자들이 쭉쭉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세영 씨부터 볼까요?
5: 1번 정준하요. 추억 돋는 노래네요. 요즘 옛날 노래 듣는데 정준하요도 제 플레이리스트 있어서 종종 들어요.
0: 그냥 헛웃음 나오면서 신나요. 정준하요 안정준하요 따라하게 되고. 네.
5: 참 그 캐릭터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0: 그치 그치. 그랬군요.
3: 네. 이규범님 1번 정준하요. 그때 스윗코소로를 어떻게 잊어요. 스윗소로랑 철없디 이번엔 철드나요 안 철드나요 노래 내보는 건 어때요?
0: 와.
3: 오, 철드나요.
0: 스윗소로가 오케이를 해주셔야죠.
3: 좋습니다.
0: 오히려 깐깐하더라고요. Very funny.
2: 0700님 1번 정준하요. 그때 용돈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가서
1: 돈 주나요 안 돈 주나요
2: 했던 기억이 와, 나네요.
0: 이거 진짜 이거 아니 패러디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 주나요 안 주나요로 그죠. 네. 아, 다 되지 않아요?
3: 아, 다 되죠.
0: 밥 주나요 밥 안 주나요
3: 난 뭐만 하면 음이 나와.
0: 나 진짜 스위스로 보면 나 화음 때문에 화음이 왜 이렇게 힘 빠짐이 웃길까요?
3: 아 약간 허무해져요?
0: 아니 그 왜 그 저는 맨날 그 얘기잖아요. 저는 여러분 불회명곡 그거 꼭 보세요. 그 바비킴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오늘은 왠지 왠지만 해도 화음이 들어가요?
3: 그렇죠.
0: 아, 나 진짜 그 영상 보고 나 너무 힘 빠져가지고 약간 그 힘을 내요 슈퍼파워
3: 그거지
0: 그 계열이야. 아, 힘을 내요 슈퍼파워 생각보다 힘이 안 난다면서. 생각보다 힘이 안 난대.
5: 저기 탄생했던 순간 보면 영철이 형이 그렇게 막 하려고 한 느낌이 아니었어.
0: 너무 조용해서 조용해서 할 말이 없어서
3: 할 말이 없어서
0: 힘을 내요 슈퍼파워
3: 그랬어.
0: 근데 다들
5: 아죠. 아롬 1번 정준하요. 제가 이 구역의 최강 무도 팬입니다. 철업디도 무도 식스맨 후보로도 나오고 김희애 씨 밀회 드라마 성대모사도 하셨잖아요.
0: 다 상대할 수 있겠어?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거야.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특급 칭찬이야. 유재석 씨 계속 기억이 나네요.
3: 아, 너무 웃겨.
0: 아, 우리 영 배우 박지영 선배님이 용천아 나 드라마 미리 안 보고 물에만 봤어. 짧고 좋더라고 해서. 아유, 0634.
3: 1번 정준하요. 그 당시 무한도전으로 번아웃을 이겨내고 어느덧 환갑을 살아가네요. 정준하요 덕분에 스위스 어로를 깊이 알게 되었어요. 세 분 철파하면서 늘 재미있게 웃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진짜 세 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스위스 어로. 네. 우리 1020번님이
2: 1번 정준하요. 저는 이 노래가 결혼식 축가였어요.
0: 결혼식 축가를 딱 좋지 않아요? 밝고 재밌고.
5: 맞아요. 왜? 네. 그죠? 원래 저 준하 형 저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 할 때 이 노래 같이 했었어요.
0: 같이 했고. 와, 네. 이거 진짜 결혼 축가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3: 맞아요. 네. 저도 원주에서 저기 학교 처음에 갔을 때 임직원 그 분들이랑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팀장님이 축가가 정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호감도가 200% 상승이 돼서 교수님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0: 그렇지. 근데 축가는 사실 그 우리 스위스로 좋겠다 이것도 많이 하잖아요.
5: 네, 맞아요.
3: 그것도 많이 합니다.
5: 네. 사랑해도 많이 하고.
3: 그렇습니다.
0: 자, 정답 소개된 분들께 올인원 영양제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자, 오늘의 문자 주제가 있었습니다. 네. 부활했으면 좋겠어. 부활했으면 좋겠다. 였는데요. 네. 자, 우리 철가루들 어떤 추억의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은지 문자 한번 쭉 볼게요.
4: 네, 박창환님. 전설의 고향이요. 이불 뒤집어쓰고 시청했던 기억이 있어요.
0: 우리는 다 전설의 고향 세대긴 하니까.
4: 네, 맞아요.
5: 아, 구미호 편. 오,
6: 오, 구미호.
5: 구미호 너무 무서웠어.
6: 그게 너무 무서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도 드라마도 있고 고소영 씨가 영화 했고 신민아 씨가 구미호 변이었나?
5: 와, 뭐 드라마 촬영을 그렇게 AI예요? 그 다 그렇게
6: 다 알고 계셔. 와. AI 아닌데요.
5: 예, 알겠습니다. 예.
6: 아니 근데 그 이광기 형 나왔던
2: 내 다리 내놔.
6: 내 다리 내놔.
2: 아, 그 진짜 무서웠어요.
6: 내 다리 내놔. 그럼 지금은 이 광기 형 캐릭터랑 알고 이렇게 이제는 뭐 오 이렇게 볼 거다. 그때는 와, 난
2: 너무 무서웠어요.
6: 어, 아, 진짜 다리가 없는데 막 어, 그 내 다리 내놔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나 잊혀진 줄 아는 것 같아요. 최악의 공포. 아, 최악의 공포.
5: 전설의 고향 시작할 때 그 타이틀 롤 할 때 처음에 그 붓글씨로
3: 폰트가
5: 진짜 무서웠어.
3: 폰트 무서워. 폰트 무서워.
5: 아,
3: 맞아.
5: 진짜.
6: 마지막 끝날 때도 이 전설은
5: 오, 맞아, 맞아.
6: 충청북도 청주시 어. 할 때도 너무 무섭잖아요. 교훈 주는 거잖아. 이렇게 살지 말라고.
5: 맞아.
6: 어, 전설은 무서워. 박창환 씨 얘기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또 얘기하고 있네. 네.
3: 장정도님, 저는 1대100이요. 예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3단계에서 탈락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다시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간다면 최후의 1인이 되고 싶네요. 그때 연예인 사단으로 샤이니가 나왔네요. 했습니다.
6: 맞아 맞아. 1대100 기억나요? 나갔어요?
3: 저도 최후의 1인이었잖아요.
6: 최후까지 갔어요?
3: 네, 그랬는데 마지막에 딱 붙었는데 그분 저기 그분한테 졌어요.
5: 아, 상대한테.
6: 네. 와, 상대한테.
3: 심 저기 청준한.
6: 아, 나도 나갔는데 위까지 좀 가다가 또 떨어져서 나도 아, 최후까지는 못 갔던 것 같은 기억이
3: 아,
6: 나는데.
3: 최후는 아니었나?
6: 어, 아니,
3: 최후였으면 우리가 막 기억했을 거예요.
6: 우리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예, 예. 자기 좋은 구질로 기억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나도 찾았는데 최후 아니던데요.
3: 아, 맞아 맞아.
6: 잘했어.
2: 6607님 저는 스펀지요. 일상생활하다가 문득 스펀지에서 얻은 지식들이 생각나요. 그렇죠. 피부에 토마토 주스 바르면 모기가 안 무는 거 등등.
6: 오, 그렇군요. 기억나고. 스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3: 뭐 띠릉띠릉 하면서 그 칠판에 피부에 토마토 주스를 바르면 똥똥 안 무는 거. 네, 죄송합니다.
6: 아, 그러면 이제
3: 정답 이제 맞추는 거죠.
6: 네. 어, 그러니까. 그거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탄산을 마시며
5: 맞아, 저목
6: 사이다와 정답은 콜라를 구별 못한다. 아니야. 눈을 감고 맞아, 청량 이거야. 음료를 마시면 사이다와 콜라를 구별을 못한다. 우와. 그럼 이제 그 나오잖아요. 실험자. 그치? 눈을 감고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콜라를 들고 사이다요. 콜라요. 그런데
5: 진짜로?
6: 눈을 감고 그 트는 게 나 너무 웃겼어.
5: 와, 대단하다 진짜.
6: 네. 이정숙님 문자 우리 용호가 볼까요? 용호가요? 순서 어떻게 돼요?
3: 호진이 형. 아, 네. 저인가요?
6: 아, 아, 제가 그냥 호진.
3: 네. 아, 우리 잘 살린 것 같아요.
5: 예.
6: 호진이가 살려야지. 네. 이정숙 씨, 호진이 갑시다.
3: 봉숭아 학당이요.
7: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5: 오, 괜찮았어.
3: 맹구 모습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어요 했어요.
6: 근데 사실 가수인데 진짜 나도 늘 죄송해요. 방금도 잘 살렸다 그러고.
3: 그러니까 아니 그 하면서 저를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6: 나도 그래. 보면서 나한테 넘기면 나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맹구 못해요.
5: 그래요?
6: 아, 이것도 좀 장르들 있잖아요.
5: 아, 예. 아, 근데 아, 저는 이거 잘했어요.
6: 그래서. 잘하지 않아요?
5: 은근했어요.
6: 아, 봉숭아학당 생겼으면 좋겠다.
5: 맞아.
2: 아, 그때 네.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죠.
6: 아우, 진짜 옛날 그 진짜 맹구하고 오사방.
5: 그러니까요.
6: 띵.
3: 아, 맞아 맞아.
6: 이젠 더 이상 슬픔 띵.
5: 오재미 씨.
6: 오재미 선배님.
5: 진짜 너무 잘하셨어.
6: 다 봤지.
3: 정정훈님,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
5: 맞아, 이거 재밌었어.
3: 직장인 버전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6: 하자.
3: 어, 저는 부장님께 칼퇴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6: 그 올라가서 얘기하고.
5: 옥상에서 올라가서.
3: 옥상에서.
6: 아, 진짜 재밌어. 기억나는 캐릭터 있어요? 난 아직도 그 삼명시가 판!
3: 아, 판유걸!
6: 판유! 걸! 빰! 터진대. 아니, 판유걸이 왜 맞아, 터졌는지. 맞아. 그냥 맞아. 그 자체가 웃겼어. 판, 유.
5: 그 다음에 연예인도 하셨잖아요.
6: 그쵸, 그쵸. 어, 영파워 가슴을 열고 생기면 너무 좋겠다. 영파워 FM 가슴을 열어라.
5: 어, 파워 FM. 어,

0: 김은영님, 알뜰살림 장만 퀴즈요. 제가 크면 꼭 저 프로그램 나가서 선물을 싹쓸이하리라 결심하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이 되니 프로그램이 사라졌어요. 김학래 임미숙님의 진행도 찰떡 같았어요. 어릴 때 꼭 챙겨보던 프로.
1: 맞아 맞아.

0: 저렇게 다들 잘 살릴까 했는데. 네.
1: 전세진님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요.
2: 와.
0: 우와. 마음대로.
3: 우와. 우와.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1: 동물들도 보고 퀴즈도 퀴즈
0: 탐험.
1: 손범수 씨가 MC였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0: 맞아요.
1: 저는 이계진 씨가 MC였어요.
0: 이계진 선배님 또 했었죠.
1: 네, 그때 막 그... 되게 편안하게 진행하는데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그 퀴즈 맞추는 재미도. 아~ 그 윤무부 교수님 그 새 조류
0: 맞아 맞아 계셨고
4: 네. 여기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 조원에서 짝짓기를 합니다.
0: 맞아. 조원에서 짝짓기를 합니다.
2: 맞아.
0: 그때 기억나고 우리 정시현 씨도.
4: 아 만원의 행복 다시 하면 좋겠지만 가격은 좀 올려야겠네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0: 지금은 만원의 행복이 식사가 일단 한 끼.
5: 아, 맞아.
0: 첫날 끝났겠네요.
1: 어, 그, 진짜.
0: 5만원의 행복.
1: 5만원의 행복.
0: 오, 아, 오, 오 H 해가지고. 오, 오 만원의 행복.
2: 오케이. 와 좋다 형.
0: 와. 오늘 프로그램 다 내가 해야지.
2: 기획 좋다.
0: 영파워 FM 가슴을 열어라. SBS
1: 영파워 FM
0: 가슴을 열. 어라
2: 백인태님 예전에 이효리 신동엽님 나왔던 아. 쟁반 노래방 기억하시나요?
1: 아, 기억나죠.
2: 엄청 재밌게 봤는데 이젠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0: 야 지금 생각해 그 쟁반 그 뭐라고 여러분 그 안 그렇게 안 아프거든요.
2: 에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가성 요즘 말하는 가성비 넘치게 그 자그마한 스튜디오에서
0: 가사 다 외웠지. 아 진짜 해야 돼 이제 8단계.
2: 아.
0: 송알송알 사리배 은구슬 대롱대롱 거미줄에 옥구떡 대롱대롱 옥구슬 잘 맞고 진심으로 하잖아요 얘는.
2: 아 진짜 재밌었어.
0: 기억나네요. 아 쟁반 노래방도 재밌고요.
1: 네. 0966님 SBS 호기심 천국이요. 어릴 때 호기심 천국 보다가 텔레비전에 자석됐는데 브라운관 TV에 멍 들어가지고 아,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던 추억이 있습니다.
2: 아, 그래
0: 진짜 예전에
2: 브라운관에
0: 방귀를 끼면 그 라이터를 키면 불이 붙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김경민 선배님이 하잖아요. 그 옷 이렇게 예쁘게
4: 실제로 실제 붙었잖아요 그거.
0: 붙고 그랬어. 맞아.
1: 대박이다.
0: 와 야 진짜 쫙 다 이렇게 진짜 신나게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만 신났던 건 아니죠? 2030들 중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까 봐. 모를 때는 항상 엄마에게 물어봐요.
1: 네.
0: 자 모두 김치 세트 선물 챙겨드리고요. 네. 자 선곡표 있다가 한번 또 쫙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712번님이 스스로 라이브 할 시간이니까 다들 조용!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네, 이렇게 네, 조용 네. 시끄럽다고 이렇게 조용했는데 자 라이브로 듣는 동안 축하와 응원 받고 싶은 사연 보내주시고요. 불려도 스베라 노래까지 함께 문자로 보내세요. 네. 스위스로가 한 소절 쇼츠 라이브로 불러드립니다.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인데요. 오늘 스위스로의 라이브 뭐예요?
2: 추억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한 김에 그 예전 가요를 저희가 리메이크해서 그 나는 가수다에서 또 좋았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 이상호 선배님의 노래를 저희가
0: 아 그 예전에는 제목도 이렇게 좀 아,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네. 어 운치고 네. 요즘은 제목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 좀 바뀌겠죠 그죠
1: 그죠 어, 요즘도 뭐. 길긴 한데요
0: 아 그래요
1: 길긴 한데 이제 대신에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하죠 너를 만나는 곳 100m 전부터 가슴이 설렜어 뭐 요 정도로 이제 가죠
0: 그렇죠
1: 제가 네. 실수를 했나요
0: 아니요
1: 싸늘하시네.
0: 아니 반대로 제가 실수를 했죠. 제가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2: 영철이 형이 무조건 너는 받아줬어야 되거든. 실수한 거야.
1: 뭐 하시는 거예요?
0: 내가 너무 놀랬어.
1: 음악 주십시오.

0: 8009번님이 뭐야 뮤지컬이야 너무 신나서 리듬 타고 있어요. 아, 나 지금 49분부터 지금 1분 계속 지금 막 전율. 와 오늘 야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하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라이브 네. 신청곡도 우리 또 그래도 바로 가봐야죠.
1: 그렇죠
0: 아,
1: 그렇죠.
0: 애플정님 한번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40살 된 사촌 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동안 친척들한테 무한 잔소리 듣더니 짝을 만나긴 만나네요. 너무나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꼭 전해주세요. 유리 상자에 사랑해도 될까요? 감미롭게 부탁드립니다.
0: 자, 갈까요?
2: 한 곡만 가능할 텐 것 같은데.
0: 한 곡이라도 우리 또 그래도 하죠. 조심스럽게 갈까요?
2: 예.

0: 결혼 축하해요.
1: 와 진짜 홍주연님 진짜 일렬직관 영철님 완전 부러. 그럼요 그럼요. 저도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광고 듣고 볼게.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7: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11: 필독. 레노.
12: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1: 르노.
1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3: 1등을 책임지는 1등
15: 하이엠솔루텍.
1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7: 이은경님이 일시작해야 하는데 스위스로 라이브 덕분에 이어폰을 못 빼겠어요. 아 오늘 진짜 아까 나 너무 소름 돋았어. 그녀를 만나는 거 100m 전 할 때. 네.
18: 송창호님 축하하시고 식사 2인분 드시고 가셔도 페이가 아깝지 않겠네. 아 저희들
19: 아, 불러주십시오. 네. 네. 김경진님 내가 이 노래로 고백했다 차였는데 하셨는데 이게 아마 사랑해도 될까요 아닐까요?
17: 그죠. 아, 아까 그 노래 그걸로
19: 아카펠라 했던.
20: 현승원님이 그럼 조심스럽게 퇴근할까요?
17: 왜 이렇게 경박스럽게 불렀어요? 조심스럽게 퇴근할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아 혹시 제가 실수를 오늘 하루
21: 오픈 업
17: 실수 때는
21: cheer up
17: 영철이랑
21: 실수로 오네
17: 이제 cheer up
22: 알쏘 좋다.
2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2: 얼쑤 신난다.
2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0: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와 사람 이름 모른다 이런 감탄 가득한 말을 건네게 되잖아요. 반대로 누군가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며? 드디어 평생 인연을 찾았다며? 투자한 거 대박 났다며? 역시 사람 이름 모른다니까. 부러움과 인정이 가득한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깨는 으쓱, 도파민은 팡팡,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겠죠? 언젠간 내가 그 짜릿한 멘트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믿음과 함께 오늘을 시작해 볼까요? 무엇보다 인생은 진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니까요.